0: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과학을 드립니다. 15과학 구매하시면 15과학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과학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전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과학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내일까지입니다.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이 이게 내일까지입니다. 예. 아, 이번 우대 활동이 참 좋았습니다. 예, Q10도 더 드리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1,000원씩 빼준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내일까지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런 우대 활동은 잘 이용한다 할 때 우리 그렇게 치료가 잘 안 되고 많은 약을 써봐도 효과 보지 못했던 이런 만성질병 치료에서 현저하게 효과를 본다 이 말씀입니다. 예. 특히 요즘 제가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알아듣기 쉽게 그냥 로백성들이 말이 치매지 우리 보통 이런 그 노망이요 치매하는 병들 우리 의학적으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총 치매 가운데서 50% 내지 80% 자원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것은 주로 이 대뇌에서도 대뇌 겉에 바깥 부분 쪽에 뇌세포가 이 위축이 오고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오는 치매를 말합니다. 금방 한 일을 쉽게 잊어먹습니다. 옛날에 이르는 기억 잘하는데 최근에 일어난 사람이 이름이라든가 또 어떤 사연이라든가 이런 금방 한 일을 잊어먹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 약을 먹었는데 네, 이제 금방 약을 먹었던가 냉장고에 갔는데 내가 뭐 가지러 왔는데 뭐 가지러 왔든지 모른다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딸한테 다 전화합니다. 야 아무개야 난 오늘날 지금 내 이 핸드폰을 찾는데 핸드폰이 어디 간지 모르겠다 이러죠. 그 다음에 딸이 말하죠. 엄마 지금 이 엄마 핸드폰으로 지금 나한테 전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정말 오기찬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도 그렇고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 노화에 의한 치매, 또 유전적인 치매, 음주와 흡연으로 오는 치매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 모두 뇌세포에서 신경세포가 죽어나가고 뇌세포에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세포 위축이 오면서 사령부라는 이 뇌조직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가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치매 치료 잘 된다는 소리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 원인을 따져야 됩니다. 원인이 이제 치매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원인은 우리 간하고 콩팥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저는 전북에 와서 지금 건립보현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2: 미래에 경력이 없고 그래서 아침 먹었는데 조선 먹었는데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다.
1: 네.
2: 그래서 저는 집 쓰고 있는데 지금 얻으면 견적이도 돌아왔고 그래서 맥이 미네 없어서 자기가 걸지 못한다 피곤하 그런데 이거 쓰니까 맥이도 있습니다 지금 뭐. 네. 효과도 같아 서서 쓰라고 그랬나.
1: 네. 이번 우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독특합니다. 이번 우대 활동 특대 우대 활동입니다.
2: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우리 콩팥이나 간에서 문제를 찾는가? 먼저 이 콩팥이 작용을 봅시다. 콩팥은 우리 골수를 만들어내고 전기를 저축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내수를 공급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네.
3: 우리 어머니 지금 치매 와서 병원에가 병과에 치매 시터랍니다. 그거 이 건네버시아는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약을 그렇게 써도 아이 되던 게 이번에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당에 와서에 말도 좀 얼물무리던 게 어떤 많이 나사지고 정신 상태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던 게 지금 정신 좋으니까 다시 와도 말도 할 수 있고 기력은 바깥으로 영색이 나갔댔습니다. 근데 솔로 어디 아는지 바깥으로도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약을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할달 좋을 때 먼저 번에 원래 쌌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회 없대 그 뭡니까? 오늘이 또 배달 받다 그래 전화 드립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약이.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치료 잘하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네. 내수가 충분히 보장돼야 내 조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런 그 신진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진대사란 거는 새 영양 성분이 흡수되고 그 노폐물이 빠지는 걸 말합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4: 이 건네버시안 우리 아빠선이 두 달 열을 썼습니다. 그런 게 네. 이렇게 병력이 없어 다 못 자는 게 특별했습니다. 전에 다 못 자는 네. 밤에도 소음이 또 대여섯 번이구나. 그게 한 벌써 한 달을 쓰고 나니까 예, 벌써 어린지 알고 이 머리 기운이 좀 달아서고 예. 그 다음 밤에 뭡니까 그 소음이 자주 오는 게 어서 두세 번밖에 안 있는 거예요. 그게 네. 내보고 쓰라서 내가 쓴 게 이제 스물다섯 썼는데 나도 예, 좀 거리 좀 기운이 좋아지고 예. 그 다음 또 이렇게 자꾸 자는 게 조금 꿈이 혼망했는데 꿈이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1: 맞습니다.
4: 예, 예, 꿈이 없어지니까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난 게 거의 거뿐하고 좀 정신 안 감이 나고 예, 조금 이약수가 좀 맥이 납니다. 심장 든든해지고 어르신들이 네. 애들이 든든해진 감도 나고 그래서 저번에 나도 저번에 전번 주일에 쌌는데 우리 오빠도 오늘 싸겠단다요. 어서는 날짜 얼마 없으니까.
1: 우주 하여튼 내일까지입니다.
4: 예, 압니다. 예, 오늘 싸겠습니다. 우리 엄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4: 예, 수고하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대뇌는 전체 체중이 2%밖에 안 합니다. 대뇌 무게가. 그런데 피를 수요하는 양은 전체 우리 몸속의 혈액이 20%를 수요라 합니다. 그만큼 대뇌에서 많은 신진대사가 진행된다. 이거 말합니다. 예. 신진대사가 진행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노폐물도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 잘 소화가 하이된 나쁜 단백질이 많이 쌓이면서 치매가 오는 원인.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치매 원인을 많이 찾고 있는데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단백질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콩팥의 기능이 나쁘다 이런다 할 때에는 이런 나쁜 단백질을 빠져내보낼 내수가 적어집니다. 내수가 우리 그 대뇌에서 산생된 많은 노폐물을 가지고 순환한단 말입니다. 내수, 척수, 그 다음에 골수 이게 순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골수를 어디에서 만들어내는가? 순주구성수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콩팥이가 골수를 만들어내고 뼈를 주관합니다. 이 원리는 누구도 반대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고 이거는 우리 5000년 역사를 내려오는 중국 중의학에서 우리 콩팥의 기능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환 왜서 우리 보신하는가? 보신이라는 게 콩팥이 허한 걸 딱 뭐 콩팥이 뭐 신염이 생기고 뇌독증이 생기고 쇠지간이 올라가고 이래야만 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콩팥이 허하다,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다 이거 말합니다. 이런 걸 치료하고 곰팡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제를 꼭 써야만이 이 골수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0: 딱 골수가 만들어지면은 이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우리 골과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골수가 많아지면은 빈혈이 해결됩니다. 혈이 부족하던 사람들이 혈이라는 거는 많은 우리 몸에 영양 성분을 공급하는 한 개 이런 영양 성분이고 혈을 이용해서 우리 몸 각 세포에다가 영양 성분이 공급될 수 있는 이 교통 도구가 한 가지입니다. 혈이 부족하다 하면은 몸에서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각 조직 기관 세포들이 다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골수는 우리 혈세포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이 근원입니다.
1: 네, 배려입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중풍, 지금은 머리가 흐릿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소음이 자꾸, 소음발이 말아 안 되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있고, 내 보수관자인데, 지금 하나하나 소실돼. 우선 먼저, 예, 머리가 흐릿하게 말가지고, 그렇게 터진 것 같은 게, 예, 좋아가지고, 있고, 건망질 심하던 게, 예, 지금, 하나하나의 생각이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소변물이 잤던 게 좋고, 그리고 그런 저 당나의 백이 그렇게 두껍던 게 그것도 지금 입이 쓰겁던 것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밤잠 자 혈압도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밤잠 잘 자놓고는 소화가 잘 되고 밥을 잘 먹을까 몸이 헷갈아진다. 그렇게 천금한 걸 된 게.
0: 네.
2: 예, 그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활동도 내일까지라는데 배달 받다 그랬나.
0: 예,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까지기 때문에 우리 501-2797 이 약국 전화인데 여기에다가 쓰려는 전화하셔서 나는 돈이 아직 뭐 한 이틀 있어야 나오는데 3일 있어야 나오는데 이런 분들 예, 다 먼저 예약해 놓으십시오.
2: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콩팥이 좋아지면 골수가 잘 만들어진다. 이도에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파키슨병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파키슨병이라는 게 뭔가, 우리 대뇌에는 흑질이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흑질, 대뇌하고 손의 그 중간에 있는데, 이 흑질이라는 게, 기실, 그 해부 구조로 보면은 그 손톱끝만큼 그 정도로 큽니다.
1: 네.
0: 크지도 않단 말입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3: 언니 동생한 저도 지금 쉬고 있는데 영 좋습니다. 네. 그자꾸만 혼자 있으면
0: 전화 효과가 안 좋습니다.
3: 인가?
1: 네.
3: 인가?
1: 네, 말씀하세요.
3: 예. 그래던 게, 이거 세안 지금 쓰니까, 심장도 좋아지고, 우리가 돈이 잘 되면, 어지럼증이 아예 하여, 얼마 전도 모르겠다.
0: 예.
3: 그리고 맥이 난다, 이거 세안 쓰니까.
0: 예. 예, 맥이 나는 약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3: 예, 맥이 나 용 좋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할도 이제 하루밖에 없다니까 오늘이 15가구 배달 받자고 그런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를 잘 이용하십시오.
3: 예.
1: 네.
3: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이 흑질이란 부분이가 우리 대뇌에 있고 이 흑질이란 대뇌세포에서 도파민이란 거 분비한다. 이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운동신경이 움직일 수 있게끔 연결하는 이런 호르몬입니다. 내가 화장실 가겠다 일어나겠다 하면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일어나야 돼야 됩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그리고 건네버 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앞에 서변이 어떤 때는 잘 나가고 좀 막 자주 보고 어떤 때는 서변이 잘 아예 나갔습니다.
0: 예.
4: 네, 이 양성이 서변 잘 짧고 서변 용 시원하게 잘 나간다.
0: 예.
4: 그리고 허리 다리 쪽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날 때 우감 지고 일어나고 이런데

0: 이 거기까지 용서 왔습니다. 재료 납니다.
1: 예.
0: 영웅이 없어서 띵살을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왔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능력이 회복됐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혈진 아픈 것도 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영웅이
0: 예. 이용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예매의 효과 효과 예. 이 중풍에도 좋았네. 우리 남편을 사서 데려줬는데 이 걸음걸이 방송치한테 영웅 잘 걸어댕깁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예, 또 중풍학 네, 경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네. 능력도 돌아왔습니다.
1: 네.
0: 그의 나머지 문을 예, 이렇게 그런 거리 방송치 않는데도 자꾸 들거리면 한 대 나갔더라 말입니다. 그 두에 네. 나머지 자꾸 문을 두드리던 게 이건 나머지 문을 한 번 더 알려줍니다.
1: 네.
0: 나봐 주시면 이 약속이 때문에 지내오겠다는 근심이 있던 아이한테 드렸습니다.
1: 그렇죠.
0: 네. 중풍이 치매 때 얘는 그렇지 않고 뭡니까?
1: 예.
0: 내일까지 우대 활동한다고 우린 둘이 쓰기래 이야기는 것도 오늘도 많이 대답받지 않습니다.
1: 예, 중풍도 그렇습니다. 다 머리는 혈관이 막히고 그로 인해서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배란 말입니다. 예. 이래서 이 근육보신환을 쓰게 되면은 중풍 후유증 치료에서 뚜렷한 현저한 효과를 봅니다.
0: 예, 약이 용서했습니다, 선생님.
1: 의대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의대활동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서둘러서 주문하셔서 빨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에 기나긴 밤. 무거운 잇을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안옥수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곡으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소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소나무처럼 단단한 이기와 끈기로 삶을 이끄는 사람들의 모습을 노래에 담았는데요. 김옥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리성비 작사 김미란 작곡의 장백의 수르개를 소개합니다. 장백산의 수르개처럼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꿈을 노래한 이 곡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찬걸 작사 장래남 작곡의 나의 인생은 우리 매개인이 삶을 솔직하게 표현한 곡인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마주하며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노래를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정은 작사, 정기성 작곡의 새시대 창가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열정과 희망을 노래한 곡으로서 듣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다음으로는 문천산 작사 손오공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을 소개합니다. 아리랑의 정겨운 멜로디에 행복의 이야기를 담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노래한 곡입니다. 방송의 가수의 노래로 함께 즐겨보십시오.

다음 노래는 박혜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희망찬 새연변입니다.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노래한 이 곡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해 줍니다. 최소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재관석 작사, 최학산 작곡의 인생은 빨간 정열로입니다. 빨간 정열처럼 뜨거운 열정과 용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이 곡은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열정을 불어넣어 줍니다.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웃는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방불인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 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통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면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창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삼차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관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지,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과

아닌가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의 전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0: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새로 승급한 황진수한타의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5세트에 3세트를 더 드립니다. 8세트라는 게 약과를 따지게 되면 16과 가게 됩니다.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세트엔 8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10세트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혈배강 10과를 공장 측에서 더 증송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10과를 공장 측에서 더 드리는 동시에 우리 환자분들이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난 이런 현상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침구려법 12번 따라갑니다.
0: 네.
1: 예, 지금 삼복철이기 때문에 황제내경에서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침구는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예, 기 빠지죠. 그래서
0: 네, 그렇죠.
1: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지의 사람들도 지금 다니는 분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진단 잘못하게 되면 예, 오히려 구분기를 많이 걸게 되고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정확한 진단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원래 기차역전 마승켄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화번호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황진수한타의 혈배강 새로 승급한 약인데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에 그 약 처방을 본다 할 때 약재가 모두 45가지 큰 조합으로 된 겁니다. 거기 안에 네 가지 약 처방이 다 수록됐습니다. 제일 기본으로 따지는 것은 뭔가 기혈 보충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혈부족이다, 기혈부족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일단 먼저 기혈부족부터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방 몽땅 경전방에서 나온 겁니다. 찡된방이라는 것은 더 개변할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황금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몇천 년 동안 전해오면서 이 경전방을 쓰이거나 기혈이 부족한 게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팔진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빠진탕 여덟 가지 약재죠. 四君子汤, 사군자탕하고 四物汤, 사물탕이 예, 이 두 가지 조합입니다. 그래서 사군자탕이라는 거는 주약이 기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이런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사물탕이라는 건 四物汤, 이거는 피를 보충해주는 두 가지, 네 가지 약재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합해서 빠진탕이랍니다. 그래서 기혈 보충이 일단 따라간다 할 때 오장육부의 기혈이가 충족하게 보내준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사람이 건강 상태를 찾아올 수 있다 그 뜻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약을 쓰게 되면 45가지 약재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상 오장육부에 대한 모든 질병의 치료는 이거 가지고 다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우리 심장의 색이 나쁜 사람들 여기에 생맥음이라는 처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생마인 이것은 당나라 때 유명한 이런 이사 순스묘 선사묘가 쓴 이런 천금방에서 유래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우선 3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런 맥동 오미자 이 두 가지 약재가 심류를 조절해줍니다. 우리 지금 중풍이랑 걸렸거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심률이 항상 고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병원에 가서 신덴토랑 하게 되면 항상 또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심리혈관 질병 환자분들은 일단 먼저 심장부터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0: 짐들이 고르지 못하고 항상 진액이 모자라는 분들이 먹이란 자꾸 말라들고 혀가 마르다 못해서 다 갈라터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줘야 되죠. 여기면 맥동 오미자가 제일 좋습니다. 그 외에 우리 혈압을 조절해준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지금 혈압약 제가 자꾸 말하죠. 이때까지 혈압을 공제는 잘했는데 생뚱같이 여러가지 질병이 막 없던 데로부터 막 나타난다. 기질은 혈압약의 부작용입니다. 지금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서약의 부작용은 재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약의 독소는 간에서 잠복하는 것이 25년 동안 잠복하고 있는다고 합니다. 중약의 독소는 24시간간에 다 나가버립니다. 어제 그런가? 중약은 몽땅 천연약재에서 나온 게기 때문에 사람한테 그렇게 해로운 게 아닙니다. 서약은 순 이런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간에 엄청 손상을 많이 줍니다. 혈압약 포함해서 혈당약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의해야 될 것은 먼저 서약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황진수한테 여기에 그 설명서를 본다 할 때 여기에 그 공농 주치 보게 되면 주약의 중풍 탄환 제일 먼저 썼습니다. 풍탄 주로 인치다. 그러니까 풍탄 주로로 인해서 바람하고 가래 이런 것들이 경락을 막아놔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처방은 반샤 테마와르라는 겁니다. 반샤 테마와르는 주약이 뭐 팔다리가 자꾸 마목이 오거나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갔거나 언어장애 있거나 여기에 전문 쓰이는 이런 처방이 속하는 게죠. 이 처방이 들어가 있다고 뜻입니다. 공농주치의 반신불수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갔다. 언어장애가 말을 똑똑하게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골과병 이걸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진구, 통통이. 그래서 여기에 골과병을 본다 할 때는 어떤 약재들을 들어갔는가 보게 되면 칠성하고 삼칠 전시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전갈이. 이것은 관절이라면서 붓기는데 붓긴 걸 내리운데 엄청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숙지는 간선 도와주기 때문에 허리다리가 나로운해 나는 이런 현상이 좋고 텐마하고 TS-Willingsen 이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근육이 자꾸 쐈통이 오거나 풍수성 관절이 있거나 진통작용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람하고 습기를 몰아낸 작용이 있기 때문에 머리 아파나거나 허리다리 아파나거나 여기면 좋고 그리고 짱찬하고 진자오란 약재 들어가서 이 관절이 붓기거나 풍습관절 통이람 있는 분들한테 엄청 좋고 그리고 두중 구수, 부구질하고 구수이부 우슬 네 가지 약재가 전문 골수를 보충해주고 근골을 든든하게 해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꾸이즈는 이건 다 아시는 겁니다. 꾸이즈는 이 중약 처방에 들어갈 때 모든 이런 혈액순환을 잘 될 수 있게끔 동맥의 혈전을 녹일 수 있게끔 도와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 골병 약을 따로 쓸 필요 없이 우리 이 황진수한테 써주게 되면 심리혈관 이런 방면의 질병을 치료한 동시에 풍습골병도 같이 치료해주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해바강신호 한잔다. 어제는 저는 석 달 반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손발이 마대고 그리고 그런 발을 걸지도 못하고 발이 입에 들어갔는지 어디로 들어간 땅에 다 떨어지는지 이랬습니다. 충격이지 흘리고
0: 네.
2: 그랬던 게 황진타이 들어가 그런지 효과도 또 빠릅니다.
0: 네.
2: 그리고 머리가 허리 터무나던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아이 되던 게 맑아지고 하거나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0: 네, 기억력이 돌아섭니다. 네,
2: 그 빙산 가서 무슨 가지려 몇 번 갔다가도 그냥 못 가죠. 어떨 때는 맨밥만 그저 버슬버슬 먹었는데 예.
0: 네.
2: 그런데 기억력이 돌아와서 열쇠를 얼음에 둔 거 알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알고 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건진고를 한 대 같이 쓸까? 아, 혈당 조절이 잘 되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럼 맥이 나고,
0: 네.
2: 정신하고, 군이 불어납니다.
0: 네.
2: 예, 어제 한 대꾼 불어난 것 같습니다. 활동도 못하던 게 활동도 하게 하고,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 그 맥이 나고, 예, 화, 그런 운동 못하던 게 운동 하루에 5,000보씩 한다.
0: 네, 그래서
2: 새 생명 네. 얻은 것 같다. 한 가지야, 그 뭔가.
0: 그렇죠.
2: 그래서 그 좋은 김에 예, 계속 쓰려고 그랬는데, 전 약을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1: 네.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황진산태.
0: 네.
3: 네. 네. 네. 저는 예, 저기 그런 항상 머리가 저기 둔한 게
0: 이게 그래도 불안하고 예.
3: 네, 그렇습니다. 그 저기 그런 90만원 여가도 다녔댔습니다.
0: 네.
3: 그리고 아마는 중풍 맞아가지고 그래요. 항상 자기가 화장실도 제때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0: 네.
3: 나는 그 시주하느라고 돌아봐 봤습니다.
0: 네.
3: 근데 지금은 그 이 항진산대를 먹으면서 저기 그런 정신이 돌아와서 어디 뭐 머리가 그렇게 더분하더니 정신이 나고 예.
0: 네.
3: 그냥 90만원 먹지 않아도 되고 예.
0: 네.
3: 아바에는 예. 또 자기들은 대서 출입도 합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여기는 90만원 처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궁 그 다음에 빙편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단삼 삼칠 예.
1: 네.
3: 그러니까 예, 우리 다 이 약을 싸 먹어야 되겠습니다.
0: 네.
3: 이 약에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예.
0: 네.
3: 이 약을 우리 둘이 같이 좀 큰 활동에 참가해서 예. 많이 따겠습니다.
0: 이번에 제일 큰 활동이 15곽을 15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우리 혈배강 열곽 공장 측에서 또 더 전송해 드립니다. 예. 친구도 또 12번 해 드리고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세.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전화 예, 말합니다.
0: 예. 네, 예. 네.
3: 안녕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0: 네,
4: 말씀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4: 네. 예. 저는 황진산 타이가 금방 도착해서 지금 이전에 쓰다 말았는데 확실히 여기서 효과를 많이 봤는데 아쉬웠댔습니다.
0: 네.
4: 근데 이번에 좀 황진산 타이 혈배강 쓰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0: 네.
4: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0: 아.
4: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0: 네.
4: 제가 중풍 두 번 맞았는데 머리 항상 어지럽고 메스껍고
0: 네.
4: 밥 먹어도 살에 걸리고 물 먹어도 깨끼고 정말 바빴습니다.
0: 네.
4: 말을 항상 얼버무리고 생각과 말이 다르게 나가서 눈도 안개 낀 것처럼 어렴풋하고 그리고 변비하고요 실금이 있어가지고 어디가나 안심할 수 없고
0: 네.
4: 항상 기저귀로 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0: 네. 네.
4: 그래서 정신이 눈도 안개 낀 것처럼 어렴풋하게 보이고 예.
0: 네.
4: 사람 똑똑하게 안 보고 눈이 그러니까 나 정신이 언제나 맑아본 적이 없습니다.
0: 네. 네.
4: 네. 어디가나에 하품만 닦고 나가고 결국 머리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0: 네.
4: 그리고 자불기만 하고 왜 이렇게 정신없는지 이렇게 가운데서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집 아바에도 파킨슨 병이 또 진단받았습니다.
0: 네.
4: 네. 그래서 걸음걸이가 항상 넘어지듯 불편해하고 정발걸음질하고 화장실 출입 제대로 못하고 해.
0: 네.
4: 밥 숟가락하고 자꾸만 제대로 지지 못하고 떨면서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0: 맞습니다.
4: 예. 두 분 다 이렇게 환자다 보니까나 늙고 막 살림은 엉망이 됐습니다.
0: 네.
4: 예. 이렇게 고통 속에서 선생님이 이런 강의를 듣고 귀가 솔깃해서 한번 믿어보려고 혈배강 황진산 타이로 근신고도 함께 같이 쓰면서
0: 네.
4: 이렇게 쓰게 되니까 나 침구를 또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0: 네.
4: 그래서 침구를 하니까 나 오지럼증도 안 나고
0: 네.
4: 음식도 녹을 때

0: 아이고 힘들다.
1: 예. 예. 눈도 맑아지고 잠도 제 시간에 딱딱 자니까나 정신이 납니다.
0: 네.
1: 예. 우리 영감도 손을 덜 떨고 네.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져서 화장실 출입고 10행일씩 그래도 갈 수 있었습니다.
0: 어, 예, 예. 효과로 맞지.
1: 이게 얼마나 성적인가. 그리고 말이 정말 이렇게 두 분 다 환자니까나 얼마나 자식들이 시름거립니까.
0: 맞습니다.
1: 근데 우연하게 이런 좋은 약을 만나니까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0: 예.
1: 예. 많이 모든 문제가 많이 해결되니까는 어디를 다녀도 걱정이 안 한다.
0: 네.
1: 옛날에는 좋다는 약 다 쓰고 돈 대로 썼지만은 그런 큰 해결을 못 보고 이게 그래도 혈배강이 천연약제 돼서 그런지 완전 풀린다.
0: 맞습니다.
1: 네. 예. 이번에 우리 양주가 큰 활동에 참가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좋죠. 예. 네. 제일 예, 큰 활동이 부부가 같이 예. 참가하는 활동은 30세트에 50세트를 더 드리는 활동도 있습니다.
1: 아
0: 예.
1: 그렇습니까?
0: 그래서 이러면
1: 큰 활동에 참가하면 친구가 또 따라오지
0: 않습니까? 따라오죠. 예, 예, 예.
1: 예, 그래서 그 친구가 혀를 열어주니까 얼마나 정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확실히 약의 효과를 더 내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예. 기본상 온 환자들을 중풍 예방하는 침은 다 놔줍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영유명한 이런 침군데 중풍
1: 아,
0: 바다쉐라는 겁니다. 이걸 몽땅 예. 열어주게 되면 절대 잡혀야 합니다. 예,
1: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활동에 참가하려고 예. 전화 드렸습니다.
0: 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1: 예,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네. 네, 말씀 주세요. 네. 예.
3: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3: 저는, 원래 저 혈배관과 저, 그 건신고까지 다 이렇게 같이 먹던 환자 돼서 그거 먹으니까 효과를 또 많이 봤습니다.
0: 네.
3: 그러던 것이 전번에 이 황진수한 차이가 또 새로 나와서 선생님 강의 듣고 같이 사서 써보니까 이게 또 더 좋은 것 같더라 말입니다.
0: 네.
3: 특히는 어떻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아바이드 보면 중풍 맞은지 오랍니다.
0: 네.
3: 그래도 회복하는데 영 그렇게 빠르지 못했습니다.
0: 네.
3: 그 다음에 내가 같이 이 모든 약을 잡숴봐도 그렇지 않던 게 이 약 잡순 후에 주먹을 뺐다 가졌다 할 수 있단 말이다.
0: 네.
3: 나가게
0: 네.
3: 옛날에는 그거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물건을 주나 밥술을 주나 영심 힘이 들었단 말입니다.
0: 네.
3: 그러던 게 우리 아빠는 거기서 때까닥 내 이게 아 이게 정말 여기 설명서에 저기나 수가시 비에 두시 후중 신구 시엔난 진구
0: 예, 예.
3: 청총 소주 쥐촌이라고 써 있는데 예. 이게 약과 이 행동 말이 딱 맞는다 말입니다. 이 말과 이 야와 예. 이 병증세가
0: 맞습니다. 공능 수치 잘 봐요.
3: 예, 그 공능 수치 있는 설명서가 이게 딱 맞을까 이 정말 효과 대가를 본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3: 그리고 그다음에 난 또 봄에 원래 간신병을 알아서 그냥 병적이나 항상 땀 줄줄 흘리고 그다음에 뒷장등이 겨우고 그 어떤 때는 좀 심하다 하면 이빨까지 아파서 영 고생 많았는데 이 약 쓰면서 차츰차츰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숨이 차던 게 어느니 회복돼서 정말 바른 거 보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0: 네.
3: 그다 이 약이 정말 48가지, 44가지 더이기나 초약으로 만든 약이 돼서 예. 모든 이런 방면에 효과가 영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3: 원래 저런 혈압이 바로 영심했습니다.
0: 네.
3: 그러던 게 지금은 130 내지 140으로 控制돼 있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그러니까 영 저기나 그전에는 항상 고개 아프고 약을 달고 댕기고 하던 게 이게 기운 넣게 됐단 말입니다.
0: 네.
3: 온종 가져와서 이러로 하면 우리 나이에는 괜찮은 표준이란 말입니다.
0: 당연하죠.
3: 네. 네. 그러니까 내 좀 이게 확실히 약이 우리에 맞다, 우리 이 종로년들께 맞다는 거네 설명하고 싶습니다.
0: 네.
3: 예. 앞으로도 이 약 계속 쓸 예사입니다.
0: 네, 좋죠.
3: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아 봤습니다.

0: 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제 이 주무니까 이 선발 있지 않을까 계속 망하고 매유고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선 땐 또 막 머리 아프고 이러면 또 얘 막 주무니까 수고기도 하고 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소리 어제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운송되지 않는단 말인데 이 안 먹어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관심병 이런 증상들이 예, 미구속도 하고 그다음 그런 다문에 선발이 막 떨리기도 하고 예. 그럴 때는 또 그냥 주심하려도 먹고 이러면은 그냥 좀 나고 이래도 어떤 때는 또 일주일에도 훨씬 또 먹을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0: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랬는데 그러니까 예, 이 황진산다 이거 예 먹은지 안 세대입니다. 먹고 나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야 효과 어째 그렇게 좋습니까?
1: 혈압 조절이 엄청 좋습니다. 우리 지금 혈압을 조절했을 때 혈배강은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잡수고 황진산타인 점심에 하나를 잡수면 됩니다. 황진산타인 크다만 끼지 않습니까? 예, 이래 잡수면서 평상시에 혈압이 높다 할 때면 혈배강 또 두 알 더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쭉 내려올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황진산타 혈배강 결합하게 되면 이 혈압이 올라가는 게 다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를 충족하게 보내주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정상 돌아옵니다. 예.
0: 예, 그 이제 예한 대로 그렇게 약을 뭐니까 먹고 지금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황진산타에 그전에는 뭐니까 다섯 번 삼대 용초 다섯 대 하는 거에 이렇게 듣긴 들었댔습니다. 그나 이렇게 보니 먹어 먹음이슬이 보니까는 안개라에 이 약이가 좀 45가지 이런 전혀 약젤로에 조합된 이런 약이 되는지 효과도 빠르고 예, 같이 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1: 예. 지금 15세트 더 드리고 침도 12번 놔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강 10과 공장 측에서 또 더 드립니다.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세요.
0: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죄송합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3: 예. 나는 혈배강하고 근심거를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3: 예. 심장병도 있고, 다발성요병책도 있고, 온몸에 맨 병입니다.
1: 네.
3: 이래서 지금 혈배강과 근심거를 쓰고, 아직 이따 황진산타에는 못 쓰는데,
1: 네.
3: 들어보니까 나 이렇게 좋다는 거 앞으로 쌓을 여사입니다.
1: 네.
3: 그래서 이 혈배강을 쓰고 저렇게, 어제는 나는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심장병이 발작한다면 암대나 가서 막 쓰러졌습니다.
1: 네, 오늘 심장 주자도 했지 않습니까?
3: 예. 그래서 때로는 내가 혼자 나가는 거 용 겁이나 했습니다.
1: 겁이나 하지.
3: 그리고 예, 한 해 막 세 번씩 입원하고 이래던 게 결국 그래서 국내 심장 주자를 했습니다.
1: 네.
3: 예, 그래 주자를 하고 저리 올해는 한 번도 입원 아예 하고 지금 예, 이 심장으로 그 아프던 게 나는 그 주제하면 내 심장병이 다 떨어지는가 했는데 그것도
1: 아닙니다.
3: 예. 예, 여전히 이렇게 심장이 정말 아프고 숨쉬기도 바쁘고 맥이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혈배강과 근심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많이 좋아졌죠.
3: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반사통으로 이 왼쪽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쓰기도 바쁘던 게 그 팔도 아예 아프고 완전히 예, 그래서 지금 예, 심장이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 다발성요병책이 돼서 골이 항상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 네.
3: 예, 이래된 게 지금 골이 아픈 게 많이 나고 예.
1: 네.
3: 혹시가 다 아프고 이렇습니다.
1: 네.
3: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친구가 영 정말 묘한 친구입니다. 나도 이렇게 여자 반 투수까지 있고 위가 하나 보고 이래다니니까 친구 정말 왕창 있을 때나 한 달씩 맞아서 한 달씩 맞아도 절대 없었다.
1: 네.
3: 그런 게 이번에 이 선생님 친구를 맞고 위가 지금 예, 배고픈 감이 알립니다.
1: 원래
3: 배가 고프지 않아 일정심 되돌아와도 배가 고파 밥 먹으려서 나야 하고 그래도 아무거나 음식이 있으면 조금 주워 먹고

0: 그 이렇게 지나니까 맥이 떨어져가지고 점점 신체는
1: 못해지고 예. 예.
0: 그래 지금은 밥맛이 돌아오니까 그래도 배가 돌아오면 밥 먹기 싶은 생각이 그 밥은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0: 이래서 또 선생님께 얼마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예. 전 중국에서 환자를 잘로 모셔다 치료해주는 거는 정말 전 선생님밖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2: 아, 네. 네. 그래요. 어머님 시간이 다 돼서요.
0: 네. 네. 네. 알겠습니다.
2: 네. 네.
0: 감사합니다.
2: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마을 사람들 몇이 큰 말뚝을 들고 왔다. 두철초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는 말뚝을 받아 천사들과 함께 철문을 마스기 시작하였다. 곧 커다란 자물쇠가 땅에 떨어지더니 철문이 쿵 하고 열리였다. 안으로 커다란 감방이 쭉 늘어서 있었다. 문어구에 들어서기 무섭게 기분 나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쇠창살을 따라 안을 들여다본 두철추는 깜짝 놀랐다.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다들 겨롭대처럼 말라서 귀신인지 사람인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머리는 어찌나 긴지 한 발은 돼 보이었다. 겨우 헝겊조박을 걸친 사람도 있고 알몸인 사람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직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꼼짝 않고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두철주가 다급하게 외치었다.
1: 우리는 홍군입니다.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0: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두철주는 전사들에게 감방문을 부수라고 소리치고는 자신도 쇠몽둥이로 자물쇠를 내리쳤다. 감방에 들어가 보니 어둡고 눅눅한 바닥에 오줌 똥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구리고 썩은 냄새가 어찌나 진동을 하는지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감방의 사람들은 멍하니 두철추를 쳐다보았다.
1: 여러분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0: 두철추가 몇 번이나 소리쳐서야 죄수들은 족쇄를 절그럭 절그럭 거리면서 천천히 감방문을 나섰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리에 누운 채 꼼짝하지 않았다. 여일대로 여의어 얼굴이 손바닥만해진 노인이었다. 뼈에 가죽만 남아 족쇄를 끌 힘이 없었다.
2: 어르신, 제가 업어드리죠?
0: 노인은 굉한 눈으로 두철추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었다. 두철추는 노인을 등에 업었다. 전사들은 크고 작은 감방문을 모두 열어젖히었다. 갇혀있던 사람들은 우르르 광장으로 몰려나왔다. 이족들이 200여 명도 넘었다. 홍군 전사들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업고 나왔다. 리소훈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몸을 놀리었다. 갇힌 사람들이 모두 광장에 모이자 홍군 전사들은 죄수들이 발목에 차고 있던 족쇄를 망치로 끊어주었다. 오굴시키던 간수가 열쇠를 가지고 달아나 버렸기에 별 수 없었던 것이다. 구경 나온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들을 겹겹이 돌려쌌다. 역시 두철추는 망치질 솜씨가 좋았다. 그는 업고 나온 노인의 발에 묶인 족쇄를 힘있고 정확하게 끊어냈다.
2: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3: 예순이 다 됐네.
0: 그 노인은 한쪽 말을 아는 것 같았다.
2: 감옥에는 오래 계셨습니까?
3: 10년은 좋게 될 터이지.
2: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3: 죄는 무슨 죄겠나? 세금을 못 바친 죄지.
0: 두철추는 족쇄를 멀리 던져버리고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키었다.
2: 어르신, 이젠 집으로 가십시오.
0: 노인은 삼대처럼 후들후들 떨면서 휘청휘청 몇 발짝 걷더니 멈추어 섰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걱정스럽게 물었다.
3: 정말 집에 가도 되나?
2: 네, 괜찮습니다.
0: 두철추가 웃으며 대답했다.
3: 또 잡아가두지 않겠죠?
2: 그럼요, 어르신.
0: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철추를 바라보다가 털썩 꾸르앉더니 엉엉 울음을 터뜨리었다. 도찰추는 얼른 달려가서 노인을 일으키었다. 그러고는 사람을 불러 부축하여 데려가도록 하였다.
4: 헌군 여러분 고맙습니다. 헌군 만세! 헌군 만세!
5: 사람들 사이에서 우렁찬 함성이 터져나왔다. 한종말을 모르는 이족들은 홍군이라는 소리를 정확히 내지 못해 홍군에 가깝게 들렸으나 그 소리가 오히려 거짓없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전사들은 마음이 푸근해지었다.

0: 청춘은 다른 사람의 족쇄를 끊어주려고 서둘렀다. 누군가 발을 들이미는데 어린아이 같았다. 고개를 쳐들고 보니 눈이 크고 열다여섯 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다. 너 몇 살이냐? 열다섯 살이에요. 무슨 죄를 짓길래 여기까지 왔니? 죄는 없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소년이 큼직한 눈을 깜박이며 말했다. 차례? 아버지가 인질로 돌아갈 차례인데 그만 돌아가셨거든요. 몇 년이나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5년씩이요. 이름이 뭐지? 알무사라고 해요. 넌 어느 가문인데? 국이 가문이에요. 두철출은 한숨을 쉬며 족쇄를 힘껏 내리쳤다. 족쇄가 툭 끊어지자 돌려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함성을 올리었다. 소년은 펄쩍 뛰어오르면서 싱긋 웃어 보이고는 총총총 뛰어갔다. 곧바로 누군가 두철추 앞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1: 홍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웅굴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은 두 손에도 쇠고랑이가 채워져 있었다. 머리는 한 발이나 되고 거친 얼굴에 수염이 더부룩하였다. 오직 까만 눈만이 반짝 빛났다. 두철추가 물었다.
1: 당신은 왜 여기에 갇혔습니까? 그놈들을 죽였거든요.
0: 그는 아주 시원하게 웃었다.
1: 그놈들이라니 누구를 죽였단 말입니까? 한족 관리를 해치우고 한족 병사도 여러 끝장내줬죠.
2: 언제요?
1: 지난 3월에 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나도 갔었거든요.
2: 폭동이라니요?
1: 그래요. 4천여 명이 성안으로 쳐들어갔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2: 그런 일이 있었군요.

0: 조철출은 망치를 몇 번 휘둘러 족쇄를 부숴버렸다. 이족 장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굵고 힘있는 두 팔을 쭉 펴서 쇠고랑과 족쇄를 주워들더니 힘껏 땅에 내동댕이 지었다. 그리고는 팔을 쭉 벌리고 소리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홍군! 고맙습니다. 홍군! 돌려선 사람들도 힘차게 따라 외쳤다. 홍군 만세! 홍군 만세! 그는 돌아갈 생각을 안고 두철추의 망치를 빼앗더니 다른 사람의 쇠밧줄을 끊어주기 시작했다. 두철추가 웃으면서 말했다. 이젠 돌아가세요. 그러자 그는 가슴을 치며 소리를 쳤다. 나도 홍군이 될까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 틈에서 환상이 터져나왔다. 선병으로 격려하는 이들도 있었다. 감옥을 나온 사람들은 식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광장을 떠났다. 광장에는 피 묻은 족쇄와 쇠고랑이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부치들이 부둥켜안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철추가 부대를 거느리고 막 광장을 나서려는데 흰 신을 신은 아낙네가 산에 돌과 계집애 둘을 데리고 찾아왔다. 홍군을 보자 아낙네는 풀썩 주저앉았다. 아이들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다. 아낙네는 손에 쥔 종이 조각을 높이 축혀들고는 말을 꺼내려다가 눈물부터 줄줄 흘리었다. 아이들도 따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광장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길을 막았었다. 두철출은 종이를 받아들고는 제대로 펴볼 새도 없이 아낙네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십시오. 어서요.
1: 홍문 선생님, 제 남편은 장판장 손에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남편은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0: 아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 한 분도 꿇어앉으며 두 손으로 청원서를 내밀었다.
2: 홍군 은인들, 내 억울함도 풀어주세게.
3: 어르신께서는 무슨 일을 겪으셨습니까?
2: 이 청원서를 보시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얘기라네. 요촌 파크놈이 우리 딸을 끌고 갔어. 개자식 이놈이.
0: 여기저기에서 순식간에 청원서 수십 장이 날아들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두철추만 바라보고 있었다. 비록 소베트 주석 자리에 며칠 앉아있기는 했지만은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두철추는 당황스러워 났다. 자신이 왜 지도원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기도 했다. 마침 리 소후가 뒤에 서 있다가 두철추의 옷소매를 당기며 나직히 말했다. 패장동지, 돌아가서 상급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세요. 도철추가 얼른 손을 내저며 외치었다.
3: 이족동포 여러분, 이족동포 여러분, 우리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의 대우입니다. 우리는 꼭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줄 겁니다. 저는 돌아가는 대로 상급에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보고를 할 겁니다.
0: 둘러선 사람들 속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도철초는 자신감이 솟았다.
3: 이족 동포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한족이나 이족이나 다 형제입니다.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뭉쳐서 국민당을 물리치고 사천 군부를 몰아내야 합니다. 홍군 만세! 홍군 만세!
0: 사람들은 크게 외치면서 환성을 올리었다. 밖은 여전히 엄청난 인파로 북적거리었다. 고작 한 개패밖에 안 되는데도 홍군 전사들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오느라

하고 무척 힘이 들었다. 주둔지로 가려면은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았다. 호수처럼 맑고 선열처럼 진실하다. 이것은 중국 근대 역사의 로맨스로서 무산계급의 한 장군이 노예제 사회의 한 불악 수령과 비의 동맹을 맺는다.

골짜기는 갈수록 좁아지었다. 산은 높고 숲은 울창하였다. 골짜기는 쥐죽은 듯 조용하였다. 발소리도 냇물소리도 조심스러웠다. 산비탈에는 붉고 희고 자주 빛나는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었다. 신기하게 생긴 산봉우리와 바위도 눈길을 끌었다. 경치가 아름다웠지만은 사람들은 거기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이제 이족들이 사는 땅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족 지역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은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샘물 이야기만 해도 여러 가지였다. 마시기만 하면은 벙어리가 된다는 벙어리 샘물, 뼈와 살이 물러져 죽는다는 죽음의 샘물, 닿기만 해도 손발이 새까맣게 변한다는 검은 샘물, 얼음처럼 차가워서 마시기만 하면은 몸에서 온기가 사라진다는 얼음 샘물. 이야기를 들을수록 전사들은 불안해났다. 오늘 운이 좋을지 나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었다. 숱한 전사를 얻어들은 탓인지 눈앞은 흐릿하고 어지러워났다. 숲은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도발만 떨어져도 앞에 뭐가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루백승과 서병진도 대호 속에 있었다. 두 사람은 얼마 전 선두부대 사령원과 정치위원이 되었다. 이족 지역을 지나 대도하를 건너야 하는 임무 때문에 둘은 마음이 무거워났다. 그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둘레를 살펴가면서 가끔 한두 마디 말을 나누었다. 백성 얼마나 왔습니까? 서병진이 물었다. 아마 30리는 왔을걸? 누백승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원포포와 오와야 골짜기는 벌써 지났어요. 여긴 아마 일완소일 겁니다. 서병진은 모자를 벗고 땀을 닦은 뒤 다시 단정하게 모자를 눌렀었다. 제갈량이 5월에 로수를 건너 깊이 들어가되 서두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지금쯤이겠지요. 그럴 겁니다. 오늘이 5월 22일이니 대체로 음력 5월이 맞겠지요. 료백성이 땀을 훔치며 대답을 했다. 가파른 비탈을 내려가며 서병진이 말고삐를 잡았다. 아무리 제갈량이라도 이런 길에서 술에 앉아 지휘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거야 소설이니까 부풀린 거겠지. 갑자기 대호가 뚝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또 외나무 다리를 만나나 보군. 료백승이 한숨을 쉬었다. 두 사람은 말에서 내려 앞으로 나가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외나무 다리였다. 깊은 골짜기에 가느다란 나무 두 개로 다리를 놓았는데 바닥까지 수십 미터는 좋게 돼 보이었다. 내려다 보니 아찔해 났다. 다들 조심조심 건너르라 걸음이 몹시 느리었다. 더구나 쥐사병들은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춤이라도 추듯 휘청거리었다. 서병진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가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백성, 눈도 불편한데 호위병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습니다. 됐어.

장편 소설 대장정 6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에 기나긴 밤. 무거운 잇을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력이 29일에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경기를 매개로 전민 건강, 민속문화, 민족단결, 문화관광 상업무역을 심층 융합해 변경도시 발전 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3: 2026년 제16회 조선족 백종절 국가급 무형문화재 전시 및 기풍제 문화전시 활동이 룡장에서 펼쳐졌습니다.
2: 연길 동부범팀이 30일 오후 홈장에서 순위 선두를 달리는 명정 등경팀과 2026 길림은행 연변조 현실축구연맹전 마지막 라운드 마감전을 치릅니다. 우승을 다투는 판가리 싸움입니다. 29일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력이 펼쳐졌습니다. 근 만 명 선수들이 변경 도시 경기 코스에서 즐겁게 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경기를 매개로 전민 건강, 민속문화, 민족단결, 문화관광, 상업무역을 심층 융합해 변경도시 발전 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으며 아름다운 변경도시가 새 매력을 발산하게 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활용시 인민체육운동중심입니다.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력이 곧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활용시에 비가 내렸지만 참가자들의 열정을 식힐 수는 없었습니다. 전문 달리기 장비와 우비를 갖춘 선수들이 출발선에 모여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전민 운동 열기로 가득한 도시 활력과 열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 시작 전 활용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흥겨운 노래와 조선족 전통춤이 무대에 올라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대회가 정식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6세부터 71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했습니다. 경기 종목은 18km 건강 달리기와 5km 즐겁게 달리기 두 가지 종목으로 나뉘었습니다. 건강 달리기는 활용시 인민체육운동중심을 기점과 종점으로 문화로, 인민거리, 334 국도를 통과하고 즐겁게 달리기는 활용시 인민체육운동중심에서 출발해 해란로를 종점으로 했습니다. 각 업종, 각 연령층의 운동 애호가들이 변경도시의 깨끗하고 넓은 도시 도로를 질주하며 활용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과 변경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참가 선수 진원길입니다. 우리는 활용 건강 달리기에 참가하려고 할빈에서 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달리기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참가했으며 참여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에 현지 음식 문화와 민족 특색을 체험하고 활용 주변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치열한 각축전 끝에 18km 건너

0: 한강 달리기 남자 조에서는 반세세 선수가 57분 18초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 조에서는 장천 선수가 1시간 8분 44초 성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참가 선수 반세세입니다. 활용 달리기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코스가 평탄하고 주민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웠으며 활용의 경치도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전국의 많은 분들도 활용에 와서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2012년 제1회 활용국제 하프마라손 대회 개최 이후 활용시는 대회 운영 경험을 쌓고 경기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새롭게 승격된 전민 달리기는 참가 범위가 더 넓고 참여도가 높으며 대중 토대가 더 탄탄해졌습니다. 활용시 당위 선전부, 활용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체육사업과 책임자 구립지입니다. 변경 달리기 플랫폼을 통해 단순한 달리기 경기를 넘어 활용의 변경 풍모, 민속문화, 특색 산업을 함께 선보이고 싶습니다.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심층 융합을 추진해 경기를 통한 문화관광의 활성화, 민족 단결 촉진, 지역 발전 촉진 효과를 실현하렵니다. 경기 기간 활용시는 가도, 사회구역,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를 동원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경기 구간 곳곳에서는 사물놀이, 상모춤, 장고춤 등 무형문화재 민속공연이 펼쳐져 경기의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이 몰입식 운동체험 속에서 민족 간 왕대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실천하며 변경지역 여러 민족 대중에 단결되고 조화로우며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잘 보여줬습니다. 활용시 민해가도 해민사회구역 협조처리원 리비입니다. 이번 대회 자원봉사자로 전 과정에 참여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여러 민족 대중이 운동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변경 여러 민족 대중이 단결하고 서로 돕는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번 경기의 인기를 바탕으로 활용시는 붉은해 광장에서 무형문화재 전시, 특색미식 전시, 농특산물 선전 등 개를 행사를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선수와 주민들이 광장에서 휴식하고 전시를 체험하며 활용의 생활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인기를 장기적인 소비 동력으로 바꿔 체육, 문화관광, 상업무역, 향촌진흥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용시 문물보호연구중심 사업률군 장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발해 중경국가 고건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변경 달리기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는 활용시가 전민 건강운동을 깊이 추진하고 대중체육을 보급한 생생한 실천이자 변경 우세를 살려 흥변부민을 추진하고 문화관광으로 도시를 흥성시키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경기의 체육활력, 민속매력, 변경풍경, 도시저력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신시대 활용의 도시 풍모와 인문정신을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활용시에서는 체육 플러스 융합 발전 모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변경 경기 브랜드를 빛내며 변경 생태, 민속,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해 신시대 활용 발전 이야기를 잘 엮어갈 방침입니다.
1: 활용정시 농민문화축제결을 활동인 2026년 제16회 조선족 백종절 국가급 무형문화재 전시 및 기풍제 문화전시 활동이 일전 룡정시 계산툰진 광소촌 어량전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양광 기자입니다. 여기는 용정시 계산툰진 광소촌 하천평툰의 어량전 광장입니다. 27일 오전 9시 제16회 조순독 백종절 기풍제 전시활동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100여 년간 이어져온 이 전통 풍속은 오늘날 조순독 농경문화를 보여주는 빛나는 명함으로 됐습니다. 기풍제 의식이 끝난 후 호미시시놀이 전시가 펼쳐졌습니다. 배우들은 호미를 손에 들고 흥겨운 민속감으로 농민들이 여름철 들리를 마친 뒤 호미를 씻고 걸어두며 휴식하는 모습을 생동하게 재현해 풍년을 맞이하는 기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농부 장원 순회의 행렬이 현장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촌민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농부 장원이 탄꽃가마를 둘러싸고 행사장을 순회함으로써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라는 전통 리념을 전했습니다. 의룡정시 계산툰진 광소촌 촌민 맹범강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은 명절 복장을 차려입고 기풍제 의식을 진행하면서 풍년을 기원합니다.

0: 원합니다. 기풍제 활동을 통해 이러한 민속의식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대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천단 룡정시 계산툰진위원회 서기 왕유번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전통 농경문화와 향촌관광을 깊이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호 전승하는 한편 활동을 통해 우리 진의 특색 농산물 판매와 민속관광 발전을 이끌어 향촌진흥의 길을 잘 걸어가려는 것입니다.
1: 아래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마지막 라운드 3게임 경기 결과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9일 오후 동시에 펼쳐진 경기에서 활용팀이 3대1로 왕청팀을 꺾고 도문팀이 2대1로 안도팀을 이겼습니다. 도나팀과 훈촌팀은 2대2 무승부를 했습니다. 훈촌팀은 연결팀과 룡정팀 결과에 관계없이 이번 연맹전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0: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마지막 게임 경기가 30일 오후 3시에 펼쳐집니다. 연결 동북범팀은 홈장에서 순위 선두를 달리는 룡정 등룡팀과 맞붙어 최종 우승을 다투게 됩니다. 며칠 전부터 룡정 등룡팀은 룡정시 해란강 축구문화소진 훈련장에서 패스와 배합, 공격과 방어 대항, 프리킥 훈련 등 과정을 질서있게 진행했습니다. 일상 야외 훈련 외에도 전문 헬스장에서 근력 훈련과 체력 회복 훈련을 병행하며 고강도 대항 경기에 대비한 최상의 경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연맹전에서 룡정팀은 탄탄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력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룡정 등룡팀 감독 장붕입니다. 연결팀의 특징과 전술에 대비해 지난 한 주 동안 맞춤식 훈련을 했습니다. 멋진 대결을 보여주렵니다. 룡정 등룡팀 선수 장예입니다. 팀의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앞서 경기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결전에 대한 자신감도 충분합니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연길 동북범팀도 연일 기술 전술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감독진은 상대팀의 전술 특징과 결부시켜 전술 체계를 맞춤 조정했습니다. 마감전에 고강도 고대항 경기 리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체력 훈련도 했습니다. 연길 동북범팀 보조감독 최화룡입니다. 상대팀 경기 영상 분석을 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 이기겠습니다. 우승을 한 번 더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연길 동북범팀 주장 방진규입니다. 매 게임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연맹전 우승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날 오후 3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와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오후 2시 35분부터 실황 중계합니다.
1: 주 교육국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우리 주 대학 중소학교 학생들이 2026년 가을철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 학기에 전주 교육계통에서는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를 계속 공고히 하고 심어하게 됩니다. 대학, 중학교, 소학교 사상정치 수업 일체화 계획을 추진해 대사상정치 수업으로 전면적인 인재 육성의 새로운 구도를 확장하게 됩니다. 새 학기 개학 첫날 전주 대학, 중학교, 소학교에서는 같은 언어로 변강을 진행시키고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며 함께 개학 첫 수업을 받는 것을 주제로 음악 사상 정치 수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가을철 개학 기간에는 또 전국 표준어 보급 주간 활동과 민족 단결 진보 선전어를 계기로 다양한 개학 첫 수업 개를 활동을 기획 전개해 광범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리상 신념을 확고히 하고 가곡 정감을 두텁게 하며 체육 단련, 미육 함양과 노동 실천을 강화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8월 28일 중국인민은행과 금융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부동산 신용대출관리 개혁 완선 및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 가속구축을 추동할 때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주택담보대출 정책이 조정되는 바 대출기간이 기존의 최장 30년에서 최장 40년으로 연장되며 금액은 구매하려는 주택의 감정가를 초과합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강수로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감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소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구산맞이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리고 16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천희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장수로방,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특수한 우대활동, 구삼맞이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구삼맞이 우대활동, 구삼이라 하게 되면 우리 자체주 성립 이 큰 기념일에 속하게 되는데 원래는 뭐 1년에 한 번씩 하루밖에 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흘 그 휴식하는 이런 시간까지 준 이런 차원에서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구삼이라 하면 우리 자치주에서는 큰 명절에 속한다. 이렇게 나라에서는 국경절, 우리 여기 지구에서는 바로 자치주 건립 구삼 명절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대활동은 특수하게 진행됩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한 번 쉬는데 이번에 사흘까지 쉬는 이런 계기로 해서 이번에 우대활동의 범위가 비교적 높고 우대를 아주 많이 해주는 이런 우대활동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은 늘 하는 우대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특히 천이박사의 제품 자체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우수한 중노년기 들어서서 젊음과 건강과 이걸 장수를 찾는 주요한 계기로 되는 이런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었는데 천이박사는 지금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일간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시작해서 한 가게 100원 인상이 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천이박사는 국가 쌈부의 쌈부의라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중국 가원 그리고 특히 발전개혁위원회라면 큰 이런 기구에 속합니다. 모든 경제 맥락을 조절하는 이런 부에서 추진 항목에 속하고 그리고 중국 과학부의 추진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쌈부의 추진 항목에 속하는 건 지금까지 이 제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천이박사가 이번에 우대정책이 좋게 되었는데 16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우대활동이 적었는데 보통 뭐 12각에 15각 이 정도 줬는데 이번에는 16각에 20각 줍니다. 그리고 천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총값에서 천원을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는가 하면 장수로방이란 아주 장수 제품으로서 뭐 황궁의 의 그 처방에 속하는데 그러네 그 황제의 대우를 받는 이런 좋은 처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28가지

0: 신기숙약재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가격이 198원인데요. 6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딱 완약으로 된 걸 복용하는데 식사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뭐 식사 전 한 시간 전 좌우에 복용하면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번뜩 눈이 뜰 환해지고 머리가 맹석해지고 특히 콩팥과 간이 좋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들 여성들은 정신이 나고 남성들은 성공능 장애가 완전히 젊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래서 40각을 싸면 40각을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빼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8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28가지 중약재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은 아주 큰 처방에 속하는 명품에 속하는 이런 처방에 속합니다. 그리고 눈병치료 약품 명서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각에 15각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는데요. 명서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인정하지 말라고 해도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21가지 중약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보통 뭐 중약을 쓰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간다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눈을 치료해 준 제품이니까 오히려 간과 콩팥에 좋은 이런 결과로서 눈을 밝게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잘 이용할 가치가 이번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저도 지금 전유박사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예. 그래서 머리 그냥 아프고 어지럽고 경력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전유박사 지금 쓰고 있는데 야, 이거 쓴다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되는 게 알리.
0: 이 제품이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약을 거의 그 길게 견제하면 거의 끊을 정도까지 혈압이 정상으로 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2: 예, 그러니까 예, 머리 아프지도 않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경력이 그냥 없던 게 경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0: 아, 그럼요. 예, 좋은 예. 제품이죠. 예, 예.
2: 예, 그냥 가슴이 그저 답답하고 황황하고 불안하고 흘린 노라든 이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니까 예, 마음이 영 편안하니까 예, 잠을 잘 자니 예, 머리 마가지고 하는 게 알린다 지금.
0: 그렇죠. 종합으로 좋아지는 예. 겁니다. 예, 예.
2: 예, 그래, 나는 계속 배달받아 쓰라지. 이거 장수로만 우리 언니가 지금 예, 쓰고 있는데, 이제 한 번음 쓰는 게 효과 너무나도 좋다고.
0: 너무 빠르고, 너무 확실하고, 편하고, 보통 보충제를 하게 되면 혈압을 걱정하게 되는데 오히려 혈압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데는 이 제품이 28가지 중약재로 조성된 제품이 드뭅니다. 예.
2: 네, 우리는 이거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냥 감기를 달고 살지 감기만 하먹어서 기침을 자주 했는데 이 장수로방 쓰면서부터 면역력이 높아졌단다지.
0: 종합 면역력 올렸습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감기를 하지 않고 하는가 그러면 기침 가래가 아이 하니까 예, 나 지금 살 것 같단다지.
0: 그렇죠. 예.
2: 예, 개고 소변 차수도 많아서 예, 다음 다. 자지 못한 거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었는데 이 약 먹는다 소변 차수가 확실히 잘 줄어들어서 예, 잠을 잘 자니까 예, 머리 마가지고 정신하는 게 알린단다.
0: 그럼요. 예예.
2: 와, 그래 예, 점점 이 사회가 발전하고 이야기 발전하지 약이 질량이 예, 점점 좋아지고 하니까 예, 먹어보니 확실히 예, 최약이 옛날 약에 비해서 예, 하여튼 느낌이 다른 게 확실하게 알릴
0: 그렇죠.
2: 수가 없습니다.
0: 예예.
2: 예. 예, 그래 효과시니까 우리 언니들 지금 오늘 기름을 이게 우리 활동 좋을 때 오늘 받아 계속 쓰겠다는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니까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시도해보는 게 귀합니다. 이번에 또 1,000원까지 빼주지 하니까 언니분의 선택이 너무 잘 맞습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고 종합공능이 좋아집니다. 간, 콩팥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눈이 잘 보이고 잠이 잘 오고 맥이 나고 혈압이 조절받고 무릎 관절, 뭐 어깨 관절 이런 데도 좋은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제품을 뒤로 한다면 너무 아쉽게 지나가지 않나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주시죠.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국가산부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항목에 속합니다. 300집이 산지아병원이 산지아병원이 산림요병원이라든지 북경대학 부속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서 이미 10년 동안 임상 경험을 협화병원이라든지 총화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입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우리 언니 중풍에 걸려서 지금 이 천희 박사로 얻어놓은 석 달 썼습니다.
1: 아, 중풍 후유증에서는 많은 분들이 걸기 힘들고 말하기 불편하고 생활을 자르바기 입에다 밥을 떼기 힘들고 이랬던 분들이 이걸 쓰고 나서 그런 기본 증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2: 예, 그래 우리 언니 이미 이 천희 박사로 석 달 썼습니다.
1: 아, 그랬어요?
2: 맨 처음이 지금 염해병원에 속어서 한 열흘이면 또 출원시킵니다.
1: 그렇죠.
2: 근데, 예, 예. 예 우리 언니, 그래도 말도 똑똑하게 잘 못하고, 예, 식사할 때는 밥을 자꾸 세게 흘립니다.
1: 아,
2: 그래,
1: 그렇죠.
2: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 이거 이북, 이 입술을 잘 벌리지 못합니다.
1: 그렇죠.
2: 그러네, 아, 그 입을 벌려야 숟가락에 밥이 들어가지 할까. 벌려 아이진다.
1: 벌려야지. 신경마비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예. 예. 그래지 그 다음에 화장실 갈 때니 이 다리 좀 비틀거려서 집에 막대기를 짚고 재고 가고예 그리고 골이 항상 갔다 와서 그것이 조금 니네 말을 못하는 게 하기는 하는데 말도 그것도 다른 사람 알아듣기 힘들게 말하고 위생실 갈 때도 집에 막대를 짚고 재고 가고예 그것도 이랬다 했습니다. 결국 골이 자꾸 좀 시야에 난답니다. 고래다 디게비 세론 같은 게 조금씩 어림증도 나고 혈압도 어떤 때는 정차이 됐다 어떤 때는 높아졌다 잡사도 그냥 이랬습니다. 근데 이 천희 박사 정말 좋습니다. 이 중풍에 온 사람들께는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1: 빠릅니다.
2: 예, 네, 영 효과 빠르고
1: 그렇죠.
2: 영 좋습니다. 우리 언니 지네에 얻어놓은 밥이라면 술 흘립니다. 그때처럼
1: 그렇죠.
2: 예. 예, 입도 좀 더 버리고 결국에 어두는 지폐막대를 버리고 서리 어들어들 제대로 위생실도 구한다.
1: 그 정도면
2: 예,
1: 많이 들었겠는데 그렇죠.
2: 예, 결국에 그 다음에 한 말을 자꾸 하던 게 그것도 좀 쓰라지만 어두는 언어도 어두는 그때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어느 중추마비입니다.
2: 예, 예 언어도 많이 좋아지고 예. 예. 그리고 서리 이 골이 항상 두개비 쉬어 놨던 같은 것도 좀 낫다면 그랬나 좀 신난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자꾸 죽었으면 좋겠다던 게 우선 이 약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노벨상 두 번 받은 약이 돼서 이거 특별하게 뇌중풍에 온 사람들께는 최고 약이 같습니다.
1: 뇌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이 나오셔서 금방 시작한 분들이 효과가 더 빠릅니다. 예,
2: 예. 인차 썼습니다. 네, 예. 이게 좋다고 쓰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인차 값이 7일 날부터 오르제니까.
1: 그렇죠.
2: 그래서
1: 예.
2: 우리 언니 좀, 그래서 한 1년 넘어서야 그래도 비교도 완전히 회복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죠.
2: 그래서 15가구 예. 사면 20가구 주지, 이번에.
1: 예, 이번에 천희 박사는 16가구 사면 20가구 줍니다.
2: 예, 예 그래서 예. 오늘이
1: 저는 빼줍니다.
2: 16가구 저리 예.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중풍 후유증 환자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심장과 뇌혈관에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위에서 말씀한 것들 들으셨겠지만 해도 생활을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뇌혈관, 심장혈관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들어갔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잘 파악하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예, 오늘 배달 받으려 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천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M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0: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저도 천리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3: 예.
2: 저는 천리박사를 쓴 지요, 오란다. 전 대여섯 살 넘었습니다. 저는 쓰다가 조금 끊었다가 이번에 또 쓰기 시작한 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3: 예.
2: 저는 어쨌든 이전에도 국사에 왔댔습니다.
3: 예.
2: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쓰기 시작한 게 이 중풍에는 용
3: 특수한 효과입니다. 중풍에 네. 특수한 효과입니다. 예. 심장과 중풍 여기에는 특수한 효과입니다.
2: 그래서 예 끊었다 다시 시작했었는데 예 확실히 이 다른 약법의 전해박사가 확실히 명좋습니다.
3: 예.
2: 저기 예 중풍에도 좋고 잠이 잘 아예 오는 데도 좋고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한 데도 용 지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3: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 자체가.
2: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 내게 이 약이 딱 맞으니까 어쨌든 계속 쓰기 위해서 또 이 천혜박사가 그 값이 또 오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 오르기 전에 아무래도 이 중풍 환자들은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혜박사를 이번에 활동에 16가게 준다가
3: 16가게 20각 줍니다. 예. 16가게 20각 주고 1000원 빼줍니다. 큰 예. 무대 할 때입니다. 예, 예.
2: 그러니까 이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3: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번 활동에 배달 받자고 그럽니다.
3: 이렇게 하게 되면 한 가게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이번 활동 잘 이용해서 이제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한 가게 100원씩 인상된다고 하게 되었으니까 통지가 왔습니다. 금방. 뭐 9월 7일부터 시작해서 가격 인상된다고 하게 되었기 때문에 본 제품 빨리 시작하는 게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성형 소개다 감사합니다.
3: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활린생간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발견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이 지금 이 제품이 근본 역할 가운데 첫 번째 역할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졸바지면서 한데 붓거나 거기에 죽상경화를 형성해가지고 뭐 심장에서 벌써 죽상경화가 머리까지 올라가면서 뇌혈관에 올라가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혈관이 굳어져서 혈관이 턴 뇌혈관에 가서 뭐 젊은 공간에 많은 혈액이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뇌출혈 같은 이런 현상까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사의 처방을 쓴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흥분하게 하고 믿음성을 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겠습니까? 중국 과학원이라 하게 되면 모든 자연과학에서 최고봉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추진 항목에 속한다. 국가에서 추진 항목 가운데 발전개혁위원회에서 나라의 모든 개혁경제를 이거 뭐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거 연구하고 내리하다라고 나라의 발전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여기에 지표를 정하고 이런 건데 여기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고기술 항목이 추진 항목에 속하고 이 제품은 CAMP 발견이가 바로 고기술 그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국가과학부 싱허계획에 속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싱허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항목에서 제일 앞에다 놓고 추진하는 이 항목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이 제품 자체는 CAMP 발견으로 인해서 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0: 이거 쓰니까 예. 아주 이거 모든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내 이거 심장, 혈압, 고혈지, 그러면 혈당 이게 다 조절됐습니다.
1: 그렇죠. 큰 해결입니다.
0: 그러니까, 예. 예, 큰 해결입니다. 그 머리도 어지럽지 않고 그다음에 또 이 허리가 아프던 것이 그것도 많이 낫고 있습니다.
1: 종합으로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제품입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면역력이도 올라가지 감기도 안 나지 영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 이번에 아, 이 구산마지 활동이 16각을 쌓려고 선생님께 전화드리면 1,000원 빼었습니까?
1: 예, 16각에 20각을 주고 1,000원을 빼었습니다. 현금권 1,000원을 시장에 나가서 자면 큰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1,000원 현금권을 또 빼었습니다. 16각을 주고 20각에 16각에 20각 주고 1,000원 빼주고 10각에 눈에 붙이는 과약 줍니다.
0: 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내 하나, 한 가지 문의할 것은, 내가 이 백내장이 좀 있단 말입니다. 병원에 가니까 백내장 수술하라고 그랬는데, 아, 나는 이게 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주 공포심이 들어가면서.
1: 예.
0: 어떤 상황에 가면, 이거 불을 켜면, 이 불에 눈을 뜨지 마세요.
1: 아, 심각한 안과 질병입니다. 안과 질병 자체가 불, 빛이 싫어합니다. 예.
0: 예, 비즈시라고, 다 광반병수 있어가지고, 앞에 무지개 다 암울함이 자꾸 날아다니는 이런 감각이 있단 말입니다.
1: 아, 유리체 혼탁입니다.
0: 그래서 선생님, 내가 이거, 눈썹만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선생님과 물어본다.
1: 아, 그런데 쓰는 제품이 바로 명사방입니다. 이 제품 쓰게 되면 눈앞에 암울거리고, 뭐, 검은 게 날아다니고, 머리끼 네. 같은 드려, 그거는 제가 생각한 데는 거의 보증하다시피 바른 속도로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눈앞이 보약해 보이고 그 눈물도 자주 나고 이런 문제는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그리고 이미 항반변성이라는 초보적인 진단까지 나왔기 때문에 항반변성 그리고 안압에 올라가는 녹내장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쉽게 실명하는 안과 질병을 지금 동반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 제품 자체 명서방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게 눈을 구하는 데는 아주 우수한 좋은 해결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0: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는데 21가지 중약재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잔투이란 매미 껍질이 눈병 치료에서는 특수한 성분입니다. 이게 들어갔고 그리고 편간 맥막의 효과를 보는 찔레라든지 그의 황연이란 황금이라든지 석고라든지 천화분이라든지 국화라든지 이런 종합성분을 해서 눈을 구하는 데는 아주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권위성이 강한 이런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의 특점은 눈병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없습니다. 간과 콩팥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특히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는 그 주요한 원리에서는 상초의 열을 쳐줍니다. 심장열, 폐열을 쳐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 놓고 쓰시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는 근데 이 제품 자체는 그 내리 누르는 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며칠에는 그 설사가 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한 일주일 지나가게 되면 정상으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근심할 건 없습니다. 여러모로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가격 인상도 금방 된다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천희 박사는 너무 아쉬운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우리가 원값 498원일 때 여러분들 혈관을 확장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뭐 여기에 저쪽 하면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천희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누구에게나 고향은 나서자란 동년의 추억에 짙은 곳이고 언제든지 달래가 안겨보고 싶은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일 것입니다. 네, 허나 추억과는 다르게 따뜻하고 정이 넘쳤던 고향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횡댕그레한 모습만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제날 아무런 근심도 없이 고향에서 즐기던 추억을 그려보는 수필과 또다시 고향에 돌아와 고향 건설에 몸 다 바치겠다는 각오를 나타내는 수필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용훈 씨의 수필, 아, 그 시절 삼복 염천여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 시절 삼복 염천이야. 현룡문.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1970년대 여름 7월이 시작되기도 전에 뙤약 볕은 마을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대낮의 태양은 마치 하늘에서 불덩이를 던지듯 쉼없이 강렬한 빛을 머리 위로 내리고자 했다. 삼복이라 불리우는 혹독한 더위는 단순한 여름의 더위가 아니었다. 농촌의 여름은 말 그대로 뜨거운 시련의 계절이었다. 그러나 청춘을 맞고 피우던 우리들은 그 더위마저 삶의 일부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도시에는 선풍기라도 있었겠지만은 그때 우리 시골에서는 손부채조차 쓸 겨를도 없었다.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이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지내던 시절이 있었다. 대낮에는 두 손 모두 일을 해야 했기에 부채질을 할 틈조차 없었다. 집지 호우에는 공룡 벽시계도 없었고 새벽이면은 뒷집 수탉의 울음소리에 눈을 뜨곤 했다. 생산대 부녀대장 천혜가 집지 호우 출입문을 열며 남녀 숙소 양쪽을 향하여 노동 배치 손나발 방송을 해댔다. 오늘은 남자들은 중전 벼밭에 가서 재초기를 밀고 여자들은 담벼밭 정리해요. 해가 뜨기 전에 서둘러야 되는데 해 뜨면 그때는 지옥이 돼요. 그 지옥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밭에 나서면은 뜨겁게 달아오른 흙먼지가 무릎까지 일고 발등은 검게 다 들어갔다.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다 보면은 땀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고 이름 모를 벌레떼가 달라붙었다. 허리를 펴면은 부러질 듯 아파났고 다시 굽히면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러나 옆 고랑이의 처녀들과 눈이 마주치면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초보 농구를 살펴주는 그 고마움 속에 우리는 줄지어 어깨에 나란히 김을 메고 또 재초기를 밀었다. 재초기 밀기는 겉보기에는 쉬워 보였지만 2시간 정도 지나면 팔이 천근 만근처럼 풀리고 허기가 몰려왔다. 또 삼복철 한낮에 단독으로 논밭에 살충 농약을 분무하는 일도 참으로 괴로웠다. 농약은 햇빛이 강한 한낮에 채야 벌레가 잘 죽는다고 해서 가장 더운 시간에 해야 했다. 단독 작업이었지만 정말

정말 힘들고 외로운 일이었다. 땀이 물이 되고 농약 냄새를 온몸에 스며들었다. 또한 삼복 도의 속에서도 마을에서 시월이 떨어진 작방령 아래 산속 뒷골에 들어가 입담배 건조용 화목을 체벌해 와야 했다. 도시락도 없이 나무 수레를 끌고 오후 서너 시쯤에야 마을로 돌아왔고 화목을 부리고 나면 모두 녹초가 됐다. 우리 동네는 석탄이 없었기에 참나무 즉 꼬리 깨끼를 화목으로 써야 했고 야산의 나무는 푸장이라 불렸다. 삼복절 고된 노동 후에는 먹는 음식이 꿀맛이었다. 그 시절에는 당뇨니 고혈압이니 하는 말조차 듣지도 못했고 비만은 더욱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정오가 너무 더우면은 아예 일선을 멈추고 여럿이 함께 도만강 여울로 떨쳐나가 홀딱 벗고 강물에 몸을 담갔다. 정오의 무더위를 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뒷산 넘어간 햇님을 저주하면서 집지호에 돌아와 저녁을 급히 먹고는 생산대 우삭한 옆 회의실에 가서 회에 참가해야 했다. 하루 일에 지친 소들은 여물을 씹으며 몰이지만은 사람들은 그 격동기에 정치학습으로 또 지루한 저녁을 보내야 했다. 담배 연기 부연 회의실에서는 담배 삼재가 돌아다녔고 선우들은 약혼, 결혼, 설계 돌아 불리던 손뜨개 뜨기에 여념이 없었다. 나이든 부녀들은 지쳐 눈을 지그시 감고 정치 대장의 말을 듣는 동 마는 동 했다. 지금은 돌아보면 그 삼복도에는 순도 높은 청정 에너지였다. 그 열기 속에서 우리도 더 익었고 단단해지었다. 지식 청년들의 뼈는 그 더위 속에서 굳었고 근육은 물론 정신마저 강철처럼 단련되었다. 그 시절 농촌 노동은 속임을 부릴 수 없는 고된 수양이었다. 같은 동작을 하루 종일 반복을 하며 체력을 키워야 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1년 농사가 끝나서야 손에 쥘 수 있었던 분홍 봉투, 지금으로 치면 면봉과도 같았다. 일당도 주급도 월급도 없이 연말 정산을 통해서 분홍이라는 것을 봤던 세월이었다. 하늘과 땅을 상대로 생산대장의 지휘하에 묵묵히 시골 산지 사방으로 걸어간 산분이었다. 7, 8월은 땅과 오곡백과가 인간의 피땀으로 걸음으로 요구하는 계절이었다. 그게 어느 생산대 사원이 말하기를 7, 8월의 곡식을 임신 7, 8월 개월인 부녀자인 셈이라며 추비도 잘해줘야 한다고 했던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벼나 옥수수 등 모든 작물도 나무 열매마저도 암수와 분이 만나야 열매가 생긴다고 했다. 그래서 벽꽃은 삼복철 8월 초가 지나면 핀다. 담배꽃이 피면 여름도 저물어가고 참외며 수박도 맛있게 익어간다. 7월 초면은 집집마다 울바자에는 호박꽃, 박꽃, 나리꽃이 아침마다 노랗고 하얗게 피어 밭일 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농꾼들의 자료지에 심어진 옥수수들도 중복이 지나 말복을 앞두고 무르기 시작했다. 옥수수는 중복이 지나면서 숲꽃이 경쟁하듯 올라오고 수염이 피어나는 모습을 거쳐 말복을 앞두고 여물기 시작했다. 내가 내려갔던 용년이라는 시골에서는 중복이 지나 말복 즈음이면 한해 농사의 흉풍판도가 얼추 가려졌다. 말복 전후 이른 새벽 전간을 둘러보며 돌아오시는 생산대장의 얼굴에는 풍년을 예감한 웃음기가 감춰지지 않았다. 말복 전에 벼 이삭이 피어나오면 그해 논 농사는 풍년이라고 했다. 생산대장은 땅의 심리를 꿰뚫어 본 듯 자연의 섭리를 터득한 도사 같은 분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의 대학 시절 지도 교수보다 더 깊은 지식을 가진 분이 아니었나 싶다. 그때 그 시절에도 여러 가지 부업을 조직을 하며 농사도 잘 되어 1973년 연말 정산에 한 작업 양당 2원 92전이라는 수입 분배 기록을 세웠다. 억척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호랑이 같기도 하고 또한 부모 같은 농촌 책임자였다. 어떤 동네에서는 한 작업 양당 10전도 못 갔던 시절이었다.
나도 그에 열심히 일을 하여

0: 한 마리 400원이라는 그 금액의 분홍봉투를 받아 아버님께 송부했다. 아버지는 400원이라는 현금을 처음으로 받아보신 셈이었다. 8월 중순 대자인은 1년 농사의 흉풍을 조용히 알려준다. 점점 하늘이 높아지고 물고기들이 살이 올라 통발이나 주나기에 걸리며 도만 강가에는 물오리떼가 날아들고 산비둘기들이 들판을 오가며 먹이를 찾았다. 여름방학을 맞은 동네 개구쟁이들은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개구리 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야말로 생명력 넘치는 계절이었다. 8월 말이면 마을에는 또 다른 열기가 감돌았다. 해마다 9월 상순쯤에 열리는 촌운동대회를 앞두고 각 생산대별로 선수들을 뽑는다고 하면서 큰 소란들이었다. 그때면 어른들도 바짓가랭이를 걷어올리고는 축구 배구 연습한답시고 나섰다. 3집 아이들이 모이면 배구팀이, 5집 남자들이 모이면 축구팀이 만들어지는 도만강역 특유의 문화체육 단련역이었다. 누군가는 씨름 연습을, 누군가는 뛰어넘기를 하며 논두렁에서 흙을 날렸다. 그 열기와 단결력은 요즘의 웬만한 시현급 체육팀보다 앞섰다고 자부할 수가 있었다.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 삼복 염천 고생이 오히려 그리워진다. 그때 그 삼복 염천 아래에서 흘렸던 땀 냄새,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 화장기 하나 없이 순박했던 처녀들의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목마르다며 논두렁 물을 그대로 퍼마시던 장정들, 그들의 말투와 웃음소리, 땅을 일구던 어깨 모습까지도 눈에 어른거린다. 그 시절 연변 황소는 최고의 노동력이었다. 애비 없이 살 수 있어도 소 없이는 못 산다고 할 정도였다. 생산대 우삭한의 불임소 배당이 없이는 힘든 일은 아무것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운 것은 그 시절 시골의 인심이다. 용이 큰 늪에서 솟아올라 용년이라 부르는 두만강을 끼고 살던 마을들, 상년, 하연, 남전동 마을, 어느 집이나 자물쇠를 잠그지 않던 동네였다. 부지런하고 평화롭게 농산일만 하던 강역 사람들 정말 그리워난다. 산골 밭일이 끝나면 마당가에 둘러앉아서 먹던 찬밥에 된장 찍은 고추와 대파잎 보쌈, 텁텁한 토장국에 오이 썰어 놓고 풋고추를 띄운 냉국, 그 보얀 샘물 맛은 지금은 어디에서도 다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소박한 음식에 깃든 정과 마음, 그 모든 것이 오늘따라 유난히 그립다. 시골 농사 삼복처럼 무척 힘들었지만 그 시절에는 땀 흘리는 것이 청춘의 증거였고 자랑이었다. 그 무더위조차 우리는 청춘의 이름으로 이겨냈다. 그런 여름을 6년이나 견뎌낸 나에게 이제는 추억 속 풍경으로 됐지만 내 마음속 들판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 여름의 기억이 남아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집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을 청하는 애가 나약해진 것 같다. 그 시절 그 삼복 염천이 그립다. 그때 청춘 모습도 이제는 오래된 기억이 되었지만 내 마음속 들판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 삼복 염천의 햇살이 이글거리고 있다. 땀이 자랑이었던 그 여름, 그 청춘의 그림자가 오늘도 조용히 나를 부른다.
1: 네, 그래서 작자는 1970년대 하양 지식 청년으로 농촌에 내려갔을 때 무더운 산복철에 땀 흘리며 일하던 추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청춘 시절을 고스란히 농촌 건설에 바친 잊지 못할 그 시절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 홍순경 씨의 수필, 살구꽃이 필 때면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살구꽃이 필 때면, 홍순경. 누구나 고향을 잊고 산다는 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계절의 어느 갈피마다의 승배인 향수도 나름대로일 것이다. 나의 경우라면 사계절 모두 향수를 자아내는 사연들이 깃들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살구꽃이 필 때가 제일 향수를 들먹이게 하고 있다. 내가 살던 고향은 시골이었고 그 시골 이름은 행인평이라 부르고 있다. 이름 그대로 살구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데서 불려지게 된 이름이다. 마을 근처의 산과들에는 물론 도만강가의 벼랑에도 살구나무가 수없이 많았고 마을의 집집마다에도 살구나무가 없는 집이 없었다. 산과들 또는 벼랑에서 제멋대로 자라나는 살구는 다 개살구라 불리웠지만 마을의 집집마다에 자라는 살구의 이름은 다양했는데 이를테면 참살구요, 똑살구요, 백살구요 하는 여러가지 이름들이 있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집 앞드락에 자리잡고 자라나는 살구만은 보리살구라 이름했다. 말 그대로 마을에서는 제일 먼저 익는 살구여서 그런 이름이 붙게 됐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맛도 좋아서 자랑거리기도 했다. 보리살구라고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시대의 가난의 대명사인 하나인 보리고개라는 눈물겨운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된다. 살구꽃이 피는 계절이면 나는 무작정 기분이 좋았다. 아직 정감세계란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나이였지만 희미하게나마 꽃피는 계절 앞에서는

그저 기분이 좋았다. 우선 무엇보다 추위에 떨던 계절이 완전히 물러가고 이제 뭔가 달라져서 더는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슴 한구석에 숨어 있어서 들뜬 기분이었다. 아무튼 살구꽃이 피어 이제 살구가 땅콩만큼도 채 되기 전부터 그걸 따먹는 것이 나에겐 하나의 재미였다. 살구꽃이 피는 걸 보고 누구보다 어머니가 제일 먼저 기뻐하시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올해에도 살구가 많이 열려야겠는데 하고 혼자 소리를 하신다. 살구가 익기 전부터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에게 살구를 함부로 따먹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그러건 말건 세월은 흘러 살구가 막 익기 시작했고 나 또한 나름대로 어머니 몰래 조금씩 불그스레해지는 살구를 골라서 따먹기에 여념이 없었지만 내가 따먹는 그 살구는 색상뿐이었지 덜 익은 살구여서 맛이 좋을 리가 없었다. 드디어 살구는 먹기 좋게 익어갔고 어머니는 때를 놓칠세라 우리 형제들을 불러서 살구를 따게 해서는 서둘러 장마당으로 가시는 것이다. 장 보고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고 장 보자기를 풀어 연필이며 공책 따위를 우리 앞에 내놓으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구를 함부로 따먹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이다. 물론 그 보자기에는 소금이거나 성냥 따위도 들어있었겠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는 철부지였던 나였다. 예나 지금이나 애들을 공부시키자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세월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구해야 했는데 바로 우리 집들에게는 별로 큰 공덕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살구나무가 있었으니 참 소중한 존재였다. 아버지는 될수록 돈이 될 만한 채소 따위를 심으려고 여러모로 고안했지만 그런 것이 허용되는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우리 집 보리 살구나무는 보배둥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 후로부터 나는 살구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있다가 매번 어머니가 장보러 가시면서 남겨놓은 조금 흠이 있는 것들만 먹어야 하는 줄로 알았다. 수학생이었던 나는 살구가 없으면 내 학잡비도 없는 줄로 알았기 때문이다. 뭐나 모자랐던 그 세월에 우리 형제들을 모두 출세시키려고 고심하셨던 부모님이 항상 눈물겹게 고마웠지만 그보다 그 은정에 보답해 드리지 못한 것이 항상 죄스럽기만 하다. 나는 지금도 꽃 중에서 살구꽃을 제일 편애하는 편이다. 살구꽃이 나의 천진했던 동심을 너무 일찍 말살해 버린 것 같아 야속하면서도 때로는 착각같이 살구꽃 속에서 미소 짓는 어머니의 모습을 또렷하게 보는 것 같다. 또한 그럴 때마다 나는 살구꽃을 우러르며 어머니 하며 불러보기도 한다. 살구꽃은 예나 지금이나 계절을 어기지 않고 마냥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옛날에 비꼈던 어둠의 그림자도 구김살도 다 사라지고 순진한 소녀인 양 때로는 수줍어하는 듯 그러나 스스럼 없이 맑고 찬란하게 웃고 있는 것이 천연스럽기만 하다.

네, 작자는 그래서 가난했던 동년 시절 뜰락에서 자란 살구나무가 자기 형제들의 공부 밑천으로 됐다면서 그런 살구나무를 추억하며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오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습니다.

0: 네. 이어서 김해옥 씨의 수필 고향을 감상하겠습니다.
1: 시간이 아삭한 추억은 다시 되살리기가 힘들다. 시간이란 잔은 속절 없는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모든 것을 지워버리기도 한다. 시간의 날개 위에서 지나칠 정도로 안일하게 나아가고 있던 나는 대학 시절의 마지막 여름방학 고향을 느꼈다. 고향이란 단어는 시간의 잔해다. 못 모르고 헤매던 어린 시절을 지나 무섭도록 방황하던 청소년기를 지나서 어른이라면 겪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무렵에 나는 20살. 변화와 성장 사이 끝없는 심연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내 머릿속에 고향을 무조건 떠나야 하는 마을이었다. 연변이란 단어가 이상하게 많지 촌스럽게 들렸고 용정이란 단어가 부끄러울 정도로 싫어났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금이환행의 꿈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가고 첫 번째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작은 도서관에 앉아서 고통을 느꼈고 사랑을 배웠고 존경을 길러나갔다. 그게 내가 느낀 내 고향 연변의 첫 변화였다. 작은 도서관에 가득했던 회상과 노력과 피곤이 내게는 교훈으로 다가왔다. 이미 3살 떠나버린 친구를 그리워하며 나는 어르신들의 대화소리, 온갖 시험 준비에 힘들고 지친 어른들의 낯선 모습들이 나는 신기하기만 했다. 대학교를 졸업한다는 게 해탈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한때였다.

그렇게 21살의 내가 느낀 내 고향 연변은 짙은 노력의 냄새와 강한 변화의 향기를 머금고 있던 잠재적인 고장이었다. 두 번째 1년이 흘러 또 한 번의 길고도 긴 여름의 코끝을 간지나 피었다. 사회조사라는 명목으로 항주 도시를 누비고 그로 인해서 처음 겪는 홀대들의 당황하기도 했다. 찜통동이는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란 걸 처음 느끼고 돌아온 이곳은 마치 가을이 온 듯 청량한 공기만이 맴돌고 있었다. 대도시의 빠른 템포와 거친 거절의 어조들의 상처받은 이방인의 영혼은 공기립자마다 숨배에 있던 더위가 한순간 사라져버린 시원함과 친근하고 차분한 구향의 따뜻함에 조금은 치유된 듯하였다. 과거보다 훨씬 새로워진 이곳은 전보다 더 이색적으로 다가왔지만 어쩐지 더욱더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 그해 여름 나는 처음으로 연변의 농촌 학교들을 방문했다. 저급항엔 아이들의 티없이 맑은 웃음소리들과 보기보다 의젓한 고급항엔 아이들의 듬직한 미소는 그 나이 내가 가지지 못했던 지금으로서는 더더욱 욕심낼 수 없는 값진 재부들이었다. 아이들이란 예뻐해줄수록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인 것 같다. 귀여운 모습들의 한번 생각보다 대단한 모습들에 또 한 번 감탄하고 또 감탄을 하면서 일주일간의 희망 심어주기 프로젝트를 끝마쳤다. 공부 방법, 고종생활, 대학생활 어떻게 보면 분명 성장이라는 주제의 강연이었는데 역설적이게도 나는 그들이 더 이상 자라나지 말았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다. 나와 같은 성인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고 스마트폰에 빠져 모든 시간을 쏟는 사람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고 입시와 경쟁에 찌들어 지금의 순진한 미소를 잃어가지 말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겪어나갈 수많은 고민들과 진지한 방황들에 쉽게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자신들은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아주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면서 홀로 진지해지는 아이였다. 그때 투도 삼합 조양천 서성 네 곳을 거닐면서 이런 상상을 했다. 이곳들의 과거는 어떤 모습들이었을까? 학생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은 현재가 아닌 인정이 넘치고 도란도란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던 옛날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을까? 내가 이곳을 바꿀 수 있진 않을까? 천천히 또 빠르게 대학 시절의 마지막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무언가 하고 싶다는 욕망과 아무런 일이라도 찾아해야 할 것만 같은 긴장감이 나는 공청단 영정시위원회에서 실습과정을 시작을 했고 왠지 이곳에서의 실천은 값진 수학들로 가득 찰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내가 본 공청단 영정시위원회는 무엇이든 직접 발로 뛰면서 해내야 하는 부분이었다. 적은 인원으로 적지 않은 업무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선배님들은 자신의 열정으로 직업 정신으로 버텨나가고 있었다. 때론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활동을 조직하고 배치해야 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고향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발견했다. 실습을 하지 않았더라면 한 번도 관심 가지지 않았을 농부절 행사도 빙고무축 사업도 맥주음악축제도 농민운동회도 모두 다 이곳의 자랑이었고 풍토였고 실황이었고 시간이 만들어준 변화들이었다. 예전까지 나는 도시란 공무원들이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제든 정치든 사회문화든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은 내가 그토록 떠나고 싶어했던 이유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게으름과 자부심 따위밖에 없었던 이런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겠는가. 머물러 있다는 건 언젠가 무감각해진다는 것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잘 모른다는 것을 뜻한다. 3년에는 시간 동안 떠났다 돌아오고 다시 떠났다가 또 돌아오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하고 나니 조금씩 변화가 실감이 났다. 여태까지 잘 아는 척 나는 연변에서 왔으니까 모든 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척 하였지만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만큼 관심이 없었으니까 내 고향 연변의 발전은 내가 이룰 수가 없다고. 내 임무는 그저 언젠가 이루어질 발전을 향유하는 것뿐이라고만 알고 있던 오스루 감이 나의 무심함을 장정해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잊고 싶은 기억이었기에 다 사라져버렸을지도 몰라도 내가 다시 산 낯설고도 익숙한 새 추억들은 시간의 힘을 빌려 더 빛날지도 모른다. 나는 내 고향이 시간이라는 구름을 타고 변화라는 바람을 마음껏 만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은 힘일지라도 내가 그 과정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23살에 내가 느낀 내 고향 연변은 3년이라는 시간의 흔적이 역력히 묻어나는 고장이었고 사람이 있기에 외롭지 않은 마을이었으며 잠재된 힘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지만 더없이 빛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도시였다. 시간이 앗아간 추억은 다시 되살리기가 힘들다. 시간이라는 자는 속절없는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모든 것을 지워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부디 내 고향의 아름다운 시간을 앗아가지 말기를. 그리고 이 풍경들이 내게 선사해 주었던 시각적 자극과 그것들로 인해 생긴 심적인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기를. 그렇게 나는 더 나은 우리가 되

네, 작자는 그래서 대학생활 가운데서 겪은 고향의 변화를 실감을 하면서 고향에 대한 자인식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작은 힘일지라도 고향 건설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고향은 동년의 꿈과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며 우리들의 꿈을 이루게끔 해준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과 사랑이 마음뿐만 아니고 앞으로 더욱 살기가 좋고 고향을 건설하는데 적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선배였습니다.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내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지금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번 달 말일까지 하게 되는데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지요.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신다 할 때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우회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내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리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이때까지 우회 활동하면서 한 번도 3곽을 더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본약을. 예,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이 푸른 팔 누에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예, 항균 작용도 있으면서 공기가 아주 잘 통하죠. 예, 이불이 중량이 두근 되는데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하고 몸을 누르지 않아가지고 묵직함하고 답답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 예, 동시에 쾌적함을 극대화시켜주는 데 좋은 제품이죠.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또 현금 4752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리죠.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뇌중풍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범이 딱 밝혀놓은 약입니다. 예, 뇌중풍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0: 혈류 혈관이 막혀서 일으키는 질병을 말하고 이건 유행색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대뇌 혈관이 터져서 일으키는 질병을 뇌출혈이라고 하죠. 우리 이 장약 심리방류는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 선생, 허선생 수고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2: 예, 장약 심리방 먹는 이 환자인데.
0: 예.
2: 약 먹고 예, 나는 관심병도 많이 좋아지고 예, 많은 병을 많이 처장 봤습니다.
0: 예. 예. 손님은 특별히 걔가 그 울주의 용심에 잼까.
2: 예.
0: 울주이 심하던 게 지금 얼마나 좋아져서 지금 좋아함까 그거.
2: 예.
0: 예.
2: 나 신경 물론 저기만 해서 선생님 신경부터 처리해주고 치료한다가 거기에요 저기 마음 들어서 기대 쓰기 시작한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좋아졌죠. 예. 지금이.
2: 예. 기대 시름 넣고선 이 장약식만 먹고 안전하게 많이 먹고 시련 많이 하고 삽니다. 세상.
0: 아, 예. 정상적인 예. 생활을 할 수 있죠. 예.
2: 예. 예. 예. 그다음에 정신이 이상할 걸 느낀다.
0: 아, 그렇죠.
2: 많이 받아서. 예.
0: 거기에서 망고해줬잼까 이야기.
2: 예.
0: 예.
2: 그거 뭐 이 약 먹길래 신장이 안정돼가지고 치료 많이 받고 치료 많이 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나도 이 약 계속 먹자고 오늘 전화했습니다.
0: 예. 배달받자고 전화하셨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2: 예예 배달받는 마이스 도야 치료 잘하겠습니다.
0: 예 오래 살아야 되지요. 잘 쓰고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에 우리 이 저 이 약은이 에 그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이런 약이죠. 예. 이 약을 제조하는 데 주요 약재 홍경천이라는 이 성분은이 해발이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서장이 아주 진귀한 야생 약재입니다. 예.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그 우리 이 그 홍경천은 4대 보물에 속할 뿐만 아니라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아주 우수한 이런 약재죠. 예, 이 그 홍경천은 혈관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준다. 예, 신진대사라는 것은 새로운 세포가 빠르면서 많이 자라나게 하고 죽은 세포가 빨리 자리를 떠서 나가게 하는 이런 순환을 시켜주는 것을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준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혈관을 젊은 상태로 보존시켜주기 때문에 혈관 탄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예, 혈관 탄력이 좋아지면 혈관이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예, 홍경천이라는 이 성분은 혈관이 탄력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혈관이 쉽게 파열되지 않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장약심리방을 먼저 환자인데 어째서 뭐하는가 하면 저는 신경계획 진단을 받았습니다.
0: 예.
3: 아, 그래서요. 요 고생도 세게 했어요. 그래, 거기다가 또 내게 시까지 두고 나왔지. 그래서 이래가지고 그래 저는 이 색으로 영 고생하다가 이 장약신 예방을 만났어요. 지금 영
0: 좋게 지금 그 치료가 잘 되고 있죠. 예.
3: 예. 예. 예. 그리고 이 병이 엄중할 때는 어지럼증이 나고 예 그래서 어지럼증이 나고 가슴이 퇴짐이 있을 것도 아프고 그 다음 기다림도 통신하고 그래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해 이럴 땐 또 꼭 병원에 입원해만 했는데 이 장약신 내방을 먹고 했지 입원을 모르고 영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픈데도 없으니까 영이 지금 영 고생 아이하고 잘 삽니다. 지금. 그리고 난 또 혈압 조절도 아예 됐어요. 고혈압 한도 되는 거네. 혈압약을 한 30년 먹어 서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일아바, 이왕 먹으면서 당약을 내방을 한 몇 달 먹은 후에는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또세 한 번씩 이렇게 먹으면서 이란약을 간약하며 먹고 선생님 또 한 가지 방법을 아시더라고요. 막 먹으려 먹었는데, 혈압조절이 어떻게 잘 되는지 아홉 달 만에는 근데 당약신 내방만 먹으니까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된다, 지금.
0: 잘 되죠, 네. 원래, 예.
3: 그래서 지금은 지금 좀 혈압조절을 잘 되지 신경계획도 치료를 되지 그래서 얼마나 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아가까지를 이거 이 약만 먹으면 건강을 찾다 하는데 이번에도

0: 예, 활동을 전개해서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아바이는 무슨 배입니까?
0: 예, 아바이, 신경 고혈압이 있었어요.
1: 예.
0: 그리고 또, 예, 쥐골, 그냥 아프고, 그냥 어지럼증이 나고, 예, 늘고 있거나 해서 여러 가지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시고, 지금 효과 너무 좋아서, 지금, 예, 그냥 한 개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1: 예.
0: 계속 뭐, 길에, 그냥, 오늘도 배달 와서 받아왔어. 근데요, 우리 지금 화장실에, 우리 오후마다 돈 노는 데 있는데, 화장실에 그 어떤 아바이, 아주머니는 어찌 기억력이 없는지 같이 앉아 놀을 먹어서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서 뭐 자꾸 물어보고 얼마 지난 말 이야기 한 데도 또 물어보고 기억력이 없습니다.
1: 예.
0: 그리고 심장도 영 나쁩니다. 그리고 골이 또 해서 너무 그래가지고 이랍니다. 이 약을 먹은 게 효과 얼마간 먹었단 말인데 이 약은 효과 용서하면서 오늘 36번 배달 받게 됩니다.
1: 예, 그분은 좀 장기적으로 쓰면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
0: 예,
1: 말하십시오.
0: 2417979번 예?
1: 예, 맞습니다.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저도 이 약을 썼는데
1: 예.
3: 그 실리버 짓고 심장 자꾸 섰다 가고.
1: 아, 저번다, 그거, 예.
3: 예, 그래서, 이 약을 한 몇 달 썼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사드는데,
1: 예.
3: 우리 아들이 일본에서 또 무슨, 심장 물나게 와서 곤란하게 보내고 있어서 지금,
1: 예.
3: 그래서, 이 약을 또, 내게 효과 있으니까,
1: 예.
3: 좀 싸서 보내려고, 36가 배달받다고 전화했습니다.
1: 아, 예. 심리부치가, 그분이, 아버지도 제 심리부치가 있으니까,
3: 예, 예.
1: 그분이, 그 아들님도 심률이 그렇게 정상적이 아닙니다. 예. 심률 문란이 예, 예. 아주 좋은 이런 이야기니까,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또 이게 주요 약재의 그 소홍화의 이 몇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사대보물에 속하고 또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약재인데 이 성분은 어혈을 풀어주면서 경락을 소통시켜 가지고 기와 혈을 조화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관이 탄성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혈관이 쉽게 파괴되지 않을 수 있는 작용을 합니다. 그 외에 황계라는 성분 안에 들어있는 황기 사포닌 갑이라는 이 성분은 지질 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면서 혈관을 깨끗이 정화해주는데 아주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관이 탄성을 확보해주시오. 예.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저도 지금 장약 심리방을 먹고 있는 화자인데, 야, 이 약이 정말 먹어보니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1: 좋지, 좋은 게.
4: 예, 저는 이게 고혈압이 있어서 정말 한 20여 년 서약은 혈압약을 몇 가지씩 계속 먹으며 살았습니다.
1: 예.
4: 예, 그래, 이 장약 심리방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급다 싸움 먹고서리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면서 감량하던 때로부터 선생님이 알려준 한 가지의 녹색 비법을 같이 쓰는데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야덟 달 만에 장약 심리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잘 됩니다, 원래. 예.
4: 예. 그리고 저는 뇌경색이 여러 번 오면서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가슴이 그저 답답하고 숨이 차고 팔다리가 항상 저리고 저림에 고생했댔습니다.
1: 예.
4: 네, 그래 예전에는 많은 약을 먹어도 별로 효험을 못 받다가 이번에 선생님이 장약 심리방 강의가 정말 내 마음이 와 닿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야 지금 머리가 그리 흐릿흐분하고 어지럼증이 나던 건 인차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1: 예, 좋아지는 게 인차 말립니다.
4: 예, 겨우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났고
1: 예.
4: 팔다리 저린 것도 저리지 않고 아 그래 놓으니까 이 약 먹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1: 그렇죠. 예.
4: 예, 겨우 관절이 아파서 그것도 자그마한 거리 걸어도 그것도 다리 아파서 그것도 그랬는데 지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은 모르지
1: 않을까
4: 지금
1: 좋지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 그만한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0: 좋아지는 겁니다, 관절이.
1: 예. 예. 그래, 예.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 합병절에 손발이 저리고, 저 어지럼 때 사건하고, 사변 차수도 많고, 해서 이약 쓰고 있는데, 야, 이 면에서 효과를 엉살 보고서 지내서 합니다.
0: 좋죠. 예.
1: 예. 정말 이약 써보니, 정말 공론 수치, 중풍 치료한다고 딱 세워져 있으니까, 이런 약 없으니까, 예.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1: 예, 그렇게 그렇게 해서 소리 나고 머리에 서서 소리 나고 눈도 뜨기 힘들어서 예, 어쨌든 눈이 막 내려와서 손을 막 잡아뜯으면 눈도 뜨고 했는데 정말 예, 약과의 공헌 수치가 딱 중풍 치료한다고 씌워져 있으니까 이런 약 딱 쓰니까 이렇게 치료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게 중안병, 예, 이 중풍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두 가지잼까. 하나는 이 출혈이 와서 그러는 병 말하고, 예, 하나는 그 또는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일으키는 이런 병이, 이런 뇌중풍이, 정말 이 뇌중풍이 왔다 할 때는 사람이, 그래서 뇌혈관이 그렇게 많이 파괴되면서, 신경상에서, 그래서 그 망고할 수 없게 손상을 많이 받게 된다 말입니다. 예. 이런 분들은 꼭 그래서 예, 뇌중풍을 치료를 한다. 이런 그 약과에 쓰여 있는 거 써야만이 그래서 애누리 없이 치료됩니다. 그 그리고 우리 이 약은 또 서상약이지 않을까. 약효력이 아주 강한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그 뇌중풍 이런 환자들이 지금 이 약을 쓰고서 치료돼가지고서 좋아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럽니까. 우리 병원에도 그 회복돼서 지금 와서 한참 거기 지나가다가 들어왔다면서 그 반 시간 어떤 분은 한 시간씩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럽니까 지금.
1: 그렇습니다. 정말 많고 많은 약 중에서 이 약을 선택을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정말 바보감을 느낍니다.
0: 그렇죠. 선택을 잘하신 겁니다. 민발.
1: 예, 그래. 우리 부부는 예, 이 약을 먹으면 지금 건강 챙기고 있는데 내가 소개해서 우리 지금 친구 남편도 쓰고 있는데 아, 그 분은 중풍이 영심하게 오고 경력도 없고 했는데 이 약 쓴 게 지금 경력도 많이 좋아지고 발달이 못 쓰던 게 예, 이 발달이 쓰는 게 많이 좋아졌다며.
0: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네, 지내도 합니다. 정말 소개를 나 잘해줬다며 나를 칭찬하면서 지금
0: 말을 예. 8년 동안 말을 못하던 분도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약이 이 약입니다.
1: 네. 네. 그래 나도 칭찬받고 그 집도 효과보고 해서 너무 좋아서 오늘도 저리 여수가 배달받겠다며 그랬대다.
0: 네. 배달받으시려면은 그분이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알려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이 선생님이 좋은 약을 소개를 해서 우리는 정말 지금 군심 걱정 없이 열심히 약만 먹고 살면 됩니다.
0: 예. 아, 예.
3: 우리 엄마 중풍이 걸려서 고생했는데 거기서 했더니 거기서 많이 썼댔습니다. 거기서 치료하겠다고 따라다니다 가서 아이들까나 나는 이 중풍을 치료를 못하는 병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가 없어가지고 예, 공농수지에 딱 씌워있는 이 약을 쓰니까 나 그렇게 치료되겠습니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모조리 돈을 썼죠.
0: 그게 제일 기본이 기본입니다. 예, 깨고 예. 그렇죠.
3: 예, 그래서 예, 고생하다 원래는 예, 이거 좀 혈압약국에서 계속 먹었댔습니다. 혈압약국에서 그때 없이 먹어서 중풍이 안 걸리는 거 아닌데 끝내 걸리고 그다음에 중풍이 걸릴까 얼마 안 하니까 신진대사도 아이 되고 변비 있고 소화도 아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 기억력도 아이 되고 머리 얼마 안 하고 이거 엄마 뭐 얘 이 부성이나 자유롭게 못 쓰고 얘 정상적인 활동 못했습니다. 정말 반신 불구 됐댔습니다. 그래서 소변도 발을 못 넣고 이래고 저리 있다가서 그 저기나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 병원에서 중약만 먹고 누구 뭐 좋다면 먹고 이렇게 모델 돈 쓰고 이래고 살다가서 어느새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공농 수치에 딱 씌여 있고 이 소상약이고 중풍 딱 치료한다는 거 이 약을 좋으니까 나의 기담아 듣고 딱 쓰기 시작했는데 예, 이렇게 막아가지 정말 좋습니다.
0: 예, 예 그렇죠. 예.
3: 예 그래 차차 또 얼마나 된 게 똘똘해 걸음걸이도 걷고 이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저기 혈압약을 적게 먹고 감에 먹고 그 다음에 또 물리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어떻게 먹으라 가르친 대로 하니까 나 딱딱 그대로 하십시라니까 나 정말 지금은 많이 오전돼서 지금 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0: 예, 얼마나 좋습니까?
3: 아, 좋기만 하겠으니까. 예. 이거 중풍이 걸리면 모조시하고 밥도 못 먹고 춤뚝뚝 떠오르고 바로 부들부들 떠오르고 차려오는데 다 늘어놓으면 먹는

0: 가지도 안 먹겠습니까?
1: 중풍 때문에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0: 아, 정말이 예. 마음이 정말이 영 피곤하고 힘듭니다. 예. 예, 정신적으로. 예, 그래 바깥에 못 다니는 게 지금 오전에도 나갔다고 오후에도 나갔다고 밥을 잘 드십니다. 지금
1: 예,
0: 남이 예, 그래 건강해졌습니다. 여기가 예. 선생님 덕분이지요. 그래 에이, 나도 또 같이 먹습니다.
1: 그 약을 선택을 잘한 덕분이지요.
0: 예,
1: 아니, 저희가 아무리 설명해야 됐을 때 있습니까? 선택을 아예 하면 그 선택이 얼마
0: 예, 중요한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런 거 응용 소개를 해줬으면 우리도 돈도 적게 받고 고생 많이 했겠는데 그때 마침 그때 와서 중간에 소개를 한 것도 다행입니다. 예.
1: 예.
0: 그래 나도 심장이 영 나빠가지고 활동들이 열심히 그 전에 달래는데 뭐 배우자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얼빠내가지고서 곤방할 것 같아서 신경질이 나기서 까딱 잊어먹어서 영 남보다 그렇게 앞서지 못하고 영 막 우울하게 이렇게 살았댔어요.
1: 예.
0: 심장이 나빠가지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 몸이 빠르지 못하지 행동이 예, 그래야 된게 이 약 먹고 똘똘해져서 눈이 대똥거리에 똘똘해서 동천남북 다 댕깁니다.
1: 아유 좋죠. 얼마 좋습니까.
0: 좋긴 하겠습니까. 예. 그래 남이 이제 뒤지지 않고 요빠른 소리 듣고 이쁘단 소리 듣거나 난 기분이 영 좋습니다. 이게 나 그 선생님 덕분입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0: 예, 그래 우리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그래 예. 우리 활동할 때마다 약을 쌉니다. 예.
1: 예 그러면 많이 경제적이지않까
0: 예.
1: 예 그렇죠.
0: 이거 열심히 먹은 덕에 다른 약은 하나도 먹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나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정말 손님은 다른 약 잡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밖에는.
0: 예. 예. 우리 활동점에 한 내에서기나 그 친구가 있는데
1: 예.
0: 두 개 두 개를 하고 그다음에 얼빠나고 고혈압이 저기나 그냥 높아서 그래고 그다음에 다른 아픈 우리 아픈 걸지 못하고 밤 자지 못했답니다.
1: 아, 예.
0: 예. 그래서 병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도 구설이 그다음 선생님과 문화하고 이래고 썼는데 지금 허전히 많이 좋아졌답니다.
1: 그런 면에서 많이 좋아집니다. 원래 또.
0: 예. 계속 똘똘해졌을 때다 하는 거 보니까
1: 예.
0: 이 모르던 게 애일 빼꼬리던 게 망꼬리던 게 예. 배우는 데서 예. 그래서 오늘 활동이 거의 요즘은 뭐 마무리 된다고 소리 그래 놓고 예. 더 싸겠답니다. 그래서 그냥 먹으라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우리 처에 이랬습니다.
1: 심하게 어머는 그래서 얘 계속 이 약을로 건강 찾아도 됩니다. 예.
0: 아 돈도 많이 해주고 얼마 좋습니까. 써도 아깝지도 않고
1: 우리 예, 활동에 참가하면은 그렇게 너무 비싼 거는 아니죠. 예,
0: 예 선생님이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새삼을 살고 있습니다.
1: 아유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고혈압으로 예, 거의 20여 년 동안 예, 서약인 고혈압 약 먹고 단환단다.
1: 예.
3: 거기다가 귀에서 예,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는 성기 뭐다 소리도 나가 해서 예, 경대병원 애가 보이니까 신경 써울러 그렇단다.
1: 아,
3: 이래 병원이 예,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1: 예.
3: 이렇게 계속 소리 나다가 예, 조만간에 긴물 갔습니다.
1: 예.
3: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야 강의를 듣게 됐는데 예,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단 말씀 듣고 예, 예. 이 약도 배먹기 시작했습니다.
1: 예.
3: 한 달 더 먹으니까 예, 소리가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3: 두 달,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점점 낮아지는 게 알립니다.
1: 네.
3: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예, 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모다 소리 아예 납니다.
1: 그렇지.
3: 저는 이 약을 선택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이 약을 먹으면서 혈압도절이 정말 잘 되는 약이구나 하는 게 알립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몇 달 동안 단약 14방 먹은 후에 하루에 한 번 먹던 걸 예, 이틀에 한 번, 다시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1: 감량
3: 예침이 예, 먹게 됐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의 한 가지 녹색 요법
1: 예,
3: 방법이 있지 않을까
1: 예.
3: 같이 사용했는데 약도 딸 잡아먹고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예.
3: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몇몇 못 걷고 쉬고 했는데 지금 멘디 걸어도 예,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1: 좋죠. 예.
3: 예, 신면증이 있어서 예, 하루 저녁 3시간 이상 자보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지금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해 못 잡니다.
1: 좋습니다.
3: 예, 내 친구의 한, 한 내에 그런 뭐가 잠옷에 그렇게 많이 자는지 영 12시간 잠자도 예, 계속 피곤하답니다.
1: 아, 예.
3: 그래서 야, 이 약 무조건 써라 그랬대, 그랬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 썼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 좋다면서 난리란 말입니다.
1: 아하 그렇죠. 예.
3: 예 그런데 또 친구 동생이 또 병원에서 지금 신경경색이랍니다.
1: 아.
3: 그런데

0: 출원해서 금방 나왔는데 그 후기 7월에 이걸로 해라고 해. 그랬네. 선생님과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서 하는데 한번 치료했다고 완전 나온 게 아니라고.
1: 예, 그러니까 그렇죠.
0: 그 약을 동생한테 권고하니까 동생이 말하기 이 약 쓰겠다면서 자기는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겠다면서요.
2: 장기적으로 쓰면 좋습니다. 후기 치료로 꼭 이걸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심근경색을 병원에 입원했다면 거기 입원했기 때문에 어서 난 출원했길래 영화이롭다 이렇지 않습니다. 계속 약 써야 됩니다. 그분은 후기 치료를 이 약을 하면 좋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서른여 수각에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2: 예,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또 우슬하고 당귀 이게 주요 약재인데 이 성분도 이 혈관이 탄성을 확보해 주는 데서 아주 좋은 이런 그 약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중풍이 올까봐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예.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약이죠. 예. 예, 우리 일단 병을 치료할 때는 내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꼭 제일 좋은 약을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예. 예, 다시 말해 장약 심리방처럼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상이 설상고원인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오염이 안 됐고 산소 서상량이가 특별히 많은 중약이면서 그리고 이 특별히 그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약재이고 그리고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약재의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국가 보물급 이 서상약인데 아주 당당하게 우리 이야기는 해발이 4,500m 이상 5,400m 이상 그런 높은 곳에서 자라는 야생약재로 만든 약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약이 많지 않습니다. 예. 이런 약이가 제일 좋은 약이죠. 예. 지금 저희가 병원에 있으면서 보면은 서상이 야생약재는 들어올 때마다 단 얼마라도 가격이 오르지 내려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예. 우리 이 지금 그 장약 심리방부도 이전에 그 한과기 60RC 단계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100RC 단계 왔는데 이전에 60RC 단계 왔던 지금 그걸로 계산해도 우리 지금 이야기가 4배 반은 더 올랐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많이 올랐다 해서 그렇게 가격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접수할 수 있게 지금 우리 이 약을 그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 그 붙여주는 것도 정말 손님한테 애하지 않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배 반이나 또 올랐지만 이 약이 어떤 분들은 어째 이리 비싼가 이래죠. 예. 다른 약에 비해 특별히 효과가 좋고 야생약재로 만든 이런 그 값이 아주 그 비싼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 우리 이야기 비쌀 수밖에 없죠. 예, 결국 이 장약 심리방류는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릅니다. 예, 드시자마자 1~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이런 우리 이 약을 또 보면은 서상이 세세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처방도 그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치료해 주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약은 서상약이면서 중약입니다. 예. 서상이사가 중약, 서상이사하고 중이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하고 치료 방식 이론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우리 서상이사가 그 선호하는 그 공룡 주치에는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혈액형 협심증을 서상이사는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결론은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역이 29일에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경기를 매개로 전민 건강, 민속 문화, 민족 단결, 문화 관광 상업 무역을 심층 융합해 변경 도시 발전 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3: 2026년 제16회 조선족 백종절 국가급 무형문화재 전시 및 기풍제 문화전시 활동이 룡정에서 펼쳐졌습니다.
2: 연길 동부범 팀이 30일 오후 홈장에서 순위 선두를 달리는 명정 등경팀과 2026 길림은행 연변조 현실축구연맹전 마지막 라운드 마감전을 치릅니다. 우승을 다투는 판가리 싸움입니다. 29일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역이 펼쳐졌습니다. 근 만 명 선수들이 변경 도시 경기 코스에서 즐겁게 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경기를 매개로 전민 건강, 민속 문화, 민족 단결, 문화 관광, 상업 무역을 심층 융합해 변경 도시 발전 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으며 아름다운 변경 도시가 새 매력을 발산하게 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활용시 인민체육운동중심입니다.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역이 곧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활용시에 비가 내렸지만 참가자들의 열정을 식힐 수는 없었습니다. 전문 달리기 장비와 우비를 갖춘 선수들이 출발선에 모여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전민 운동 열기로 가득한 도시 활력과 열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 시작 전 활용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흥겨운 노래와 조선족 전통춤이 무대에 올라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대회가 정식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6세부터 71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했습니다. 경기 종목은 18km 건강 달리기와 5km 즐겁게 달리기 두 가지 종목으로 나뉘었습니다. 건강 달리기는 활용시 인민체육운동중심을 기점과 종점으로 문화로, 인민거리, 334 국도를 통과하고 즐겁게 달리기는 활용시 인민체육운동중심에서 출발해 해란로를 종점으로 했습니다. 각 업종, 각 연령층의 운동 애호가들이 변경 도시의 깨끗하고 넓은 도시 도로를 질주하며 활용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과 변경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참가 선수 진원길입니다. 우리는 활용 건강 달리기에 참가하려고 할빈에서 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달리기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참가했으며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에 현지 음식 문화와 민족 특색을 체험하고 활용 주변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치열한 각축전 끝에 18km 건강 달리기 남자조에서는 반세세 선수가 57분 18초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조에서는 장천 선수가 1시간 8분 44초 성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참가 선수 반세세입니다. 활용 달리기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코스가 평탄하고 주민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웠으며 활용의 경치도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전국의 많은 분들도 활용에 와서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2012년 제1회 활용 국제 하프 마라손 대회 개최 이후 활용시는 대회 운영 경험을 쌓고 경기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새롭게 승격된 전민 달리기는 참가 범위가 더 넓고 참여도가 높으며 대중 토대가 더 탄탄해졌습니다. 활용시 당위 선전부, 활용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체육 사업과 책임자 구립지입니다. 변경 달리기 플랫폼을 통해 단순한 달리기 경기를 넘어 활용의 변경 풍모, 민속 문화, 특색 산업을 함께 선보이고 싶습니다. 체육 플러스 문화 관광 플러스 상업 무역 심층 융합을 추진해 경기를 통한 문화 관광의 활성화, 민족 단결 촉진, 지역 발전 촉진 효과를 실현하렵니다. 경기 기간 활용시는 가두 사회구역,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를 동원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경기 구간 곳곳에서는 사물놀이, 상모춤,

0: 고춤 등 무형문화재 민속공연이 펼쳐져 경기에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이 몰입식 운동체험 속에서 민족 간 왕대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실천하며 변경지역 여러 민족 대중에 단결되고 조화로우며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잘 보여줬습니다. 화룡시 민해가두 해민사회구역 협조처리원 리비입니다. 이번 대회 자원봉사자로 전 과정에 참여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여러 민족 대중이 운동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변경 여러 민족 대중이 단결하고 서로 돕는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번 경기의 인기를 바탕으로 화룡시는 붉은해 광장에서 무형문화재 전시, 특색미식 전시, 농특산물 선전 등 개를 행사를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선수와 주민들이 광장에서 휴식하고 전시를 체험하며 화룡의 생활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인기를 장기적인 소비 동력으로 바꿔 체육, 문화관광, 상업무역, 향촌진흥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룡시 문물보호연구중심 사업일꾼 장년입니다. 저희 부스에서는 발해 중경국가 고고유적공원 자체 개발 문화창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창의 제품은 명두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문물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제가 들고 있는 구리 거울은 현재 길림성 박물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발해 유적공원을 알리고 발해국 역사와 활용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화룡시 옥봉 양봉장 판매원 오문려입니다. 이번 변경 달리기 경기를 통해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겨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이 저희 꿀을 알고 활용의 풍토 인정을 체험하며 좋은 꿀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용 주민 전호연입니다. 방학이어서 친구들과 놀러 왔는데 요즘 고향의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광장에는 무형문화재 전시가 열렸네요.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데다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정말 알차고 즐겁습니다. 고향이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변경 달리기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는 화룡시가 전민 건강 운동을 깊이 추진하고 대중체육을 보급한 생생한 실천이자 변경 우세를 살려 흥변 부민을 추진하고 문화 관광으로 도시를 흥성시키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경기의 체육 활력, 민속 내력, 변경 풍경, 도시 저력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신시대 화룡의 도시 풍모와 인문 정신을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화룡시에서는 체육 플러스 융합 발전 모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변경 경기 브랜드를 빛내며 변경 생태, 민속,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해 신시대 화룡 발전 이야기를 잘 엮어갈 방침입니다.
1: 화룡정시 농민문화축제 개를 활동인 2026년 제16회 조선족 백종절 국가급 무형문화재 전시 및 기풍제 문화전시 활동이 일전 룡정시 계산툰진 광소촌 어량전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양광 기자입니다. 여기는 용정시 계산툰진 광소촌 하천평툰의 어량전 광장입니다. 27일 오전 9시 제16회 조순족 백종절 기풍제 전시활동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100여 년간 이어져온 이 전통 풍속은 오늘날 조순족 농경문화를 보여주는 빛나는 명함으로 됐습니다. 기풍제 의식이 끝난 후 호미 시시놀이 전시가 펼쳐졌습니다. 배우들은 호미를 손에 들고 흥겨운 민속함으로 농민들이 여름철 들리를 마친 뒤 호미를 씻고 걸어두며 휴식하는 모습을 생동하게 재현해 풍년을 맞이하는 기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농부 장원 순회의 행렬이 현장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촌민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농부 장원이 탄꽃가마를 둘러싸고 행사장을 순회함으로써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라는 전통 리념을 전했습니다. 의룡정시 계산툰진 광소촌 촌민 맹범강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은 명절 복장을 차려입고 기풍제 의식을 진행하면서 풍년을 기원합니다. 기풍제 활동을 통해 이러한 민속 의식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대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천단 룡정시 계산툰진위원회석이 왕유번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전통 농경문화와 향촌관광을 깊이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호 전승하는 한편 활동을 통해 우리 진해

0: 특색 농산물 판매와 민속 관광 발전을 이끌어 향촌 진흥의 길을 잘 걸어가려는 것입니다.
1: 아래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마지막 라운드 3게임 경기 결과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9일 오후 동시에 펼쳐진 경기에서 활용팀이 3-1로 왕청팀을 꺾고 도문팀이 2-1로 안도팀을 이겼습니다. 도나팀과 훈촌팀은 2-2 무승부를 했습니다. 훈촌팀은 연결팀과 룡정팀 결과에 관계없이 이번 연맹전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0: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마지막 게임 경기가 30일 오후 3시에 펼쳐집니다. 연결 동북봉팀은 홈장에서 순위 선두를 달리는 룡정 등룡팀과 맞붙어 최종 우승을 다투게 됩니다. 며칠 전부터 룡정 등룡팀은 룡정시 해란강 축구문화소진 훈련장에서 패스와 배합, 공격과 방어 대항, 프리킥 훈련 등 과정을 질서있게 진행했습니다. 일상 야외 훈련 외에도 전문 헬스장에서 근력 훈련과 체력 회복 훈련을 병행하며 고강도 대항 경기에 대비한 최상의 경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연맹전에서 룡정팀은 탄탄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력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룡정 등룡팀 감독 장붕입니다. 연결팀의 특징과 전술에 대비해 지난 한 주 동안 맞춤식 훈련을 했습니다. 멋진 대결을 보여주렵니다. 룡정 등룡팀 선수 장예입니다. 팀의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앞서 경기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결전에 대한 자신감도 충분합니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연길 동북범팀도 연일 기술 전술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감독진은 상대팀의 전술 특징과 결부시켜 전술 체계를 맞춤 조정했습니다. 마감전에 고강도 고대항 경기 리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체력 훈련도 했습니다. 연길 동북범팀 보조감독 최화룡입니다. 상대팀 경기 영상 분석을 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 이기겠습니다. 우승을 한 번 더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연길 동북범팀 주장 방진규입니다. 매 게임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연맹전 우승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날 오후 3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와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오후 2시 35분부터 실황 중계합니다.
1: 주 교육국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우리 주 대학 중소학교 학생들이 2026년 가을철 새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학기에 전주 교육계통에서는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를 계속 공고히 하고 심화하게 됩니다. 대학, 중학교, 소학교 사상정치 수업 일체화 계획을 추진해 대사상정치 수업으로 전면적인 인재 육성의 새로운 구도를 확장하게 됩니다. 새학기 개학 첫날 전주 대학, 중학교, 소학교에서는 같은 언어로 변강을 진행시키고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며 함께 개학 첫 수업을 받는 것을 주제로 음악 사상 정치 수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가을철 개학 기간에는 또 전국 표준어 보급 주간 활동과 민족 단결 진보 선전어를 계기로 다양한 개학 첫 수업 개를 활동을 기획 전개해 광범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리상 신념을 확고히 하고 가곡 정감을 두텁게 하며 체육 단련, 미육 함양과 노동 실천을 강화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8월 28일 중국인민은행과 금융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부동산 신용대출관리 개혁 완선 및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 가속구축을 추동할 때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주택담보대출 정책이 조정되는 바 대출기간이 기존의 최장 30년에서 최장 40년으로 연장되며 금액은 구매하려는 주택의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변 뉴스에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령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의 기나긴 밤, 무거운 잇을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

0: 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호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철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곡으로 리메 작사 김봉호 작사

마찬가지 작사 장래남 작곡의 나의 인생은 우리 매개니 삶을 솔직하게 표현한 곡인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마주하며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노래를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종은 작사, 정기성 작곡의 새시대 창가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열정과 희망을 노래한 곡으로서 듣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단무라는 박계만 작사, 김흥일 작곡의 희망찬 새 연변입니다.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노래한 이 곡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해 줍니다. 최소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재관석 작사 주학산 작곡의 인생을 빨간 정열로입니다. 빨간 정열처럼 뜨거운 열정과 용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이 곡은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열정을 불어넣어 줍니다.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저작의 방불인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중하토는 고원의 눈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주 으뜸으로 인삼 녹연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이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베개 두 개와 프로바이오틱스 두 각을 드립니다.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셀레늄 오상 입살 한 포대와 남경 동인당 비타민 B 다섯 각을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11박스 드리고 1,000원 가격의 에너지 영양밥솥 하나와 코엔자임 Q10 캡슐 5곽을 함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고 1,980원 가격의 공기청정기 한 대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산삼보다도 더 귀중한 장약으로 된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의 동충하초가 그 효능이 가장 강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예, 서장의 동충하초가 그 효능이 가장 전면적이고 또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만성질환하고 이난병을 치료할 수 있는 데서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중의학적으로는 폐하고 신장을 보호하고 정기를 보호하는 이런 대표적인 약재이고 또 우리 옛 나라의 고전 서적에서는 인삼하고 로경과 함께 예, 상약으로 취급해왔습니다. 그리고 인삼은 기를 보호하고 로경은 양기를 보호하면서 동충하초는 폐하고 신장을 함께 보호하고 정을 보충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우선 동충하초를 여러 달째 먹고 있습니다.
1: 네.
2: 먹기 전에는 공수에 부주있으면서 그냥 머리도 많이 아프고 뭐 어지럼증이 난다 뭐 집이 막 빙빙 돌아가고 안가들어 나면 눈앞이 막 캄캄해 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요즘은 많이 개선돼서 많이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1: 네.
2: 그리고 손발이 그냥 저리고 시리고 하던 하면서 또 내김 자다 일어나서 그냥 손을 그래도 중국에 됐습니다. 근데 그 증상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1: 네.
2: 속건가다 한 번씩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하고 하던 것도 지금 많이 맑아지고 정신이 납니다. 지금 머리 많이 맑아졌습니다.
1: 네.
2: 그리고 보다 또 위도 안 좋아서 새벽에는 그냥 위가 아리고 쓰리고 자다도 앉아서 됐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좀 없어졌습니다. 위가 좀 좋아졌습니다.
1: 네.
2: 그리고 뭔가 뭐 특히 딱 무슨 나는 증상 나타나는 것 같고 그냥 위가 무서워 먹이면 자꾸 쏘신해져 타는 것처럼 위가 그냥

0: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요한테 없어졌습니다, 저는.
1: 예.
0: 이게 여름에는 먹으니까 좋아지는 게 많습니다. 허리도 시큰거리면서 아프던 것도 지금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감관 여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먹어보니까 확실히 좋은 게 알립니다. 믿음이 갑니다. 예. 그리고 여름에는 풀, 별에는 풀로 되고, 여름에는 풀, 풀러준 이야기니까 정말 신기한 이야기 맞을때다.
1: 네.
0: 그래서 정말 믿음이 가는 이야기 돼서 내지 오늘도 또 배달해서 먹자고 그랬다.
1: 예, 지금 활동이 그냥 있습니다. 예. 아홉 가게는 열한 가게 드리면서 이 전기 예. 밥솥 하고 교시부 드립니다.
0: 예.
1: 예, 겨우 열아홉 가게는 스물세 가게 드리면서 공기청정기 하고 예, 건드로이틴 다섯 가게를 또 드립니다. 예. 근데 지금 예. 이 선물이가 예, 예, 많지 않기 때문에 예약하십시오. 이 830666번에.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동투화전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순분이 와서 예,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예, 아, 지금은 이 정도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3: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도 할 수 있지 못했어요. 집행일 직구로 잘 걷지 못했는데 이전에 집행일 직지 않고도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3: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감기를 다 잘해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네.
3: 그래서 전습기 때가 있어요. 소변 다시 보던 게 소변 다시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네.
3: 저는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18가구 배달받아 계속 쓰라고요.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중에 학에서는 폐를 기를, 폐는 기를 주관하고 신장은 정을 저장하는데 기와 정을 함께 보양하는 약품은, 예, 약재는 동충하초뿐입니다. 예, 때문에 동충하초는 불로 장생이 명약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지금 우리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 고령인 분들이 쓰시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하던 증상이가 다 개선이 되면서 아주 건강하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예, 특히 허로증이 있거나 만성 기침이 있거나 또 큰 병을 한 후에 몸이 회복이 안 되면서 그냥 쇠약한 상태에 있거나 혹은 노인성 허약증 등에서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4: 저도 당차하차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위험이 있고 미량성 위험이 있어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다 미용 맛이 있습니다.
1: 네.
4: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답답하지 않고 숨이 잘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 게 숨이 잘 올라옵니다.
1: 네.
4: 혈압이 높은 게 정상으로 됐고 이념이 자주 나던 게 이념이 나지 않습니다.
1: 네.
4: 땀을 잘 자지 못하던 게 땀을 잘 자고 있고 당뇨병으로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았는데 혈탕 계속 정차입니다.
1: 예, 혈당 조절이 용잘됩니다. 혈압 조절하고 혈당 조절이.
4: 예. 예. 이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서 좋습니다.
1: 예.
4: 직전에 한 번만 먹으니 용 편리해서 좋습니다.
1: 예.
4: 이 약은 예, 4,500리터 과산지에서 다른 순산약제고 소장에서 난 명약이고 그 어떤 약보다 소복과 혈압이 셉니다.
1: 예.
4: 당초하차는 여름에는 벌레로 되고 또 막 여름에는 풀로 되고 겨울에는 벌레로 되는 예, 이런 명약을 난 그 어떤 약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1: 예.
4: 이렇게 신기한 약이가 예, 아, 우리 집에서도 자꾸 써보다 써보다 썼는데 딴 약에서 효과 무슨 약이 많을까나 지금 해 아픈데만 제가 효과 없을까 자꾸 써보다 써보다 하지 나도 쓰기 싶었었는데 아 진짜 효과 좋습니다.
1: 예.
4: 이 약을 쓰면 쓸수록 한 가지 한 가지 빈이 다 나타가 되어 있고 예. 딴 약에 적합된 어려워서 생기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4: 선생님 이렇게 효과가 올까요? 오늘 연락과 배달받아 저는 단기적으로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지금 오래 쓰신 분들은 5년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지금 이 소개된 지도 제일 오라고 또 가장 환자분들이 꾸준하게 쓰는 약입니다. 예, 그래, 열아홉 가게는 지금 스물세 가구 드리면서 공기청정기하고, 이, 콘드로이틴 다섯 가구 또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라 할 때에는 예, 이런 옛날부터 사람이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약으로서 로세도 늦춰주고 기력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예, 이런 명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대인들이 90세 이상을 넘긴 이런 유명인들이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예, 동충하초 섭취라는 이런 통계 결과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성질이 지나치게 차지도 않고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음양을 같이 보호합니다. 예, 우리 인체에서 이 음양이 균형되고 음양이가 같이 보충해주는 이런 약품은 약재는 동충하초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중의학에서는 동충하초가 폐하고 신장을 보호하고 특히 신정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이런 약으로서 양위에도 많이 처방합니다. 그리고 본초학 책에서는 예, 동충하초의 효능을 신장을 유익하게 하고 정기를 보호해서 예, 양위를 치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 뜻인 즉 특별히 남성분들이 좀 몸이 허약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에게 소변 장애가 있고 전립선 질환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는 예, 우리 동충하초가 가장 효과가 좋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피로가 좀 심하거나 허리하고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추위를 잘 타고 또 정력이 떨어지는 증상 개선에서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정기를 보호하고 허로를 회복시키면서 병 후에 예, 쇠약증을 개선시켜서 여러 가지 중병, 특히 항암 치료 후에 부작용이라든가 또 치료 후에 합병증 이 보조 치료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의 가장 큰 효능이라 할 때에는 폐를 좀 보호하면서 신장에 유리한 이 작용입니다. 이 두 가지 작용으로 인해서 오래된 기침이거나 허약한 이런 허약성 천식, 예, 그리고 호흡기 쇠약증에서 좀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예, 선생님 두 분이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저도 이 동천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시장.
2: 네.
0: 나는 어떻게 돼 이 동천하초를 시작했는가 하면 이 약은 내 들은 지 오랍니다.
2: 네.
0: 그래도 어제 닭통되는까지 해서 듣고 또 듣고 이래 생각해보고 서로 뭐다 효과 좋고 이렇고 약도 좋은 것 같아서 이거 시작했는데 어제는 한 넉 달 거의 썼습니다, 선생님.
2: 네.
0: 그래서 나는 무슨 병이 있었는가 하면 십이지장계양, 미계양, 결장염.
2: 네.
0: 병이나 병은 다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나빠서 지춤지춤을 이게 뒷가슴도 아픔과 둘 다 겨우기도 하고 예, 가래도 나오고 예, 이렇게 내 살았습니다. 한 일은.
2: 네.
0: 그리고 예, 심장도 나빠서 반날 구두도 하고 예, 뭐는 무슨 두드린지 무슨 지나간 청집인데 올라가는 것도 무슨 소리 나면 무서워 부들부들 떨고 내 이렇게 허리 놀라고 예, 심장 이렇게 예, 나빴습니다. 영 아픕대다 심장병등에 아픕니까 선생님?
2: 예?
0: 심장도 아픕니까? 나쁘면 심장 병이 들면은
2: 심장이
0: 예,
2: 예 그렇죠. 이 심장통이라는 게 그래 있습니다.
0: 예, 그렇게 아픕니다. 예, 별났을 때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풍도 오고요, 나 공상도 있고 피만했습니다. 여러 가지 배.
2: 예.
0: 그래서 이게 여전은 넉 달을 썼는데 여전 많이 이롭습니다.
2: 예.
0: 밥도 잘 먹고 예, 밥도 잘 먹고 힘이 나고 예,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자주 못했습니다. 자주 못해 수면제를 먹고 잤습니다. 수면제를 하나, 두 알 먹으면 두 시간이나 세 시간 자면 또 깨어나면 온 밤 못 자고, 예. 뭐, 그다음에 이튿날에 정식을 뻔한 거 고로 얻어 맞은 것 같은 이랬을 때, 걔네 수면제는 다 돼 있습니다.
2: 네.
0: 밥도 잘 먹고, 예. 지침도 좀 다 끊었습니다.
2: 네.
0: 제가 지침 끊어 폐가 이렇길래 그랬었지, 선생님.
2: 네, 폐 기능이 좋아졌어요.
0: 신장도 예, 많이 떨어, 이렇습니다, 저는.
2: 네.
0: 많이 개선됐습니다. 약이 이게 좋은 약입니다, 예. 먹기도 좋고, 예. 약도 질이 있는 것 같았다, 써보니까, 예.
2: 네.
0: 그래서 나는 이렇습니다, 시장, 이거. 이 약은 나는, 예, 어제는 누구만

0: 있잖아. 계속 쓰겠습니다. 계속 오자면 계속. 건강 없으면 일생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선생님.
1: 예.
0: 이리 그렇기 때문에 내 이거 이하고 이번에 이 레드카드 복수하겠습니다.
1: 예.
0: 방해도 많고 예. 어째서나 무슨 줬을 때 약값도 적합하고 비싸지도 않고 예. 효과도 좋고 보통 당내에서 쓰면은 효과 좋아서 예. 쓸만합니다.
1: 네.
0: 난 이번에 이거 이하고 꼭 예라드가그 싸겠습니다. 예, 선생님.
1: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내 전화입니까?
1: 예.
3: 예. 나도 동차 핫도그 빨아보는 먹고 있는데, 야, 동차 핫도그 빨아보는 먹고, 요즘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예.
3: 잠 자지 못해서 용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애써도 자지 못하고 산잠 자는 게, 정말, 나는 자는 것 같은데 어째 아이 자지 않을까?
1: 네.
3: 요 바쁩니다. 그래 동체 하초 먹은 다음에 얼마나 잘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예, 밥은 먹지 못해서 영 약했습니다. 밥 먹기 싶은 생각도 없고 밥 먹으면 얼굴 난 게 밥이란 게 기본상 이렇게 먹기 싶은 이런 게 없어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억지로 먹었는데
1: 네.
3: 아이 동체 하초 밥을 먹은 다음에 어쩜 밥이 그저 때마다랑 밥 먹기 싶어 밥이 욕 많이 먹지 않을까.
1: 네.
3: 야, 처음에 내 우야이 정말 별난 약이라고 내가 그렇게 약을 먹었는데 아이 됐대다.
1: 네.
3: 그래, 이거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면 이 무릎이 이렇게 뼈가 뼈 긁이는 것 같은 게 웃음이 싹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1: 네.
3: 앉을 때나 일어날 때면 주절로 막 소리 나고 이랬댔습니다. 아파서. 그런 게 그것도 이롭지 않을까.
1: 네.
3: 좋은 게 그겁니다. 웃음이 싹 넘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예, 섭외 찾아가지고 저기 물소리만 나도 섭외 나고 세수만 하자도 섭외 나가고 이랬댔습니다. 그런 게 그것도 이롭지 않을까.
1: 네.
3: 야, 한 가지 약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약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훌 먹으면 5분 하려고 약 먹을 이런 난 그저 예, 어제는 야즙 잘 채먹는데 그저 하루에 한 번만 먹습니다. 아침에 그랬는데 그저 이모 좀 어쩜 예, 다 이렇습니다. 정말.
1: 네.
3: 그저 예, 내가 그래야 됩니다. 야 정말 매일매일 이렇소서 올 여름은 예, 정말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1: 네.
3: 이렇게 여름 타서 예, 여름에는 난 꼼짝 못하고 맥이 없이 그냥 눕고 있는데 네. 올 여름에는 맥이 없는 것도 모릅니다. 동초 하초 먹은 다음에
1: 심자에 좋아진 거 말한다. 여름 타는 분들이 심자에 약한 분들이 여름 탄다.
3: 아 그렇습니까?
1: 예.
3: 심자, 심자 이제 여름 타가지고 여름에는 그저 해만 남 꼼짝 못하고 싹 나버려주고 이랬는데 올 여름에는 그저 아무데나 막 달아다니기도 오야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이라고 난 이 약을 정말 선택 잘하고 예. 정말 이 약은 예, 먹어본 사람이고야 압니다. 정말 좋다는 거 어떤
1: 예.
3: 말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내가 직접 예, 오히려 좀 먹어보자 맥이 아니 난 이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예, 또 뭐 좋은 감이 자고 깨어나면 아침에 예, 흐릿허불한 게 이렇던 게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1: 네.
3: 그래서 이렇게 몸이 헷갑아지고 예. 하여튼 여러 면으로 영 좋아진단 말입니다. 한 가지 약을 한두 가지만 좋아져도 좋겠는데 난 내 몸이 온몸 지금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3: 불편한 예. 게 하나도 없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이번에 하도 저거나 내 아홉 과학서 아자학 전화 드립니다.
1: 예. 아홉 과학서에 지금 11과거 드리고 또 교십을 드리죠. 예? 전기밥솥 드리고 예? 근데 이 교십이가 자꾸 딸려서 예? 2830666번에 예약하고 또 찾아가십시오. 예?
3: 예.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도 동초가들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동초가들 쓰기 전에는 예, 기억력도 없지. 감기에 자주 걸렸습니다. 어디서 거기서 감기 돈다 뭐 벌써 감기 합니다. 1년에도 감기 몇 벌고 모릅니다. 지네. 이렇게 고생했는데 동초가들 쓰면서부터니 지금 감기 아예 하지 않습니까?
1: 네.
4: 기억력도 돌아왔지. 감기도 아예 하지. 그리고 예. 위가 나빠가고 나는 그냥 죽어 먹고 살았습니다. 죽어 위 나빠는 것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었습니다.
1: 네.
4: 그랬는데 약 쓴다 보더니 위가 조금 좋아가다 이게 죽어 먹던 들로부터 밥을 먹고 오늘 빙장 안에서 무슨 빙고를 꺼내 먹을 필요 없고 매운 거 먹을 필요 없고 아무런 거 먹어도 소화가 그리 잘 되지 않습니까? 지네.
1: 네.
4: 그래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어느 쪽만 살 것

0: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래, 그게 심장 나빠서 난 맨날 심장에 숨이 차지, 숨이 올라와요. 그것도 침침하고 답답하고 자꾸 놀러, 옆집 문소리도 놀라다 들어가더라고, 그것. 그래, 한 것도 심장 부드러워도 안 해, 그것 구했습니다.
1: 네.
0: 구했는데 지금 예, 이중상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혈압 높아갖고 잠도 바로 잘 자지 못하지. 맨날 머리 아프지, 어지럼증이 나지, 이거 어지럼증이 난다면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까지 이러도 잘 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던 게 혈압도 우정 잘 됩니다. 이하고 쓴다더니 그리고 얘 관절도 나아졌지. 무슨 각병이라고 증명해서 나는 이 한 가지 약을 효과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약은 정말 먹기도 좋고, 예, 정말 쓰겠는데 약을 먹으면 효과도 빨리 나고. 정말 약은 진짜 약은 좋은 약이라고 난 실감이 납니다. 정말 써본 사람까지 써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를 겁니다. 난 직접 써보니까 정말 좋다는 게 알긴다 말입니다. 그래 난 애모니까 이 약을 좀 장기적으로 써보려고 예. 활동할 때마다 우리 활동도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할 때 할 때마다 쌓일까 예. 거기는 경제상에 큰 부담도 드는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예. 우리 할 때 더할 때 조금 더 오늘 더 배달 바짝 더 나올립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쪽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진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단순히 원기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예, 음과 양을 다 보충해주고 정과 기를 같이 보충해주기 때문에 이 몸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예, 그리고 단순히 힘만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줘서 질병을 예방도 합니다.
0: 네.
1: 예, 때문에 옛날부터 진시황이 불어초다 혹은 양귀비의 이 젊음이 묘약이다 이렇게 전해왔죠.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연세가 있거나 예, 혹은 무기력하고 아프신 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이런 귀중한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를 본다 할 때는

0: 하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동시에 개선시켜 주면서 또 삶의 질하고 수명 연장에도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로 또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를 본다 할 때에는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면서 산소 리용률을 높여서 심장의 산소 소비량을 감소시켜서 피로를 빠르게 예, 해소하고 또 지구력을 향상시켜주는 데서 효과가 좋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아, 불면증이 있거나 혹은 자주 놀라거나 예, 신경이가 좀 예민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도 방지하고 염증성 질환 완화시켜주는 데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특히 발효 과정을 거친 이 동충하초 추출물은 항산화 효능이가 더 증대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는 폐하고 신장에 유익한 이 동충하초는 현대 연구에서도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 감소하고 심장 기능 개선에서는 효과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체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예,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면서 종양 억제률이가 예, 100분의 8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혈압을 낮추면서 특히 이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면서 인슐린이 감소성을 증가해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아, 내세가 있으면서 당뇨병 치료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각 기능도 같이 퇴화되고 또 합병증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가 아주 어려워지면서 고통받는 분들은 예,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런 복합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어떤 분들은 아, 이 한 가지 약을 쓰고 여러 가지 효능을 보기 때문에 드시기도 아주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약품 쓰지 않고 또 우리 동충하초만 쓴다 해도 건강을 유지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예,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있거나 고혈압 등 여러 가지 혈관질환 치료에서도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철, 리허원의 작은 꿈으로 시작합니다.

여서 유영어 작사 황양목 작곡의 생활은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매 순간이 노래처럼 경쾌합니다. 노래라는 길동무가 있어 삶의 색채를 더해주죠.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순간들은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추억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김학성 작사 리성옥 작곡의 추억 보내드립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서로 만나 정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인연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만나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김광룡 작사, 김창근 작곡의 만나며 삽시다 보내드립니다.

밝은 미래와 희망을 향한 가요. 최수봉 작사 작곡의 내를 위하여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우춘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어설길은 어릴 적 추억과 고향의 정이 깃든 소중한 길입니다. 어릴 적 추억들을 노래로 그려봅니다. 전병칠 작사, 고창모 작곡의 꼬불길,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한상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영면들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작곡은 재관석 작사, 박승철 작곡의 어머니 구슬땀입니다. 이마에 맺힌 구슬땀에 어머니 삶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순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최동혁 작사 작곡의 행복의 라운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행복의 동산, 그곳은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허강렬 작사 리태오 작곡의 얼렁뚱땅 마셔입니다. 조금 독특한 제목인데요. 인생은 소중하니 정성껏 살자고 다독이는 노래입니다. 최승화 방예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대명숙 작사 류영근 작곡의 나는 당신의 꽃을 준비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임을 노래하는데요.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우리네 인생입니다.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지요.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딤의 작사 김범호 작곡의 홍매화입니다. 붉고 곱게 피어나는 홍매화처럼 역경 속에도 꺾이지 않는 기계와 사랑을 노래합니다. 허미역 가수가 부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공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내일까지입니다.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이 내일까지입니다. 예. 아, 이번 우대 활동이 참 좋았습니다. 예, Q10도 더 드리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10원씩 빼준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내일까지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런 우대 활동은 잘 이용한다 할 때 우리 그렇게 치료가 잘 안 되고 많은 약을 써봐도 효과 보지 못했던 이런 만성질병 치료에서 현저하게 효과를 본다 이 말씀입니다. 예. 특히 요즘 제가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알아듣기 쉽게 그냥 백성들이 말이 치매지 우리 보통 이런 그 노망이요 치매하는 병들 우리 의학적으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총 치매 가운데서 50% 내지 80% 자원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것은 주로 이 대뇌에서도 대뇌 겉에 바깥 부분 쪽에 뇌세포가 이 위축이 오고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오는 치매를 말합니다. 금방 한 일을 쉽게 잊어먹습니다. 옛날에 이르는 기억 잘하는데 최근에 일어난 사람이 이름이라든가 또 어떤 사연이라든가 이런 금방 한 일을 잊어먹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 약을 먹었는데 네, 이제 금방 약을 먹었던가, 냉장고에 갔는데, 네, 뭐 가지러 왔는데, 뭐 가지러 왔든지 모른다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딸한테다 전화합니다. 야, 아무깨야. 난 오늘날 지금 내 이 핸드폰을 찾는데, 핸드폰이 어디 간지 모르겠다. 이러죠. 그 다음에 딸이 말하죠. 엄마, 지금 이 엄마 핸드폰으로 지금 나한테 전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정말, 어기찬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도 그렇고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 노화에 의한 치매, 또 유전적인 치매, 음주와 흡연으로 오는 치매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 모두 뇌세포에서 신경세포가 죽어나가고 뇌세포에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세포 위축이 오면서 사령부라는 이 뇌조직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가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치매 치료 잘 된다는 소리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 원인을 따져야 됩니다. 원인이 이제 치매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원인은 우리 간하고 콩팥이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저는 전풍이 와서 지금 건립보현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2: 미래에 경력이 없고 그래서 아침 먹었는데, 조선 먹었는데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그냥 집 쓰고 있는데, 지금 먹으면 기억력이 돌아왔고, 그 부위는 맥이 미네 없어.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사회가 걸지 못한다, 피곤하다. 그런데 이거 하니까, 예. 내일도 있습니다, 지금 뭐. 예, 효과도 없고, 서서 쓰라고 그랬나.
1: 네. 이번 우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독특합니다. 이번 우대 활동. 특대 우대 활동입니다.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왜 서울이 콩팥이나 간에서 문제를 찾는가? 먼저 이 콩팥이 작용을 봅시다. 콩팥은 우리 골수를 만들어내고 전기를 저축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내수를 공급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네.
3: 우리 어머니 지금 치매 와서 병원에가 병원에 치매 시터랍니다. 그거 이 건네버시아는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약을 그렇게 써도 아이 되던 게 이번에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당에 와서에 말도 좀 얼물이던 게 어떤 많이 나사지고 정신 상태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던 게 지금 정신이 좋으니까 자식이 와도 말도 할 수 있고 이래고 바깥으로 영색이 나갔댔습니다. 굉장히 절로 어디 아는지 바깥으로도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약을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활동 좋을 때 먼저 보내 원래 짰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회 없지 그 뭡니까? 오늘이 또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 드립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이야기.
1: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1: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네. 내수가 충분히 보상돼야 뇌조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런 그 신진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진대사란 것은 새 영양 성분이 흡수되고 그 노폐물이 빠지는 걸 말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4: 이 건네보시한 우려봐서니 두 달 열을 썼습니다. 그런 게 네. 기억력이 없어 다 못 자는 게 특별했습니다. 전에 다 못 자는 게 아무도 소변 다 대여섯 번 오거나 그게 한 벌써 한 달을 쓰고 나니까 예, 벌써 어린지 나고 이 머리 기억력이 좀 달아서 오고 예. 그 다음 밤에 뭡니까 그 소변 자주 오는 게 어서 두 시간 밖에 안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봉수를 했을 게 이제 25살 썼는데 나중에 좀 거리 좀 기억력이 좋아지고 예. 그 다음 또 이렇게 자고 자는 게 조금 꿈이 흥망이 됐는데 꿈이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1: 맞습니다.
4: 예, 예 꿈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난 게 거리 거뿐하고 좀 정신 안 감이 나고, 예, 조금 이야기수가 좀 맥이 납니다. 심장 든든해지고, 네. 어르신들이 애들이 든든해지는 감도 나고, 그래서 저번에, 나는 저번에, 전번 주일에 왔는데, 우리 오빠도 오늘 싸겠단다요. 어서는 낮자 의미 없으니까.
1: 우리 하여튼 내일까지입니다.
4: 예, 압니다. 예, 오늘 싸겠습니다. 우리 엄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4: 예, 수고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대뇌는 전체 체중이 2%밖에 안 합니다. 대뇌 무게가. 그런데 피를 수요하는 양은 전체 우리 몸속의 혈액이 20%를 수요라 합니다. 그만큼 대뇌에서 많은 신진대사가 진행된다. 이거 말합니다. 신진대사가 진행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노폐물도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 잘 소화가 하이된 나쁜 단백질이 많이 쌓이면서 치매가 오는 원인.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치매 원인을 많이 찾고 있는데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단백질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콩팥의 기능이 나쁘다 이런다 할 때에는 이런 나쁜 단백질을 빠져내보낼 뇌수가 적어집니다. 뇌수가 우리 그 대뇌에서 산생된 많은 노폐물을 가지고 순환한단 말입니다. 뇌수, 척수, 그 다음에 골수 이게 순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골수를 어디에서 만들어내는가? 선주구성수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콩팥이가 골수를 만들어내고 뼈를 주관합니다. 이 원리는 누구도 반대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고 이거는 우리 5000년 역사를 내려오는 중국 중의학에서 우리 콩팥의 기능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 보신환. 왜서 우리 보신하는가? 보신이라는 게 콩팥이 허한 걸 딱 뭐 콩팥이 뭐 신념이 생기고 독증이 생기고 쇠지간이 올라가고 이래야만 이야기 쓰는 게 아닙니다. 콩팥이 허하다.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다. 이거 말합니다. 이런 걸 치료하고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제를 꼭 써야만이 이 골수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딱 골수가 만들어지면은 얘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우리 골과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골수가 많아지면은 빈혈이 해결됩니다. 혈이 부족하던 사람들이 혈이라는 거는 많은 우리 몸에 영양성분을 공급하는 한 개의 이런 영양 성분이고 혈을 이용해서 우리 몸 각 세포에다가 영양 성분이 공급될 수 있는 이 교통 도구가 한 가지입니다. 혈이 부족하다 하면은 몸에서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각 조직기관 세포들이 다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있죠. 그래서 골수는 우리 혈세포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 근원입니다.
2: 네, 재료입니다. 땀뿐 링기랍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소비 자꾸 손발이 말아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있고 내 보시관 전기 지금 하나하나 소실돼 우선 먼저 이 머리가 흐릿흐릿하게 맑아지고 그렇게 터지는 것 같은 게 좋아지고 있고 건망질 심하던 게 지금 하나하나 생각이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소변 그리졌던 게 좋고 그리고 그런 저 당나의 백이 그렇게 두껍던 게 그것도 지금 입이 쓰겁던 것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밤잠 잘 해랍도 더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밤잠 잘 자놓고는 소화가 잘 되고 밥을 잘 먹을까 몸이 헷갈아진다. 그렇게 청금한 걸 된 게.
1: 네.
5: 예, 그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활동도 내일까지라는데 배달 받다 그런다.
1: 예,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까지기 때문에 우리 501-2797 이 약국 전화인데 여기에다가 쓰려는 전화하셔서 나는 돈이 아직 뭐 한 이틀 있어야 나오는데 3일 있어야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다 먼저 예약해 놓으십시오.
5: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콩팥이 좋아지면 골수가 잘 만들어진다. 이 도리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파키슨병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파키슨병이라는 게 뭔가 우리 대뇌에는 흑질이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흑질 대뇌하고 손의 그 중간에 있는데 이 흑질이라는 게 기실 그 해부 구조로 보면은 그 손톱끝만큼 그 정도로 큽니다.
2: 네.
1: 크지도 않단 말입니다.
2: 땅뿐 링기랍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6: 언니 보시면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혼자 있으면 그 하고
1: 전화 효과가 해줬습니다.
6: 힘들까?
2: 네.
6: 힘들까?
2: 네, 말씀하세요.
6: 예. 그래도 이게, 이건 지금 쓰니까, 심장도 좋아지고, 우리가 소리 잘 되면 어지럼증이야 하여, 얼마 전도 모르겠어요.
1: 네.
6: 그리고 예, 맥이 난다, 이건 이보시안 쓰니까.
1: 예. 예, 맥이 나는 약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6: 예, 맥이 나 용 좋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할도 이제 하급밖에 없다니까 오늘이 15가구 배달 받자고 그런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를 잘 이용하십시오.
6: 예. 예, 예.
2: 네.
6: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이 흑질이란 부분이가 우리 대뇌에 있고 이 흑질이란 대뇌세포에서 도파민이란 거 분비한다. 이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운동신경이 움직일 수 있게끔 연결하는 이런 호르몬입니다.
2: 네.
1: 내가 화장실 가겠다, 일어나겠다 하면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일어나야 돼야 됩니다.
2: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7: 오늘 근데 보시하는

0: 살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 서변에 어떤 때는 잘 나가고 좀 막 자주 보고 어떤 때는 서변에 잘 아이 나갔습니다.
1: 예.
0: 네, 이 학생이 서변 잘 살고 서변 용 시원하게 잘 나간다.
1: 예.
0: 그리고 허리 다리 쪽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날 때 우감 지고 일어나고 이런데 아, 이 골까지 용 썼습니다. 잘 일어납니다.
1: 예.
0: 그리고 영역이 없어서 빙산을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왔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영역이 회복됐습니다.
1: 예.
0: 그래서 내가 혈진 아픈 것도 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영역이
0: 예. 이용 많이 좋아졌다.
1: 예.
0: 내내의 효과 효과 예. 이 통증에도 좋았네. 우리 남편을 쌓았을 때도 좋겠는데 이 걸음걸이 방송 저한테 영 잘 걸어댕깁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예, 또 통증과 경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경력도 네. 돌아왔습니다.
1: 네.
0: 그 예, 나머지 근무는 예, 이렇게 걸음걸이 방송치 않은 데가 자꾸 들거리면 한 대 나갔더라 말입니다. 그 동안에 네. 나머지 자꾸 문을 두드리던 게 있으면 나머지 문을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봐봐, 중심한 때 약속이기 때문에 치매하겠다는 중심이 있던 아이한테 드렸습니다.
1: 그렇죠.
0: 네. 통증이 치매 때는 그렇지 않고 뭡니까?
1: 예.
0: 내일까지 우대 활동한다고 우린 둘이 쓰기래 이야기는 것도 어느덧 말 대답 받지 않습니다.
1: 네, 중풍도 그렇습니다. 다 머리는 혈관이 막히고 그로 인해서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배란 말입니다. 예. 이래서 이 근육보신환을 쓰게 되면은 중풍 후유증 치료에서 뚜렷한 현저한 효과를 봅니다.
0: 예, 딱 네, 이용 좋습니다, 선생님.
1: 의대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작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입간구복약은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교고람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고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교고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거라면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 작용, 그 다음에 청열 작용. 그래서 이 교고람은 중약제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뇨나 황뇨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데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뇨나 황뇨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백혈구 올리는 약을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교고람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교고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

0: 우리는 이 약제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요. 격오람. 그 다음에 우리 혈지 높은 사람들. 혈지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알지 않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지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2: 예, 일산구보에 지금 쓴다. 야, 이거 좋습니다. 방역위원회에서 나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니 깡치도 많이 나가지고 품도 나가지.
3: 예. 예. 먹이라네, 막, 이 말라들고, 이랬던 것도 죄송해. 말은 친다 해나고, 가래도 없어지고, 용 좋았어.
2: 예.
3: 그래, 내게 이게, 당연하던 중에는, 액상 반짝에, 어느 또 배달받아, 그냥 쓰다가 그랬다.
0: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입니다.
1: 네, 맞습니다.
3: 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격오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격오람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이럴 때가 많았죠.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헝겊치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의권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네. 네, 이 깡고복의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난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등이 내려오면 가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려면 어느 곳도 자도 되네. 그래 네. 너무 피곤하다만 눈등이 그렇고 눈이 별로 자꾸 피드지네. 까까라고 가서 자꾸 제 간이 문제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했는데 이거 시간 어디 있는 시간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밤낮이 있고 잠도 잘 자고 깨고 또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뭔가 자꾸 눈이 피곤한다.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눈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 간에 대한 건 있어라 그랬거나 좋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날 먹은 내용 좋답니다. 그래.
2: 네.
0: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고 왔거든요, 선생님.
2: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집니다. 예.
0: 네. 숨을 쓸어 좋아진다까요? 어제 먹겠죠.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포를 뜯어다 계속 차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딱 여기 한 가지 있죠.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누구시오?
1: 네.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5: 왠지 깡통복에 좀 쓰고 있습니다.
0: 네.
5: 아니, 뒤에서 끝나지. 거기서 다리 아프니. 아니, 그때 저게 가수가 달아가지고 이래서 내 좀 쓰는데, 조금 또 많이 뻗습니다, 지금.
0: 그렇죠.
5: 제가 조금 내리던거도 많이 났고 늘딱 거기 다리 아프니 많이 지금 자수가 다 뚫리고 자수들도 많이 늘어들었습니다 지금.
0: 예.
5: 네. 다리 아프

0: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이 양평 좀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12각 싸도 12각 드립니다, 예. 예, 그래,
0: 충분하시오.
2: 네, 안내해 주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예, 저고람이란 약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아이 걸렸으니까 예, 5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재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죠, 기시르는. 우려먹는데 그 약재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재 때문이고 이 약재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약재를 찾아보니까 겨고람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겨고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 겨고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성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약재 자체도 겨고람이란 약재, 구기자 약재, 오색영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제약기술입니다. 제약기술이 똑같은 약재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 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력이 29일에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경기를 매개로 전민 건강, 민속문화, 민족단결, 문화관광 상업무역을 심층 융합해 변경도시 발전 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1: 2026년 제16회 조선족 백종절 국가급 무형문화재 전시 및 기풍제 문화전시 활동이 룡장에서 펼쳐졌습니다.
2: 연길 동부범팀이 30일 오후 홈장에서 순위 선두를 달리는 명정 등경팀과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실축구연맹전 마지막 라운드 마감전을 치릅니다. 우승을 다투는 판가리 싸움입니다. 29일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력이 펼쳐졌습니다. 근 만 명 선수들이 변경 도시 경기 코스에서 즐겁게 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경기를 매개로

국민건강, 민속문화, 민족단결, 문화관광, 상업무역을 심층 융합해 변경도시 발전 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으며 아름다운 변경도시가 새 매력을 발산하게 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화룡시 인민체육운동중심입니다.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화룡역이 곧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화룡시에 비가 내렸지만 참가자들의 열정을 식힐 수는 없었습니다. 전문 달리기 장비와 우비를 갖춘 선수들이 출발선에 모여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전민 운동 열기로 가득한 도시 활력과 열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 시작 전 화룡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흥겨운 노래와 조선족 전통춤이 무대에 올라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대회가 정식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6세부터 71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했습니다. 경기 종목은 18km 건강 달리기와 5km 즐겁게 달리기 두 가지 종목으로 나뉘었습니다. 건강 달리기는 화룡시 인민체육운동중심을 기점과 종점으로 문화로, 인민거리, 334 국도를 통과하고 즐겁게 달리기는 화룡시 인민체육운동중심에서 출발해 해란로를 종점으로 했습니다. 각 업종, 각 연령층의 운동 애호가들이 변경도시의 깨끗하고 넓은 도시 도로를 질주하며 화룡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과 변경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참가 선수 진원길입니다. 우리는 화룡 건강 달리기에 참가하려고 할빈에서 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달리기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참가했으며 참여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에 현지 음식 문화와 민족 특색을 체험하고 화룡 주변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치열한 각 축전 끝에 18km 건강 달리기 남자조에서는 반세세 선수가 57분 18초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조에서는 장천 선수가 1시간 8분 44초 성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참가 선수 반세세입니다. 화룡 달리기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코스가 평탄하고 주민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웠으며 화룡의 경치도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전국의 많은 분들도 화룡에 와서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2012년 제1회 화룡국제 하프마라손 대회 개최 이후 화룡시는 대회 운영 경험을 쌓고 경기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새롭게 승격된 전민 달리기는 참가 범위가 더 넓고 참여도가 높으며 대중 토대가 더 탄탄해졌습니다. 화룡시 당위 선전부 화룡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체육사업과 책임자 구립지입니다. 변경 달리기 플랫폼을 통해 단순한 달리기 경기를 넘어 화룡의 변경 풍모, 민속문화, 특색 산업을 함께 선보이고 싶습니다.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심층 융합을 추진해 경기를 통한 문화관광의 활성화, 민족 단결 촉진, 지역 발전 촉진 효과를 실현하렵니다. 경기 기간 화룡시는 가도, 사회구역,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를 동원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경기 구간 곳곳에서는 사물놀이, 상모춤, 장고춤 등 무형문화재 민속공연이 펼쳐져 경기에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이 몰입식 운동체험 속에서 민족 간 왕대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실천하며 변경지역 여러 민족 대중에 단결되고 조화로우며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잘 보여줬습니다. 화룡시 민해가도 해민사회구역 협조처리원 리비입니다. 이번 대회 자원봉사자로 전 과정에 참여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여러 민족 대중이 운동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변경 여러 민족 대중이 단결하고 서로 돕는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번 경기의 인기를 바탕으로 화룡시는 붉은해 광장에서 무형문화재 전시, 특색미식 전시, 농특산물 선전 등 개를 행사를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선수와 주민들이 광장에서 휴식하고 전시를 체험하며 화룡의 생활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인기를 장기적인 소비 동력으로 바꿔 체육, 문화관광, 상업무역, 향촌진흥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룡시 문물보호연구중심 사업일꾼 장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발해 중경국가 고고유적공원 자체 개발 문화창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창의 제품은 명두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문물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0: 제가 들고 있는 구리 거울은 현재 길림성 박물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발해 유적 공헌을 알리고 발해국 역사와 활용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활용시 옥봉 양봉장 판매원 오문려입니다. 이번 변경 달리기 경기를 통해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겨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이 저희 꿀을 알고 활용의 풍토 인정을 체험하며 좋은 꿀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용 주민 전호연입니다. 방학이어서 친구들과 놀러 왔는데 요즘 고향의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광장에는 무형문화재 전시가 열렸네요.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데다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정말 알차고 즐겁습니다. 고향이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변경 달리기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는 활용시가 전민 건강운동을 깊이 추진하고 대중체육을 보급한 생생한 실천이자 변경 우세를 살려 흥변 부민을 추진하고 문화관광으로 도시를 흥성시키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경기의 체육활력, 민속내력, 변경 풍경, 도시 저력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신시대 활용의 도시 풍모와 인문정신을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활용시에서는 체육 플러스 융합 발전 모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변경 경기 브랜드를 빛내며 변경 생태, 민속,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해 신시대 활용 발전 이야기를 잘 엮어갈 방침입니다.
1: 활용정시 농민문화축제 결혈 활동인 2026년 제16회 조선족 백종절 국가급 무형문화재 전시 및 기풍제 문화전시 활동이 일전 룡정시 계산툰진 광소촌 어량전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양광 기자입니다. 여기는 용정시 계산툰진 광소촌 하천평툰의 어량전 광장입니다. 27일 오전 9시 제16회 조선족 백종절 기풍제 전시활동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100여 년간 이어져온 이 전통 풍속은 오늘날 조선족 농경문화를 보여주는 빛나는 명함으로 됐습니다. 기풍제 의식이 끝난 후 호미 시시놀이 전시가 펼쳐졌습니다. 배우들은 호미를 손에 들고 흥겨운 민속함으로 농민들이 여름철 들리를 마친 뒤 호미를 씻고 걸어두며 휴식하는 모습을 생동하게 재현해 풍년을 맞이하는 기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농부 장원 순회의 행렬이 현장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촌민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농부 장원이 탄꽃가마를 둘러싸고 행사장을 순회함으로써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라는 전통 리념을 전했습니다. 의룡정시 계산툰진 광소촌 촌민 맹범 강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은 명절 복장을 차려입고 기풍제 의식을 진행하면서 풍년을 기원합니다. 기풍제 활동을 통해 이러한 민속 의식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대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천단 룡정시 계산툰진위원회 서기 왕유번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전통 농경문화와 향촌관광을 깊이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호 전승하는 한편 활동을 통해 우리 진의 특색 농산물 판매와 민속관광 발전을 이끌어 향촌진흥의 길을 잘 걸어가려는 것입니다.
0: 아래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마지막 라운드 3게임 경기 결과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9일 오후 동시에 펼쳐진 경기에서 활용팀이 3대1로 왕청팀을 꺾고 도문팀이 2대1로 안도팀을 이겼습니다. 도나팀과 훈촌팀은 2대2 무승부를 했습니다. 훈촌팀은 연결팀과 룡정팀 결과에 관계없이 이번 연맹전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1: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마지막 게임 경기가 30일 오후 3시에 펼쳐집니다. 연결 동북봉팀은 홈장에서 순위 선두를 달리는 룡정 등룡팀과 맞붙어 최종 우승을 다투게 됩니다. 며칠 전부터 룡정 등룡팀은 룡정시 해란강 축구문화소진 훈련장에서 패스와 배합, 공격과 방어 대항, 프리킥 훈련 등 과정을 질서 있게 진행했습니다. 일상 야외 훈련 외에도 전문 헬스장에서 근력 훈련과 체력 회복 훈련을 병행하며 고강도 대항 경기에 대비한 최상의 경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연맹전에서 룡정팀은 탄탄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력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룡정 등룡팀 감독 장붕입니다. 연결팀의 특징과 전술에 대비해 지난 한 주 동안 맞춤

0: 축 훈련을 했습니다. 멋진 대결을 보여주렵니다. 룡정 등룡팀 선수 장예입니다. 팀의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앞서 경기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결전에 대한 자신감도 충분합니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연길 동북범 팀도 연일 기술 전술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감독진은 상대팀의 전술 특징과 결부시켜 전술 체계를 맞춤 조정했습니다. 마감전에 고강도 고대항 경기 리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체력 훈련도 했습니다. 연길 동북범팀 보조감독 최화룡입니다. 상대팀 경기 영상 분석을 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 이기겠습니다. 우승을 한 번 더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연길 동북범팀 주장 방진규입니다. 매 게임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연맹전 우승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날 오후 3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와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오후 2시 35분부터 실황 중계합니다.
1: 주 교육국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우리 주 대학 중소학교 학생들이 2026년 가을철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 학기에 전주 교육계통에서는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를 계속 공고히 하고 심화하게 됩니다. 대학, 중학교, 소학교 사상정치 수업 일체화 계획을 추진해 대사상정치 수업으로 전면적인 인재 육성의 새로운 구도를 확장하게 됩니다. 새 학기 개학 첫날 전주 대학, 중학교, 소학교에서는 같은 언어로 변강을 진행시키고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며 함께 개학 첫 수업을 받는 것을 주제로 음악 사상 정치 수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가을철 개학 기간에는 또 전국 표준어 보급 주간 활동과 민족 단결 진보 선전어를 계기로 다양한 개학 첫 수업 개를 활동을 기획 전개해 광범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리상 신념을 확고히 하고 가곡 정감을 두텁게 하며 체육 단련, 미육 함양과 노동 실천을 강화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8월 28일 중국인민은행과 금융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부동산 신용대출관리 개혁 완선 및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 가속구축을 추동할 때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주택담보대출 정책이 조정되는 바 대출기간이 기존의 최장 30년에서 최장 40년으로 연장되며 금액은 구매하려는 주택의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변 뉴스에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령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 마음 한 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0: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0: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말씀 주십시오. 예. 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1: 집을 세 주려고 그럽니다.
0: 네. 위치는 어딥니까?
1: 위치 지샹셔치라고 저기 법원 시법원 근무 되었습니다.
0: 시법원 부근요?
1: 예, 지샹셔치.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달래 광장
1: 예.
0: 우쪽 부분입니까?
1: 예, 우쪽에 예.
0: 위치에 네, 알겠습니다. 길상서고요. 면적은요?
1: 면적이 40 38인지 42고가 어간입니다. 그죠?
0: 그래요. 40평방미터 좌우라고 하면 네, 됩니까? 40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까?
1: 예, 예. 38고.
0: 알겠습니다. 40평방미터 예. 조금 안 되고요. 승수는요?
1: 말소리 잘 들리지 않습니까?
0: 잘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잘 들립니다.
1: 예, 좀 높이 말해주세요.
0: 정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호. 네.
1: 4층.
0: 4층입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연락번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636.
0: 네.
1: 88970.
0: 네.
1: 0955.
0: 1368890.
1: 88이 아닙니다. 8989.
0: 아, 89.
1: 8970.
0: 네, 8970-0955번. 네, 잘 적었습니다. 1368970-0955번요. 네, 좋은 소식 기다려보십시오.
1: 예, 재방송 부탁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중짜리 셋지만 타고 맞다고 그래요.
0: 네.
1: 예, 강북도 캐님 단대요, 예. 링계전화.
0: 네.
1: 저 쌀료, 알림, 지링, 바우, 여여.
0: 2070, 바로 11번. 1360, 바로 11번요.
1: 네, 방송 부탁합니다.
0: 그럴게요. 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남에 위치한 연결시체 이 고급 중학교

맞은편에 있는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990433-8663번, 1990433-8663번입니다.

0: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있습니다. 교통이 또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네, 반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수입제 피아노 한 대를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333-7770번, 1594333-7770번입니다. 더문시 령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고요.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하고요.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하고요.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입니다. 국유토지여서 용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가구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높이는 2m 40cm이고 넓이는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한 여성분이 네, 2층 집을 새 맡으려고 합니다. 면적은 5-60평방미터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요. 연락번호는요, 1362070-8511번, 1362070-8511번입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네, 연길시 동산소학교 부근에 있는 2층 집을 세주려고 합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에 있습니다. 겨울에 열공급이 아주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요. 네, 또 시장도 가깝습니다. 연락번호는요, 1569433-1565번, 1569433-1565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1959번, 1370443-1959번입니다. 네, 연결시 법원 부근에 있는 길상서구역의 4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8970-0955번, 1368970-0955번입니다.
3: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수고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 집을 팔려고 그럼.
0: 네.
1: 그 집 위치는 그 하나원 입시사시장 그 근처에 있어요.
0: 네.
1: 7층 집에 5층이고 네. 면적은 70평입니다.
0: 네.
1: 받을 가격은 23만 받았다.
0: 네네.
1: 그리고 다음 하나는 예, 집에 그 가구 있는데.
0: 네.
1: 아이, 너벅지는 량이 쓰고, 너벅지는 네. 량이 아린다.
0: 네.
1: 이것도 그저 한 300개나 받았다.
0: 네.
1: 연락처는 요빠빠.
0: 네.
1: 4473.
0: 네.
1: 쌈빠, 저빠입니다.
0: 3898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지불시를 주려고 합니다.
0: 네.
1: 위치는 시 당교 석박에 있는 지불시입니다.
0: 네.
1: 면적은 41평방이고
0: 네.
1: 중집입니다.
0: 네.
1: 남향으로 된 집이고
0: 네.
1: 중간집입니다. 그리고
0: 네.
1: 교련 난치가 짧습니다.
0: 네.
1: 교통도 아주 편리합니다.
0: 그래요.
1: 연락번호는 188
0: 네.
1: 4439
0: 네.
1: 0061번입니다.
0: 네. 층수를 다시 말씀 주십시오.
1: 2층집입니다.
0: 2층이에요.
1: 2층집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전 소식 기다려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길시 제4고급 중학교와 연길시 제6중학교와 아주 가깝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서쪽 교내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5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이핀 북쪽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0233번 1583470233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4: 예, 그 단칸방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0: 네.
4: 위치는 한성호텔 부근입니다.
0: 네.
4: 연락 전화번호 138
0: 네.
4: 4436
0: 네.
4: 0055입니다.
0: 0055번이요.
4: 아니, 5055번.
0: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138-4436-5055번. 네. 잘 적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4: 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5: 이제 양로원 이제 네. 감병는 요구한 전화번호를 잘 듣지 못해요.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다시 잘 불러드릴게요. 137 저급
5: 그 다음에
0: 네, 0443
5: 0443
0: 네, 0443
5: 예,
0: 그리고 19 59번입니다.
5: 1959번.
0: 네네. 네.
5: 1959번. 예, 감사합니다.
0: 네,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5: 네.
0: 네.
5: 수고하세요.
0: 네.
6: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3: 수고 많습니다.
2: 감사합니다. 어떤 예.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3: 세일을 주겠습니다, 집을.
2: 집을 세주려고요?
3: 예.
2: 네.
3: 위치는 동산사학교 부근이고요.
2: 네.
3: 7층 집에 2층입니다.
2: 네.
3: 면적은 50평방이고요.
2: 네.
3: 이스 2층입니다.
2: 네.
3: 집안 구조는.
2: 그래요.
3: 그리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깨끗하고,
2: 네.
3: 겨울에 난방도 아주 잘 됩니다.
2: 네.
3: 그리고 시장도 옆팔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2: 네.
3: 예. 그래, 연락번호는요.
2: 네.
3: 156.
2: 네.
3: 9433.
2: 네.
3: 1565입니다.
2: 1565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라디오를 꼭 먼저 꺼주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예, 알았습니다.
2: 그래요. 참여 고맙고요. 안녕히 네. 계십시오. 네. 네.

0: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 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

3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네,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은 기분이 가라앉고 짜증과 화를 잘 내는 등 증상을 보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데 부모는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문의는 아이에게 개학을 앞두고 기분이 가라앉고 짜증과 화를 잘 내며 수면이 안정적이지 않는 등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꾀병이 아니고 심리질환도 아니라면서 이는 전형적인 개학 적응기 심신의 스트레스 반응으로 학령기 어린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정상적인 단계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학 동안 아이들은 몸과 마음이 이완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개학이 다가오면서 환경 모식이 빠르게 전환되면 아이는 단기간에 역할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긴장, 불안, 거부감, 초조함 등 감정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0: 네.
1: 집점은 도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조성 다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가야하 강이 가까운 데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의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0: 네.
1: 이후 토지여서 명의병행이 가능합니다.
0: 네.
1: 받을 가격은 3만원 좌우 받겠습니다.
0: 네.
1: 예, 전자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1: 138.
0: 네.
1: 9433.
0: 네.
1: 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1: 네, 수고하십시오.
0: 네. 네, 계속해서 개학 시즌 아이가 초조해할 때 부모의 정확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린이는 감정 조절 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심리적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데 서투르기 때문에 종종 신체 증상으로 표출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기질성 병변이 없는 두통, 복통, 무기력, 식욕 부진 등의 신체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는 감정적 스트레스가 생리적으로 외현된 것으로 정상적인 심신 연동 반응에 속하므로 부모는 지나치게 긴장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아이가 꾀병을 부린다고 함부로 꾸짖어서도 안 됩니다. 아이의 개학 적응 반응에 대해 과학적이고 온화한 가정 내 지도가 불편함을 완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핵심입니다. 부모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리해와 위로를 통해 아이의 심리적 압박을 완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이의 생활 리듬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학교 생활 절주에 맞춰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몸과 생체 시계가 미리 학교 생활에 적응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족의 과학적인 상담, 생활 리듬 조정, 정서 안정으로 약 일주일 정도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 학교 생활 절주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현재 가을 꽃가루 시즌이 다가오면서 쑥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 식물의 꽃가루 농도가 걱정점에 이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꽃가루로 인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도 다발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종증 알레르기 반응의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 공공위생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하는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알레르기 과민과 전문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약물, 건축물림 등의 유발 요인으로 인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정밀식별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인체가 의심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접촉한 후 피부와 점막에 홍반성 발진이 나타나고 입술과 눈꺼풀이 붓고 인후부가 조이는 느낌, 가슴 답답함과 숨가쁨, 어지러움과 무기력, 메스꺼움과 복통 등 다발성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판단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의들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환자들이 개인 응급 대처 계획을 세울 것을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세 가지 하나를 실천해야 합니다. 즉, 응급 약물을 항상 휴대하고 의사의 지도하에 자신에게 맞는 응급 약물을 갖추며 주변 사람들에게 약물의 보관 위치와 사용 방법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처치 절차를 숙지해 호흡곤란이나 목이 조이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요행을 바라지 말고 즉시 응급약물을 사용하고 120에 연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요인 기록을 잘 작성해 매번 발작 전 접촉한 음식, 약물, 환경 및 운동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후 알레르겐 조사를 위해 단서를 모아야 합니다.

전고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두리안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신체가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뇌의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두리안은 확실히 에너지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과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총 에너지 및 탄수화물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리안의 혈당 생성지수는 49로 저혈당 생성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두리안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 후 다시 빠르게 떨어뜨리는 현상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 식후 혈당 반응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인지능력이 그에 따라 변화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리안을 많이 먹으면 뇌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0: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네, 식욕이 떨어지면 수박이나 다른 과일을 저녁 식사 대용으로 먹고 납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실제로 이런 식사 방식은 성질이 차가워 영양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수박 반통은 당분 함량이 매우 높아 단일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반면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완전히 결핍되어 신체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또 이렇게 먹으면 비장의 양기를 손상시키고 내부 습기를 발생시켜 복부 팽만감, 야간 빈뇨, 아침 기상시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일 섭취 시 네 가지 건강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총량을 조절하고 과일로 식사를 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하루 권장 과일 섭취량은 200 내지 350g이며 두 번에 나누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수박이나 참외로 정식을 대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섭취 시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위점막을 자극해 복통, 속쓰림, 식욕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식사 사이에 혹은 식후 한두 시간 후에 간식으로 섭취하여 위장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냉동 또는 장시간 냉장 보관한 과일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라놓은 수박이나 멜론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상온 보관은 2시간 이내, 냉장 보관은 12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고당분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과도한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합성됩니다. 혈당 이상이 있는 사람은 혈당 지수가 낮은 복숭아, 자몽, 딸기, 체리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은 1회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리치, 룡안, 두리안 등 고열량 열대 과일은 가능한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사이에 소량의 과일을 섭취하고 식후 바로 과일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 주스로 과일 섭취를 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0: 국가 비밀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1: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배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배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배 웅담분 구산맞이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른곽을 사시면 서른곽 드리며 예순곽을 사시면 여든곽을 드리고 아이 배치 열곽과 천원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 배치 두곽 더 드립니다.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박선실물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송보배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지금 오늘 오후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배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배 웅담분은 이번에 구산맞이 특산 우대활동을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한곽의 가격이 128원인데요. 한곽 안에 5병이 들어있습니다. 한병 안에는 100ml

0: 100g이 들어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특수성이라 하겠다면 60각을 사면 80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1,000원 현금권을 더 감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딱 현금으로만 해서 47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수한 성법회 응답문을 이번 이 기회에 잘 이용하신다면 경제적이면서 확실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담 없이 느낄 수 있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는 현금권을 빼주는 우대활동은 뭐 어쩌다 하는 우대활동에 속하는데 이번에 구삼 우대활동의 특수성을 충분하게 체험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60각에 80각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고 한 각에 128원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들 얘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분 이 제품 자체는 국약 준조허가 있는 OTC 순 중약 그 폐지가 붙어있는 앞에 Z문자가 붙어있는 OTC 국약에 속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보건제품이 절대 아닙니다.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이 제품을 연구에 완전히 투입해서 성공적으로 보건제품이 나오게 된 데는 보통 그저 곰한테 뭐 마취를 넣고 그 담낭에서 담즙을 흘러나오게 한다는 그 건조식 이런 제품이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저명한 만성질변 전문가이면서 그리고 두 번째 4대 중위 가족의 계승자로 불리우고 세 번째는 해방궁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 이학연구중심의 주임으로 불리우고 연변대학 농학원 곰항업연구소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연구단대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서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분리추출해낸 성법표 응답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한각 안에는 모두 5병이 들어있는데요. 드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루에 그 한 병씩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캡슐에 다 이어서 따뜻한 물로 드시면 됩니다. 전황에 이어서 드시면 된다 그 말인데요. 기본으로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효과가 비교적 전면적입니다.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진실합니다. 이런 특점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성법회 응답분은 우리 이 지구에서 많은 매개 가족에서 거의 이 그 성법회 응답분에 대해서 진실하게 그 효과성을 느끼지 않은 분들이 거의 적거나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성법회 응답분은 그 성분이 특수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 응답분은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철담, 체담, 금담으로 나누는데 여기 철담은 전반 응답 가운데서 24.5%를 점하게 되어 있고 체담은 75%를 점하고 0.5%를 차지하는 금담이 바로 성법회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성법회 응답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어떤 술은 옛날에 그 타박상으로 인해서 썼는데, 어떤 그런 한 달이 거의 됩니다.
0: 예.
2: 예, 한 달이 거의 되는데, 다시 떼어놔서 그것도 통증이 심하고, 그리고 또 이 로렌에 와서 입이 자꾸 쓸어봐서.
0: 예.
2: 예, 밤에 살 때는 입이 쓰고, 예, 소화 잘 안 되고.
0: 담낭염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예. 예,
2: 그래서 이거 이거 한 달 먹었는데 입이 쓴 게 우선은 많이 괜찮다.
0: 그렇죠. 점차 예. 완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담낭염이 해결된다는 걸 예. 말합니다.
2: 아침에 예. 일어나면 입이 너무 쓰고 예.
0: 그래요?
2: 맛이 안 나고요. 욕을 예. 했는데 어떤 음식을 먹는 게 맛이 제대로 나고 예. 그러는 또 혹시 이렇게 쓰기는 쓴데 지금 많이 나빠졌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2: 예, 그리고 이 옛날에 그 산터가 영통증이 심한데 그것도 이 통증이 많이 제거되었습니다.
0: 그렇죠. 옛날에 상처가 암으로 붙었다 하지만 해도 나이가 들면서 다시 또 떼어낼 수 있는데 그게 해결받으셨다.

0: 바로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이게 써볼까 이렇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번 활동에 더 빠르려고 하면서 한 가지 물어보기시오. 우리 동서가 농촌에 한 분 있는데 전번에 전화할까나 어찌 무사한가 할까나 말도 말라고 사측에 아파트 뺐다며 그랬대다. 그래 어떻게 아픈가 물어볼까 이 삐가 너무 통쇄나고 내가 서로 또 입이 쑤고 소화민에 안 되고 그리고 또 소비도 잡고 뭐 그래 가지 못하지 어째서 나이 영 힘들어 죽겠다며 이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먹어보고서리 오늘은 전화했습니다.
0: 예.
1: 예, 동서대 이하고 좀 써보라. 이 응담부는 좀 써보라고.
0: 응담부에 성법회 응담부는 특수합니다.
1: 예, 예. 예. 옳습니다. 성법회 응담부는 이 예. 응담부에 내가 먹어보니까나 지금 영 좋다고서리. 그래서 말했더만, 아, 그러면은 이, 내가 이 활동이 좋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0: 예, 그렇죠.
1: 그랬잖아. 예, 아, 그러면은 같이 싸달라고 그럼 나도 그거 먹어보겠다 이래더란 말입니다.
0: 이번에 가격도 그래서, 많이 싸지 않습니까?
1: 예, 예. 그래서
0: 전화드렸어. 예.
1: 도시로서 살려고.
0: 예. 예. 501776에 전화 넣으셔. 그러면 건 문전 예.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네.
2: 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신의가 그러니까 그런 이신간염이 심하고 그리고 이게 위축성 위염이 있고 혈압이 높고 또 관절도 아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응담범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용 권담에 소화합니다.
0: 아 그럼요. 예.
3: 예. 그러니까 그 소화 잘 안 되고 자꾸 내 트림이 나고 속이 꽉 맥힌 것 같은 게 그게 열린 것 같고 예. 그래 소화되니까 식사로도 잘하고 또 혈압도 오르내리고 다도 심했는데 그것도 지금 운동되는 느낌이 오고 예. 심장도 자꾸 막 후두두하고 자꾸 쏙쏙 찌르는 것 아프겠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다면서 그래.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0: 예.
3: 내수 취소됐단 말입니다.
0: 아 잘했습니다. 예예.
3: 예. 싸서 이거 활동이 좋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것도 지금 싸서 또 보내달라면서 당복하겠다며 그러더란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이 제품 자체를 예.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다음에 기본으로 삼골,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에 과분한 지방을 분해해서 혈액의 죽상경화를 개변시켜주는 차원에서 이제처럼 그런 좋은 功能을 여러모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
3: 이렇게 배달해주세요. 예.
0: 예, 그렇습니다. 배달이 가능하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네,
0: 예,
3: 5017766 예. 잘 알았습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젊었을 때 골격을 어디 상한 적이 있었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다시 또 그 부위가 통통이 너무 따라서 힘들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성법회 응담분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기본으로서 골격통이 해결받습니다. 뭐 때문에 이 골격통이 해결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기본으로 지금 우리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모로서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어둠에 불편했던 이런 점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다시 뛰어나게 되었는데 골격통은 응담분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빨리 흡수가 돼서 그리고 우리 지금 골격 그 통증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활막액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활막염이란 이런 진단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빠른 속도로 해결해주는 좋은 공능을 발휘하는 게 바로 성법회 응담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격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흡수가 빨리 됩니다. 그리고 오징간한 막혔던 부분을 보통 통증으로 전달될 때게 되면 경락이 막혀서 통증으로 전달되는 건데 이 성법회 응담분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경락이 열려서 통증을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그 응담분이 문의하기죠. 어제 우리는 예, 한 보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각토에 나고 쏴나고 하던 게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4: 예, 그래 우리 고모도 아이 그거 그랬는지 용조타 됩니까? 그래 20각 싸서 또 우리 작업

0: 고모 그래 말할까나 또 욕심내서 이 20각 싸서 또 대접 시키자고 할 거예요.
1: 어,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0: 효과도 좋고 믿기도 예. 하고 용 좋다는 그랬다.
1: 예. 우대할 때 특수하게 돼 있으니까 보통 가족의 분들이 이번에 이 한 몫을 크게 싸서 여기 나눠도 좋고 그리고 예. 이웃들과 함께 싸도 좋고 이번에 기회입니다. 예예. 예.
0: 그렇죠. 예.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이 웅담을 예, 진짜 썼습니다.
1: 예.
3: 시장에서 예, 싸는 그 웅담물을 비하지 못합니다.
1: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연구 출처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3: 예. 그래서 간에도 좋고, 배도 좋고, 예, 또 소화도 잘 되고, 예.
1: 소화가 잘 되고, 예, 눈에도 좋고.
3: 눈에도 예. 좋고, 다 좋습니다.
1: 삼고증에도 좋고, 예.
3: 예, 정말 다 좋습니다. 진짜, 웅담분이 딴 약이 정말 어디, 어느 약에도 비하지 못한다. 시장에서 받는 것 같아요. 예, 길에 선생님, 나는 육식하고 돈을 배달받아 계속 쓰자, 그랍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리 할 때 육식하고 사면 80가구 주고, 1,000원은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가구 주는 특수한 우대할도이 진행됩니다. 가격적으로도 128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연구 출처가 딱 명확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지금 60가게 80가게라는 게 큰 우대할도이죠. 거기에 또 1,000원 빼준다는 건 이때 한 가게 가격은 4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를 이런 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웅담분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아, 용 좋습니다. 이 소화 잘 되지. 예. 그 다음에 이 옆구리 켜둔 게 옆구리 아이 켜우기. 입이 쓰던 게 입이 아이 쓴다.
1: 어, 그렇죠. 그거는 기본을 예. 해결받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담, 이 담양이 나쁘면 입이 쓰는데 담양이 나빠 달걀이라 뭐 먹은데 지금 계란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입도 아이 쓰고 용 좋습니다.
1: 그렇죠. 다음 즙을 예. 제대로 생성해서 담낭관을 통해서 담낭에 보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담즙이 다시 십이지장 통해서 진을 벌어서 용의 과정을 완전히 편안하게 해소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제품 드시는데 어찌 소화가 이렇게 잘 되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4: 네. 예, 소화 용 잘 됩니다. 네, 이전에 이 저기 담낭이 나빠오고 간이 나빠서 이 지방 것도 써봤습니다.
1: 네. 예.
4: 근데 이 지방 것 쓰기보다 이번에 이게 용
1: 특수합니다. 예, 이게 연구 출 처가 특수하지 않습니까? 예, 예.
4: 특수하게 예, 효과를 나타낸다. 예. 예. 그리고 이 배도 아예 아프지. 머리 아프던 것도 머리 다 아예 아프지. 머리 힝해서 어지럼증 하던 것도 지금 아예 하고 이롭습니다.
1: 그렇죠. 삼고에서 오니까 고혈당, 고혈압, 고혈체 좋다는 걸 말합니다. 예.
4: 예. 무슨 별로 다른 약 아이 먹는데도 나 예. 어지럼증 다 하고 어지럼증이나 검사 못했는데 예. 지금 어지럼증 다 하고 머리 다 아예 아프지. 어쨌든지 여러 면으로 응담분 한 가지 먹어서 여러 면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거 몰랐는데 응담분은 이전에 이 지방 것도 많이 써봤는데 어, 그도 잽되다 그랬던 게 이번에 이 응담분에서 정말 완전히 효과를 많이 낸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4: 그래서 예, 예 선생님 내 육식하고 배달 받자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이 활동을 놓치게 되면 많이 아쉬워질 겁니다.
4: 예.
1: 혹시 가족에서 친구들의 이웃에서 못 왔어도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는 게 기회입니다.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담치랑이 간경만 있고 담낭이 절척되 생기는데 이래서 인당국이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예, 굉장히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나 입이 뜨거운 것은 좀 많이 나고
1: 어,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흑곰이 동맹하는 흑곰한테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남방곰 가격은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남방곰은 이런 공능으로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우리 흑곰한테서 동맹하는 흑곰한테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왕성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여기에 추출했으니까 우리가 많은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죠.
5: 시장에서 파는 그 웅담분만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1: 차원이 다릅니다. 연구 출처가 네. 특수합니다. 예.
5: 네. 이번에 좀 육식감 좀 배달받아 오래 좀 더 쓰게 됩니다.
1: 육식가게 80가게 천은 빼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송법회 웅담분은 강경화 강경화 복수 그리고 담낭

0: 결석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 자체는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하고 리단 룽스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고에 좋고 그리고 지금 이 제품 자체는 혈전을 용해하는 데는 특수한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송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새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학 동안 느슨했던 생활 리듬을 다시 학교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매번 이때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무겁고 아이들도 낯선 긴장감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하여 오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잔뜩 긴장이 된 주부님들과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꾸며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새학기를 맞아 아이에게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를 강조해주라고 합니다. 아래 이 다섯 가지 부탁을 다섯 가지 선물로 꾸레미를 만들어 우리 주부클럽 분들에게 하나하나 전달할까 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 선물이 아이들에게 용기와 사랑을 심어주고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 따뜻한 오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첫 번째 선물입니다. 바로 건강제일 체육단련 강화를 강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성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신체에는 모든 성장의 초석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유지하고 강한 체력을 키워야 지식을 탐구하고 꿈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근시 저령화와 중증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간한 2026년판 근시방지지침에 따르면요. 항경전기 아동부터 정기적인 시력검사와 안축길이 측정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특히 취약전 0세부터 6세 사이에 굴건 기록을 작성해 아이 시력의 성장 경로를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2시간 이상의 야외 활동을 강조하는데요. 야외에서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시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국가 차원에서 무속재일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제 개학하면 매주 주말 아이와 함께 가벼운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등산 등 가족 운동 시간을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요? 운동이 아이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번째 선물입니다. 지식은 인생에 더 많은 가능성 선사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읽은 책, 배운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말투와 태도 그리고 미래의 길 위에 고스란히 남는데요. 지식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고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죠.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방학 동안 쇼폼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은 장기간 무절제한 쇼폼 시청이 기억력저하, 주의력 분산, 정서 불안정 등 인지기능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죠.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뇌부패라고 부릅니다.

신경외과 전문가 리아꾼 교수는 오랜 시간 쇼폼을 보면 뇌를 자극해 자기 통제와 결정을 책임지는 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약화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쇼폼 시청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하고요. 기억 저장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주부님들께서는 일단 자신부터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이의 하루 쇼폼 시청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대신 종이책 읽기, 야외 활동, 가족과의 대화로 여가 시간을 채워주시길 권합니다. 지식은 천천히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데요. 주부님들께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읽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게 쇼폼의 유혹에서 아이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라고 합니다. 인생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죠. 모든 일들이 순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일시적인 성패에 얽매이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 마음가짐인데요. 그런데 일부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수학학습에서 유난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또 우리 주부님들께서는 아이가 똑똑하지 않은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수학장애라는 하나의 증상일 수 있는데요. 국제질병분류에서는 수학장애, 읽기장애, 쓰기장애 등을 모두 학습장애로 분류하는 신경발달성 장애로 봅니다.

수목장의 특징으로는 숫자 감각이 약하고 숫자를 인식하거나 세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계산이 어렵고요. 추상적 개념 혹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공간적인 사고능력이 결여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학습장애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교육의 실패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숫자 감각이 낮은 아이들에게 생활 속 물건 세기, 시계 읽기, 숫자 장식 활용 등 게임 형태의 학습을 추천하는데요. 공간 감각이 부족한 아이들은 7교판, 퍼즐, 블록 쌓기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부님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건 아이에게 실패를 허용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넌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때 그 끈기가 결국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선물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력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라고 하는데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담담하게 마주하고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채워나가는 것이죠. 새학기가 다가오면 많은 아이들이 개학 불안을 경험합니다. 주의력 부족, 기억력 감퇴, 감정 저하, 불안과 초조 등으로 나타나고요. 일부는 복통, 두통, 구토 등 신체적인 반응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이 아이 몸에 병이 난 것도 또 게으름 때문도 아닌 불안한 감정으로 인한 신체적인 반응이라고 설명을 하죠.

계약부라는 식사와 수면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지만 밥을 먹고 싶지 않아 하거나 밤새 잠을 자지 않거나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자해 같은 극단적 행동을 보인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죠. 전문가들은 부모님께 안정, 유도, 내려놓음 이 세 가지 비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안정입니다. 계약 일주일 전부터 하루 15분 내지 30분씩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생체 리듬을 서서히 학교 모드로 전환하세요. 둘째는 유도입니다. 아이의 부정적 감정을 비판하지 말고 왜 학교에 가기 싫은지 그 이유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겁니다. 셋째는 내려놓음인데요. 아이가 스스로 책가방을 정리하고 학용품을 고르게 하며 내 계약은 내가 만든다는 주체성을 키워주세요. 네, 주부님들의 평온한 마음이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다섯 번째 선물입니다. 언제나 고마움을 알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하는데요. 남을 도울 때는 민색하지 말고 도움을 받았을 때는 보답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만 정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법은 점점 서툴어가고 있어요. 주부님들께서는 아이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주변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통해 배우거든요. 또한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아요. 아이의 학교 생활, 친구 관계, 고민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먼저 나는 내 생각이 정말 궁금해 라고 표현하고 귀로만 듣지 말고 눈을 맞추며 아이의 감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고마움을 알고 착한 사람으로 자란 아이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확실한 성공 공식이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새학기를 맞아 주부님들이 아이들에게 전달했으면 하는 다섯 가지 선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강조한다면 건강 제일, 체육 단련 강화하기, 지식은 인생에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함을 깨닫기, 너 자신의 실패를 허용하되 쉽게 포기하지 말기,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기, 그리고 언제나 고마움을 알고 착한 사람이 되기입니다. 사랑하는 주부님들, 이 다섯 가지는 단순한 경로가 아니에요. 아이의 전인격적 성장을 위한 내정표입니다. 우리 가족의 자녀들마다 용기와 사랑을 품고 새학기에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나길 바랄게요.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믿음이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아이에게 이 다섯 가지 선물 중 한 가지라도 진심을 담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였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천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보객과 두골대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백자방 구복의 구산맞이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투골태 구산맞이 우대활동은 6곽을 구매하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 한각에 398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12일간 한각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이 제품 자체는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만 딱 주무시기 전에 드시게 되면 일신이 편해지고 정신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무난한 잠을 주무시고 그리고 기억이 잘 되고 머리가 뭐 검게 빨리 그 허옇게 되는 걸 막아주고 검은 머리를 보정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방 구복에게 속합니다. 지금 15각에 20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한 각의 가격이 398원인 전제로 놓고 말하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회입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한 각의 가격은 490원인데요. 한 각의 구멍약을 들이면서 외용약 한 각은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은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산맞이 특대 우대활동 가운데서 12각을 사면 15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에 되면 한 각의 가격 12각에 15각을 드립니다. 관절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죠. 이 정도에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200원 좌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는 이용해야 기회 지나가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홍딜 OTC 공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밑판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OTC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약방에서만 팔 수 있는 제품이지 뭐 차우스란 그 슈퍼 같은 데서 파는 제품은 아니다 그 말이겠습니다.
0: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2: 네, 두 번째에서는 환산 7달은 다 썼습니다, 선생님.
1: 아, 그래요?
2: 예, 예. 나는 이제 아까 젓가락에다가 불어나, 야, 이게 다 7달을 쓰고 나니까

0: 고염지고 불어난 게 다 돌아들고 이래까지 손이 맥이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꽉꽉한 게 어서 잘 피고 있고 이 그릇을 자꾸 떨거든 게 어서 떨거지 않을까 해. 그러니까 손톱이 뒤에 자꾸 끊어나던 게 어서 끊어야 난다.
1: 이 제품이 그게 맞습니다. 그게 손가락 마디가 불어났던 게 줄어들고 손톱이 끊어나던 게 끊어나지 않는다는 건 이게 충분하게 이 제품으로서 특수성 효과입니다. 다른 제품으로는 손가락 마디 부어나거나 그런 게 내리기 힘들 겁니다. 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나타나는 일종 구체 증상인데 완전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말하기는 어떻겠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건 종생가는 이런 증상에 속하는데 오히려 이 제품이 그 효과를 본다는 건 완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발명 특허를 받은 거기에 첫 줄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여러 가지 풍한습으로 오는 관절염을 해결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여사분의 그 말씀이 아주 많은 분들에게 참고 가치가 있으면서 지당합니다.
0: 예, 그리고 이 손이 찬스가 맥이 옵니다. 손목이하고 손가락이.
1: 예.
0: 무슨 묵은 두에 명 바쁘고 그렇게 이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뭔가 이 약은 뭘까, 위는 아예 상합되다. 예.
1: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를 상하지 않는다고.
0: 예. 예. 용은 그거 밥을 대비 얼상에 맛있고, 예. 대비 이렇게 밥을 자꾸 당기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맥도 나고, 좀 그럴 때도 좀 몸이 좀 힘이 나는 것 같고, 예. 그래, 이번 우리 학동에 참가하다 보니 그런다. 열두각 쌈 열다섯각 볼까?
1: 두 걸 때는 12각 쌈에 15각을 드립니다. 예.
0: 예, 이게 바른 거야, 그냥 따라오지.
1: 바르는 거약이 드시는 약 한 각에 바르는 약 한 각이 무료로 따라갑니다. 예.
0: 계속
1: 그게 큰 예, 무료 활동입니다.
0: 바르고 먹고 할까 효과 바른다.
1: 바르지요. 속으로부터 겉으로 예. 겉으로부터 속으로 해결해 주니까 관절통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배달하겠습니다.
1: 예.
2: 네, 건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는 예, 두골패 약을 먹고서야 내 골가병을 얼마나 고생한지 모른다 한 20년. 그래서 이전에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뭐 약방이 약을 뭐 진통 그냥 그래서 나는 너무 아파먹어서 진통제를 등등 먹고 나고 그냥 그래서 고향 붙여나가는 게 일인다. 치료도 많이 했습니다. 치료 암마도 해보고 친구도 해보고 다리 허리 너무 아파서 맨날 요즘 한번 탈출이 있고 또 무릎 관절을 또 세게 아프지. 그래서야 야,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아니 같은 게 이 두골패에서 사는 방송에 여러 번 들었어. 듣고 싶네. 이 두골패 그 싸다고 해서 먹자고 해서 먹고 하여튼 먹은 게 효과 영토수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그런
1: 발명 특허를 받았죠.
3: 발명 특허 있는 약이다 뭐 이게.
1: 그렇죠. 특수합니다. 네. 이런 제품이 거의 제가 접촉하고 고객분들이 접촉하는 것도 거의 처음일 겁니다. 예.
3: 그렇지. 골과경으로는 이거 처음인 것 같아요.
1: 처음입니다.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은. 예.
3: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명 특허 있다는 게 이게 아무리 특수한 얘기하다. 이거 너무 아파서 야 아파트 세게 아픈다 나는.
1: 그렇죠.
3: 그래서 이 허리부터 밑에 막 심줄을 잡아당기면 신다리부터 장단지고 그래 막 잡아당기면 아프고 어제 무릎 관절은 또 그래 아픈지 무릎 관절 아파서 저녁에도 어느 사람 걸을 때만 아프다 나는 저녁에 살 때도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 버릴 수 없나 나를 맞다고 소리 몇 번 예사 하던 버릴까 때문에 한번 맞은 것 짜야 된다 버릴 수 없나.
1: 그렇죠.
3: 이 이야기에서 내 지금 효과를 봤어.
1: 예.
3: 이 두골패를 좀 좋습니다. 좀 바르고 먹고 하니까 그 효과도 좋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야, 나 그래 이제 지금은 허리도 이전보다 약간 아프긴 해. 이전보다 많이 아프다. 그리고 발목이 세게 아프다. 발목도 그건 어느 인사에 놨더구만 발목이. 발목 아파. 그래서 막 그 당시 좁으로 얼마 붙이고 댕긴지 모르는데 막 나한테는 꼭 잡아 붙이고 지금 등 미심며 꼭 나가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영 안전하게 댕길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번에 활동이 또 좋아서 저리 열두각사 뭐
1: 12각에 15각을 줍니다.
3: 15각 줍니다.
1: 퍼센트를 많이 높게 줍니다. 예.
3: 그래서 또, 값이 저렴한 데다 더구나 또, 이렇게, 활동을 좋아할 때, 부모가 사람, 경쟁에서 부담이.
1: 그렇죠. 많이 경제적이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핏줄이 졸리지 않고 잘 쓸 수 있죠.
3: 문제는 이게 효과 좋다고 바르는 거 같지, 바르는 약기로 좋았어요.
1: 그렇죠. 예.
3: 무릎에다 바르고, 그 다음 발목에다 바르고 댕기니까는, 역시요, 나고도 저래 진짜 됐다.
1: 그렇죠. 예.
3: 야, 용사 쓴다 이런 약 이제까지 먹었는데 처음이.

0: 있어봤어. 예. 난 원래 12가스 아스 계속 먹자.
1: 그렇게 하시죠.
0: 먹고 하자 그랬는데.
1: 예. 예. 이 제품 자체는 리용만 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0: 그렇다거나 오늘만 해서 혼주을 내가 써보고 알린단 말이야.
1: 아, 그럼요. 예, 예.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골격에 빨리 투과하는 제품이다. 특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다는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어지간한 골격통 해결 제품 자체 가운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는 아주 희소한데 이 제품 자체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발명 특허를 받을 때는 산자병원에 몇십 개의 산자병원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임상 경험을 총화해야만이 발명 특허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가 발명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이만한 과정을 거치고 나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 관절통이라는 것은 거짓말 못하지 않습니까? 아픔은 아픈 걸로밖에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데 아픈 걸 안 아프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제품 자체는 발명 특허를 받은데 특수성이 있다면 류마티스 관절염, 어려운 관절염입니다. 풍한습으로 오는 관절염, 특히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다는 것은 개미를 중심으로 한 복합성분으로 된 경락이 수통되는 차원에서 관절통의 해결받는 이런 우수한 제품이라는 걸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통증으로 전달될 때다면 경락이 막혀서 통증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그 약관에 있는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주요한 성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성분이 이렇게 돌출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 흑개미를 중심으로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개미라는 것은 미형 운동 영양 보물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인체에 필요한 70여 가지 영양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수량이 많은 동물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단백질 함량이 42% 내지 67%로 되어 있고 소고기 우유를 초과할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포함됐습니다. 단백질은 곧 근육을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그 여기에 그 흑개미 역할 가운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독 지탱이 역할을 하면서 건박과 근육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성분이다 이렇게 하였는데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흑개미 같은 성분이 적습니다. 황자 흑개미 그 단백질 성분 자체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퍼센트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백질이 높아야만이 간에서 근육을 만듭니다. 보통 우리가 드시는 뭐 소고기 우유의 뭐 그 네. 몇 배를 초과한다 하지 않습니까?
2: 네, 예.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투골테를 쓰고 있습니다. 어째 썼는가 하면 저는 예, 무릎이 할머니 와서 예, 물이 여러 번 오고 많이 부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어깨가 견주염이 해서요. 팔을 올리기 용 바빴습니다. 그래, 많은 약 썼지만 다른 약을 썼지만은 효과를 못 봤습니다.
1: 아, 예.
3: 그래서 선생님이 이 투골테를 강화를 한 거 듣고서 쓰기 시작한 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그럼요. 예, 예.
3: 예. 저때 이 무릎이, 예, 저기, 무려 오고, 이 붓고 이래서 다리를 굽히기 용 바빠.
1: 아, 그렇죠. 무릎이 생기죠. 예, 예.
3: 많이 부쉈습니다.
1: 예.
3: 그런 게 이 약을 먹까요? 무슨 게 내리고 통증 먹습니다.
1: 건강은 통증이 먹어야 되는 건데 그 부은 게 내려야만이 통증이 또 그 제거될 수도 있죠. 예예. 예.
3: 예. 그래 이게 부은 게 내릴까요? 다리가 가벼워지면 걷기도 허라고 중계를 오르내리기도 매우 허랍니다. 예.
1: 예.
3: 그리고 그다음에 이 어깨에 머리 팔을 올리기도 바쁘고 옷을 입기도 바쁘고 예. 머리 감기도 감지 못했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 다른 약을 많이 썼지만 어제

0: 일상하고 또 버리고 이래가 호가 별로 없을 때다. 예.
1: 예.
0: 이래서 이 도화폐를 쓴 게 예. 지금은 요 그 발을 올릴 수 있고 머리도 감을 수 있습니다.
1: 어, 큰 해결이죠. 예.
0: 예. 그래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발도 마음대로 쓰고 다리도 부순 게 내리고 통증 모드가 걸기도 하라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0: 예. 이게 발령 토크를 받아 그런지 확실히 좋습니다.
1: 예.
0: 예. 나는 이런 약을 처음 썼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이번 또 활동이 용 좋을 때다. 예.
1: 이번에 활동 좋습니다. 예. 예.
0: 그러니까 저는 이 활동이 계속 이게 나을 때도 쓰길래 해서 예. 이번 활동이 또 좋을까 예. 12각을 싸다고 그랬다.
1: 예. 12각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으니까 501-775번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1: 아, 네.
2: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

0: 계속해서 전화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2: 예.
1: 예, 저 백과방 국목의 학생을 한답니다.
2: 아, 그래요? 예.
1: 예. 오늘은 저 한 반년 넘어 먹었습니다.
2: 아, 그래요? 예.
1: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이제 혈압도 소리 잘 나야 됐다 말입니다.
2: 예.
1: 그러니 가슴이 계속 두근거림이 잠을 못 잤습니다.
2: 예.
1: 이 개가 심장이도 기름이 심장이도 암에 나쁜 것 같더라. 그래서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후두후두 거리고 이 심장약이라 많이 먹었습니다.
2: 네.
1: 근데 제일 힘든다는 게 잠을 못 자는 게 힘든다.
2: 아, 그게
1: 여러 해를 곱상했습니다.
2: 예. 그 문제죠. 예.
1: 네. 잘 때면 계속 누군 꿈을 끼고 이 식은 땀을 흘리고 이 야, 이게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근육이 팍팍 내립니다.
2: 예.
1: 여러 해를 이렇게 고상하니까 이 근이 팍팍 떨던 게 근데 약 많이 썼습니다. 광고 약을 넣어 중이들을 비워서 청약도 먹고 했는데 낫지 않던 게 이 방송 우연하게 듣고서 이거 먹고 소리 지금 해결 많이 보고 있습니다.
2: 아, 예.
1: 잘 잔다.
2: 아, 그래요.
1: 가슴이 계속 더불어 가던 게 그 증상도 없어 밥도 맛있지 또 생각밖에 또 이 이게 골관절에도 계속 좀 도움이 됩니다.
2: 완전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육과 예,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성분이 민양어하고 하소화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진구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 충분하게 합니다. 예.
1: 예, 나가 활동하다 좀 불편했는데 이거 먹은 후로 예, 활동하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종합으로 예. 좋아지죠. 예.
1: 예, 잠도 잘 오지 밥 맛있지 활동하는데 아무런 모병도 없지 혈압 조절도 잘 되지 모든 면에서 이 한 가지 가지고 용 혈압을 잘 보고 있습니다.
2: 그럼요.
1: 그래 예, 그래서 이 구상 활동에 또 참가해서 좀 더 싸려고 그랬더나 했습니다.
2: 구상 활동 이번에 졌습니다. 15각 싸면 20각을 줍니다.
1: 예.
2: 이러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170원 잡았게 되지 않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드물 겁니다. 예.
1: 예.
2: 예. 건강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기본으로서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하고 건망증이 해결받게 되었는데 우리 모든 대사 활동 가운데서 리를 들게 되면 간단한 리만 뜨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새벽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이 자지 않고 머리가 계속 꿈을 꾸고 그런다는 것은 귀신 대뇌가 휴식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어요. 몸은 누웠지만 해도 대뇌는 계속 일을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게 되면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데 전제적으로는 깊은 잠을 자야 되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입맛이 없고 입이 쓰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게 되면 우리 면역력이 올 길이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시간에는 간주 장열로 되어 있는데 온 하루 동안 나가 일한 그 피를 몽땅 간에서 들여옵니다. 간에 들여다 간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해독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피가 그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이동하는 사이에 많은 독성 물질을 피해서 모두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드시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마지막에 혈액을 통해서 각 기관에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란 피가 많은 독성 물질을 싣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게 바로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인데 전제조건 이 두 가지 11시부터 1시 사이 1시부터 3시 사이 이 시간의 전제조건은 당신이 깊이 자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게 되는데 당신이 자지 않고 계속 뭐 꿈이 끼고 손에만 그 계속 그러니까 조금씩 자나마나 하고 대뇌는 휘식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면 백병을 불러온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백자방 구복액을 불면증을 해결받는다는 게 이게 공동주체에서 주약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망증을 해결한다 이런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특히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반복적으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상초, 중초, 하초 그러니까 심장과 폐혈을 쳐주는 역할하고 머리까지 순환장애를 잘 풀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씀한 대약이라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 그리고 혈당도 조절받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초로 놓고 말하게 되면 소화계통을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 비장, 담낭, 간장 포함해서 중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은 이 제품이 아주 돌출한 역할 가운데서는 기혈 보충을 해 기와 혈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 주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특히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상초가 좋아지게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제품 드시는 과정에서 기본으로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고 특히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제품이 재하소화하고 인양호란 성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콩팥이 양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그 장기 가운데서 콩팥이 양을 도와준다는 것은 남성들은 바로 뭐 주야하게 성공능이 저하로 인해서 유정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혹은 성공능 저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이 콩팥 공능이 저하를 가져오는 이런 것도 따라서 해결해 주는 좋은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방 구복액 가운데서 재하소 인양호 이런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습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5월에도 뭐 득가바 신고 잔다는 분들, 5월에도 속내복 입고 있는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추위를 몰아내는 이런 역할을 있게 되는데 추위를 몰아내는 과정은 해석하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음과 양이 조절받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음양을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대자연에서 온 말에 속하게 되는데요. 양은
햇빛을 맞

말합니다. 음은 달빛을 말합니다. 계속 달은 밤에 있고 해는 낮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낮이고 계속 밤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우리 인체 내에서 순환장애가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병

0: 잘 풀린다는 거 충분하게 설명해 주게 돼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자방 구멍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되고 순환장애가 풀리게 되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기억이 잘 되고 잠을 잘 자고 이런 귀가 잘 들리고 눈이 잘 보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는 게 바로 백자방 구멍액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고민할 필요가 없이 하루에 한 번만 자기 전에 싹 드시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흡수가 충분하게 되어 있는 좋은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의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요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친구들, 하늘에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무가 흔들리며 창문이 덜컹거리는 모습 본 적이 있으신가요? 태풍이 발생할 때 흔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태풍은 아주 강한 힘을 지닌 자연 현상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하죠. 오늘에는 동료와 함께 태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복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소중한 친구야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태풍은 열대 해양우에서 형성되는 동그란 모양에 가까운 강한 회오리를 말하는데요. 태풍이 비록 바다 위에서 형성되지만 이동을 하면서 상륙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안 지역은 물론이고 내륙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김상곤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오영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뽀를 찾아야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태풍은 주로 여름과 가을에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6월 내지 8월 사이에 발생하는 태풍을 여름 태풍, 9월 내지 11월 사이에 발생하는 태풍을 가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1949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여름 태풍은 867개, 가을 태풍은 859개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가을 태풍이 전체 태풍의 4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황국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향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릴 푸른 달을 보내드립니다.

태풍은 엄중한 기상재해 중에 하나인데요.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해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강풍으로 인한 재해고요. 태풍의 풍속이 일반적으로 초당 17m 이상인데

심지어 초당 60m를 넘는 바람이 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풍은 건축물, 다리, 차량 등을 파괴할 수 있으며 각종 물건들을 공중으로 날리게 하여 야외 환경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폭우인데요. 태풍이 도착한 지역에는 150mm 내지 300mm에 달하는 강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수의 태풍은 1000mm를 넘는 특대 폭우를 형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춘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용록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시골집 전화를 보내드립니다.

태풍은 또 폭풍 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태풍이 육지로 이동할 때 강한 바람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해안으로 몰려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해면이 급격히 상승하고 거대한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들게 되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폭풍 해일은 연해 지역 해면을 5m 내지 6m 높일 수 있답니다.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오르면 주택과 시설이 파괴되고 마을과 농경지가 잠기며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석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임승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오대로 가나를 보내드립니다.

태풍 재해를 예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태풍 예보 신호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해야 하는데요. 낡고 위험한 주택과 림시 건물을 피해야 합니다. 화분과 같은 물건을 실내로 들여놓아 높은 곳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사고를 막아야 하는데요. 창문과 문을 꼭 닫으며 테이프로 창문 유리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고 마실 물과 음식을 넉넉히 비축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김학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우정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비록 태풍은 심각한 자연재해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미리 위험성을 알고 올바른 예방 방법으로 대처를 한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 태풍이 나타날 때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정확한 지식으로 자신과 가족을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박설경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경렬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그립구나 친구들아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에 기나긴 밤. 무거운 이슬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0: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마을 사람들 몇이 큰 말뚝을 들고 왔다. 두철초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는 말뚝을 받아 천사들과 함께 철문을 마스기 시작하였다. 곧 커다란 자물쇠가 땅에 떨어지더니 철문이 쿵 하고 열리었다. 안으로 커다란 감방이 쭉 늘어서 있었다. 문어구에 들어서기 무섭게 기분 나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쇠창살을 따라 안을 들여다본 두철추는 깜짝 놀랐다.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다들 겨룹대처럼 말라서 귀신인지 사람인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머리는 어찌나 긴지 한 발은 돼 보이었다. 겨우 헝겊조박을 걸친 사람도 있고 알몸인 사람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직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꼼짝 않고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두철주가 다급하게 외치었다. 우리는 홍군입니다.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두철추는 전사들에게 감방문을 부수라고 소리치고는 자신도 쇠몽둥이로 자물쇠를 내리쳤다. 감방에 들어가 보니 어둡고 눅눅한 바닥에 오줌똥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구리고 썩은 냄새가 어찌나 진동을 하는지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감방의 사람들은 멍하니 두철추를 쳐다보았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몸이 됐습니다.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두철추가 몇 번이나 소리쳐서야 죄수들은 족쇄를 절그럭 절그럭 거리면서 천천히 감방문을 나섰다.

0: 그런데 한 사람이 자리에 누운 채 꼼짝하지 않았다. 여일대로 여의어 얼굴이 손바닥만해진 노인이었다. 뼈에 가죽만 남아 족쇄를 끌 힘이 없었다. 어르신, 제가 업어드리죠? 노인은 굉한 눈으로 두철추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었다. 두철추는 노인을 등에 업었다. 전사들은 크고 작은 감방문을 모두 열어젖히었다. 갇혀있던 사람들은 우르르 광장으로 몰려나왔다. 이족들이 200여 명도 넘었다. 홍군 전사들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업고 나왔다. 리소훈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몸을 놀리었다. 갇힌 사람들이 모두 광장에 모이자 홍군 전사들은 죄수들이 발목에 차고 있던 족쇄를 망치로 끊어주었다. 옥을 지키던 간수가 열쇠를 가지고 달아나 버렸기에 별 수 없었던 것이다. 구경 나온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들을 겹겹이 돌려쌌다. 역시 두철추는 망치질 솜씨가 좋았다. 그는 업고 나온 노인의 발에 묶인 족쇄를 힘있고 정확하게 끊어냈다.
1: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2: 예순이 다 됐네.
0: 그 노인은 한쪽 말을 아는 것 같았다.
1: 감옥에는 오래 계셨습니까?
2: 10년은 좋게 될 터이지.
1: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2: 죄는 무슨 죄겠나? 세금을 못 바친 죄지.
0: 두철추는 족쇄를 멀리 던져버리고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키었다.
1: 어르신, 이젠 집으로 가십시오.
0: 노인은 산대처럼 후들후들 떨면서 휘청휘청 몇 발짝 걷더니 멈추어 섰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걱정스럽게 물었다.
2: 정말 집에 가도 되나?
1: 네, 괜찮습니다.
0: 두철추가 웃으며 대답했다. 두철추는 다른 사람의 족쇄를 끊어주려고 서둘렀다. 누군가 발을 들이미는데 어린아이 같았다. 고개를 쳐들고 보니 눈이 크고 열다섯 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다.
1: 너 몇 살이냐?
3: 열다섯 살이에요.
1: 무슨 죄를 짓길래 여기까지 왔니?
3: 죄는 없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0: 소년이 큼직한 눈을 깜박이며 말했다.
1: 차례?
3: 아버지가 인질로 들어갈 차례인데 그만 돌아가셨거든요.
1: 몇 년이나 같이 있어야 되는데?
3: 한 사람이 5년씩이요.
1: 이름이 뭐지?
3: 알무사라고 해요.
1: 넌 어느 가문인데?
3: 국이 가문이에요.
0: 두철출은 한숨을 쉬며 족쇄를 힘껏 내리쳤다. 족쇄가 툭 끊어지자 돌려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함성을 올리었다. 소년은 펄쩍 뛰어오르면서 싱긋 웃어 보이고는 총총총 뛰어갔다. 곧바로 누군가 두철추 앞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1: 홍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웅굴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은 두 손에도 쇠고랑이가 채워져 있었다. 머리는 한 발이나 되고 거친 얼굴에 수염이 더부룩하였다. 오직 까만 눈만이 반짝 빛났다. 두철추가 물었다.
1: 당신은 왜 여기에 갇혔습니까? 그놈들을 죽였거든요.
0: 그는 아주 시원하게 웃었다.
1: 그놈들이라니 누구를 죽였단 말입니까? 한족 관리를 해치우고 한족 병사도 여러 끝장내줬죠.
4: 언제요?
1: 지난 3월에 여기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나도 갔었거든요.
4: 폭동이라니요?
1: 그래요. 4천여 명의 성안으로 쳐들어갔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4: 그런 일이 있었군요.
0: 두철추는 망치를 몇 번 휘둘러 족쇄를 부숴버렸다. 이족 장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굵고 힘있는 두 팔을 쭉 펴서 쇠고랑과 족쇄를 주워들더니 힘껏 땅에 내동댕이 치었다. 그리고는 팔을 쭉 벌리고 소리를

0: 쳤다. 고맙습니다. 홍군, 고맙습니다. 홍군! 둘러선 사람들도 힘차게 따라 외쳤다. 홍군 만세! 홍군 만세! 그는 돌아갈 생각을 안고 두철주의 망치를 빼앗더니 다른 사람의 쇠밧줄을 끊어주기 시작했다. 두철주가 웃으면서 말했다. 이젠 돌아가세요. 그러자 그는 가슴을 치며 소리를 쳤다. 나도 홍군이 될까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 틈에서 환상이 터져나왔다. 선병으로 격려하는 이들도 있었다. 감옥을 나온 사람들은 식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광장을 떠났다. 광장에는 피 묻은 족쇄와 쇠고랑이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부치들이 부둥켜안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철추가 부대를 거느리고 막 광장을 나서려는데 흰 신을 신은 아낙네가 산에 돌과 계집의 둘을 데리고 찾아왔다. 홍군을 보자 아낙네는 풀썩 주저앉았다. 아이들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다. 아낙네는 손에 쥔 종이 조각을 높이 축혀들고는 말을 꺼내려다가 눈물부터 줄줄 흘리었다. 아이들도 따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광장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길을 막았었다. 두철출은 종이를 받아들고는 제대로 표볼 새도 없이 아낙네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십시오. 어서요.
1: 홍문 선생님, 제 남편은 장판장 손에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남편은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0: 아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 한 분도 꿇어앉으며 두 손으로 청원서를 내밀었다.
2: 홍군 은인들, 내 억울함도 풀어주세게.
3: 어르신께서는 무슨 일을 겪으셨습니까?
2: 이 청원서를 보시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얘기라네. 요촌 파크놈이 우리 딸을 끌고 갔어. 개자식 이놈이.
0: 여기저기에서 순식간에 청원서 수십 장이 날아들었다.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들어 두철추만 바라보고 있었다. 비록 소베트 주석 자리에 며칠 앉아있기는 했지만은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두철추는 당황스러워 났다. 자신이 왜 지도원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기도 했다. 마침 리 소후가 뒤에 서 있다가 두철추의 옷소매를 당기며 나직히 말했다. 패장 동지, 돌아가서 상급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세요. 도철추가 얼른 손을 내저며 외치었다.
3: 이족동포 여러분, 이족동포 여러분, 우리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의 대우입니다. 우리는 꼭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줄 겁니다. 저는 돌아가는 대로 상급에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보고를 할 겁니다.
0: 둘러선 사람들 속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두철초는 자신감이 솟았다.
3: 이족 동포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한족이나 이족이나 다 형제입니다.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뭉쳐서 국민당을 물리치고 사천 군부를 몰아내야 합니다.
4: 홍군 만세! 홍군 만세!
0: 사람들은 크게 외치면서 환성을 올리었다. 밖은 여전히 엄청난 인파로 북적거리었다. 고작 한 개패밖에 안 되는데도 홍군 전사들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오느라고 무척 힘이 들었다. 주둔지로 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았다. 호수처럼 맑고 선열처럼 진.

진실하다. 이것은 중국 근대 역사의 로맨스로서 무산계급의 한 장군이 노예제 사회의 한 불악 수령과 비의 동맹을 맺는다.

골짜기는 갈수록 좁아지었다. 산은 높고 숲은 울창하였다. 골짜기는 쥐죽음도 조용하였다. 발소리도 냇물소리도 조심스러웠다. 산비탈에는 붉고 희고 자주 빛나는 진달래가 활짝 피어있었다. 신기하게 생긴 산봉우리와 바위도 눈길을 끌었다. 경치가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이제 이족들이 사는 땅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족 지역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은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샘물 이야기만 해도 여러 가지였다. 마시기만 하면은 벙어리가 된다는 벙어리 샘물, 뼈와 살이 물러져 죽는다는 죽음의 샘물, 닿기만 해도 손발이 새까맣게 변한다는 검은 샘물, 얼음처럼 차가워서 마시기만 하면은 몸에서 온기가 사라진다는 얼음 샘물. 이야기를 들을수록 전사들은 불안해 났다. 오늘 운이 좋을지 나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었다. 숱한 전설을 얻어들은 탓인지 눈앞은 흐릿하고 어지러워났다. 숲은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도발만 떨어져도 앞에 뭐가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루백승과 서병진도 대호 속에 있었다. 두 사람은 얼마 전 선두부대 사령원과 정치위원이 되었다. 이족 지역을 지나 대도하를 건너야 하는 임무 때문에 둘은 마음이 무거워났다. 그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둘레를 살펴가면서 가끔 한두 마디 말을 나누었다. 백성, 얼마나 왔습니까? 서병진이 물었다. 아마 30리는 왔을걸? 누백승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원포포와 오와야 골짜기는 벌써 지났어요. 여긴 아마 일완소일 겁니다. 서병진은 모자를 벗고 땀을 닦은 뒤 다시 단정하게 모자를 눌렀었다. 제갈량이 5월에 로수를 건너 깊이 들어가 돼 서두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지금쯤이겠지요. 그럴 겁니다. 오늘이 5월 22일이니 대체로 음력 5월이 맞겠지요. 료백성이 땀을 훔치며 대답을 했다. 가파른 비탈을 내려가며 서병진이 말곱비를 잡았다. 아무리 제갈량이라도 이런 길에서 술에 앉아 지휘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거야 소설이니까 부풀린 거겠지. 갑자기 대호가 뚝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또 외나무다리를 만나나 보군. 료백승이 한숨을 쉬었다. 두 사람은 말에서 내려 앞으로 나가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외나무다리였다. 깊은 골짜기에 가느다란 나무 두 개로 다리를 놓았는데 바닥까지 수십 미터는 좋게 돼 보이었다. 내려다보니 아찔해 났다. 다들 조심조심 건너르라 걸음이 몹시 느리었다. 더구나 쥐사병들은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춤이라도 추듯 휘청거리었다. 서병진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가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백성, 눈도 불편한데 호위병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습니다. 됐어요. 혼자 힘으로 해보지 뭐.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대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누구에게나 고향은 나서자란 동년의 추억에 짙은 곳이고 언제든지 달래가 안겨보고 싶은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일 것입니다. 네, 허나 추억과는 다르게 따뜻하고 정이 넘쳤던 고향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횡댕그레한 모습만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제날 아무런 근심도 없이 고향에서 즐기던 추억을 그려보는 수필과 또다시 고향에 돌아와 고향 건설에 몸 다 바치겠다는 각오를 나타내는 수필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용훈 씨의 수필, 아, 그 시절 삼복 염천여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 시절 삼복 염천이야. 현룡문.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1970년대 여름 7월이 시작되기도 전에 뙤약볕은 마을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대낮의 태양은 마치 하늘에서 불덩이를 던지듯 쉼없이 강렬한 빛을 머리 위로 내리고 잤다. 삼복이라 불리우는 혹독한 더위는 단순한 여름의 더위가 아니었다. 농촌의 여름은 말 그대로 뜨거운 시련의 계절이었다. 그러나 정추를 막고 피우던 우리들은 그 더위마저 삶의 일부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도시에는 선풍기라도 있었겠지만은 그때 우리 시골에서는 손부채조차 쓸 겨를도 없었다.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이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지내던 시절이 있었다. 대낮에는 두 손 모두 일을 해야 했기에 부채질을 할 틈조차 없었다. 집지호에는 공룡 벽시계도 없었고 새벽이면은 뒷집 수탉의 울음소리에 눈을 뜨곤 했다. 생산대 부녀대장 처녀가 집지호 출입문을 열며 남녀 숙소 양쪽을 향하여 노동 배치 손나발 방송을 해댔다. 오늘은 남자들은 중전 벼밭에 가서 재촉이를 밀고 여자들은 담배밭 정리해요. 해가 뜨기 전에 서둘러야 되는데 해 뜨면 그때는 지옥이 돼요. 그 지옥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밭에 나서면은 뜨겁게 달아오른 흙먼지가 무릎까지 일고 발등은 검게 다 들어갔다.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다 보면은 땀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고 이름 모를 벌레떼가 달라붙었다. 허리를 펴면은 부러질 듯 아파났고 다시 굽히면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러나 옆 고랑의 처녀들과 눈이 마주치면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초보 농구를 살펴주는 그 고마움 속에 우리는 줄지어 어깨에 나란히 김을 메고 또 재촉이를 밀었다. 재촉이 밀기는 겉보기에는 쉬워 보였지만 2시간 정도 지나면 팔이 천근

있는 근처럼 풀리고 후기가 몰려왔다. 또 삼복철 한낮에 단독으로 논밭에 살충 농약을 분무하는 일도 참으로 괴로웠다. 농약은 햇빛이 강한 한낮에 채야 벌레가 잘 죽는다고 해서 가장 더운 시간에 해야 했다. 단독 작업이었지만 정말 힘들고 외로운 일이었다. 땀이 물이 되고 농약 냄새를 온몸에 스며들었다. 또한 삼복 도의 속에서도 마을에서 시월이 떨어진 작방령 아래 산속 뒷골에 들어가 입담배 건조용 화목을 체벌해 와야 했다. 도시락도 없이 나무 수레를 긁고 오후 서너 시쯤에야 마을로 돌아왔고 화목을 부리고 나면 모두 녹초가 됐다. 우리 동네는 석탄이 없었기에 참나무 즉 꼬리 깨끼를 화목으로 써야 했고 야산의 나무는 푸장이라 불렸다. 삼복철 고된 노동회는 먹는 음식이 꿀맛이었다. 그 시절에는 당뇨니 고혈압이니 하는 말조차 듣지도 못했고 비만은 더욱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정오가 너무 더우면 아예 일선을 멈추고 여럿이 함께 도만강 여울로 떨쳐나가 홀딱 벗고 강물에 몸을 담갔다. 정오의 무더위를 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뒷산 넘어간 햇님을 저주하면서 집지호에 돌아와 저녁을 급히 먹고는 생산댁 우삭한 옆 회의실에 가서 회의에 참가해야 했다. 하루 일에 지친 소들은 여물을 씹으며 모일 반복을 하며 체력을 키워야 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1년 농사가 끝나서야 손에 쥘 수 있었던 분홍 봉투, 지금으로 치면 면봉과도 같았다. 일당도 주급도 월급도 없이 연말 정산을 통해서 분홍이라는 것을 받던 세월이었다. 하늘과 땅을 상대로 생산대장의 지휘하에 묵묵히 시골 산지 사방으로 걸어간 산분이었다. 7, 8월은 땅과 오곡백과가 인간의 피땀으로 걸음으로 요구하는 계절이었다. 그게 어느 생산대 사원이 말하기를 7, 8월의 곡식을 임신 7, 8월 개월인 부녀자인 셈이라며 추비도 잘해줘야 한다고 했던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벼나 옥수수 등 모든 작물도 나무 열매마저도 암수와 분이 만나야 열매가 생긴다고 했다. 그래서 벚꽃은 삼복철 8월 초가 지나면 핀다. 담배꽃이 피면 여름도 저물어가고 참외며 수박도 맛있게 익어간다. 7월 초면은 집집마다 울바자에는 호박꽃, 박꽃, 나리꽃이 아침마다 노랗고 하얗게 피어 밭일 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농꾼들의 자료지에 심어진 옥수수들도 중복이 지나 말복을 앞두고 무르기 시작했다. 옥수수는 중복이 지나면서 숲꽃이 경쟁하듯 올라오고 수염이 피어나는 모습을 거쳐 말복을 앞두고 여물기 시작했다. 내가 내려갔던 용년이라는 시골에서는 중복이 지나 말복 즈음이면 한해 농사

0: 도사 같은 분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의 대학 시절 지도 교수보다 더 깊은 지식을 가진 분이 아니었나 싶다. 그때 그 시절에도 여러 가지 부업을 조직을 하며 농사도 잘 되어 1973년 연말 정산에 한 작업 양당 2원 92전이라는 수입 분배 기록을 세웠다. 억척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호랑이 같기도 하고 또한 부모 같은 농촌 책임자였다. 어떤 동네에서는 한 작업 양당 10전도 못 갔던 시절이었다. 나도 그에 열심히 일을 하여 연말에 400원이라는 거금의 분홍 봉투를 받아 아버님께 송부했다. 아버지는 400원이라는 현금을 처음으로 받아보신 셈이었다. 8월 중순 대자인은 1년 농사의 흉풍을 조용히 알려준다. 점점 하늘이 높아지고 물고기들이 살이 올라 통발이나 주나기에 걸리며 도만 강가에는 물오리떼가 날아들고 산비둘기들이 들판에 오가며 먹이를 찾았다. 여름방학을 맞은 동네 개구쟁이들은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개구리 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야말로 생명력 넘치는 계절이었다. 8월 말이면 마을에는 또 다른 열기가 감돌았다. 해마다 9월 상순쯤에 열리는 촌운동대회를 앞두고 각 생산대별로 선수들을 뽑는다고 하면서 큰 소란들이었다. 그때면은 어른들도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고는 축구, 배구 연습한답시고 나섰다. 3집 아이들이 모이면은 배구팀이, 5집 남자들이 모이면은 축구팀이 만들어지는 도만강역 특유의 문화체육 단련역이었다. 누군가는 씨름 연습을, 누군가는 뛰어넘기를 하며 논두렁에서 흙을 날렸다. 그 열기와 단결력은 요즘의 웬만한 시현급 체육팀보다 앞섰다고 자부할 수가 있었다.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 삼복 염전 고생이 오히려 그리워진다. 그때 그 삼복 염전 아래에서 흘렸던 땀 냄새,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 화장기 하나 없이 순박했던 처녀들의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목마르다며 논두렁 물을 그대로 퍼마시던 장정들, 그들의 말투와 웃음소리, 땅을 일구던 어깨 모습까지도 눈에 어른거린다. 그 시절 연변 황소는 최고의 노동력이었다. 애비 없이 살 수 있어도 소 없이는 못 산다고 할 정도였다. 생산대 우삭한의 불임소 배당이 없이는 힘든 일은 아무것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운 것은 그 시절 시골의 인심이다. 룡이 큰 눕에서 솟아올라 용년이라 부르는 두만강을 끼고 살던 마을들, 상년, 하연, 남전동 마을, 어느 집이나 자물쇠를 잠그지 않던 동네였다. 부지런하고 평화롭게 농산일만 하던 강역 사람들 정말 그리워난다. 산골 밭일이 끝나면 마당가에 둘러앉아서 먹던 찬밥에 된장 찍은 고추와 대파잎 보쌈, 텁텁한 도장국에 오이 썰어놓고 풋고추를 띄운 냉국, 그 보얀 샘물 맛은 지금은 어디에서도 다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소박한 음식에 깃든 정과 마음, 그 모든 것이 오늘따라 유난히 그립다. 시골 농사 삼복처럼 무척 힘들었지만 그 시절에는 땀 흘리는 것이 청춘의 증거였고 자랑이었다. 그 무더위조차 우리는 청춘의 이름으로 이겨냈다. 그런 여름을 6년이나 견뎌낸 나에게 이제는 추억 속 풍경으로 됐지만 내 마음속 들판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 여름의 기억이 남아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집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을 청하는 애가 나약해진 것 같다. 그 시절 그 삼복 염천이 그립다. 그때 청춘 모습도 이제는 오래된 기억이 되었지만 내 마음속 들판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 삼복 염천의 햇살이 이글 그리고 있다. 땀이 자랑이었던 그 여름, 그 청춘의 그림자가 오늘도 조용히 나를 부른다.
1: 네, 그래서 작자는 1970년대 하양 지식 청년으로 농촌에 내려갔을 때 무더운 삼복철에 땀 흘리며 일하던 추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청춘 시절을 고스란히 농촌 건설에 바친 잊지 못할 그 시절을 그리고

네, 이어 홍순룡 씨의 수필, 살구꽃이 필 때면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살구꽃이 필 때면, 홍순룡. 누구나 고향을 잊고 산다는 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계절의 어느 갈피마다의 승배인 향수도 나름대로일 것이다. 나의 경우라면 사계절 모두 향수를 자아내는 사연들이 깃들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살구꽃이 필 때가 제일 향수를 들먹이게 하고 있다. 내가 살던 고향은 시골이었고 그 시골 이름은 행인평이라 부르고 있다. 이름 그대로 살구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데서 불려지게 된 이름이다. 마을 근처의 산과들에는 물론 도만강가의 벼랑에도 살구나무가 수없이 많았고 마을의 집집마다에도 살구나무가 없는 집이 없었다. 산과들 또는 벼랑에서 제멋대로 자라나는 살구는 다 개살구라 불리웠지만 마을의 집집마다에 자라는 살구의 이름은 다양했는데 이를테면 참살구요, 똑살구요, 백살구요 하는 여러가지 이름들이 있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집 앞드락에 자리잡고 자라나는 살구만은 보리살구라 이름했다. 말 그대로

대로 마을에서는 제일 먼저 익는 살구여서 그런 이름이 붙게 됐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맛도 좋아서 자랑거리기도 했다. 보리살구라고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시대의 가난의 대명사인 하나인 보릿고개라는 눈물겨운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된다. 살구꽃이 피는 계절이면 나는 무작정 기분이 좋았다. 아직 정감세계란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나이였지만 희미하게나마 꽃피는 계절 앞에서는 그저 기분이 좋았다. 우선 무엇보다 추위에 떨던 계절이 완전히 물러가고 이제 뭔가 달라져서 더는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슴 한구석에 숨어 있어서 들뜬 기분이었다. 아무튼 살구꽃이 피어 이제 살구가 땅콩만큼도 채 되기 전부터 그걸 따먹는 것이 나에겐 하나의 재미였다. 살구꽃이 피는 걸 보고 누구보다 어머니가 제일 먼저 기뻐하시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올해에도 살구가 많이 열려야겠는데 하고 혼자 소리를 하신다. 살구가 익기 전부터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에게 살구를 함부로 따먹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그러건 말건 세월은 흘러 살구가 막 익기 시작했고 나 또한 나름대로 어머니 몰래 조금씩 불그스레해지는 살구를 골라서 따먹기에 여념이 없었지만 내가 따먹는 그 살구는 색상뿐이었지 덜 익은 살구여서 맛이 좋을 리가 없었다. 드디어 살구는 먹기 좋게 익어갔고 어머니는 때를 놓칠세라 우리 형제들을 불러서 살구를 따게 해서는 서둘러 장마당으로 가시는 것이다. 장보고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고 장보자기를 풀어 연필이며 공책 따위를 우리 앞에 내놓으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구를 함부로 따먹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이다. 물론 그 보자기에는 소금이거나 성냥 따위도 들어있었겠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는 철부지였던 나였다. 예나 지금이나 애들을 공부시키자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세월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구해야 했는데 바로 우리 집들에게는 별로 큰 공덕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살구나무가 있었으니 참 소중한 존재였다. 아버지는 될수록 돈이 될 만한 채소 따위를 심으려고 여러모로 고안했지만 그런 것이 허용되는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우리 집 보리 살구나무는 보배둥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 후로부터 나는 살구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있다가 매번 어머니가 장보러 가시면서 남겨놓은 조금 흠이 있는 것들만 먹어야 하는 줄로 알았다. 수학생이었던 나는 살구가 없으면 내 학잡비도 없는 줄로 알았기 때문이다. 모나 모자랐던 그 세월에 우리 형제들을 모두 출세시키려고 고심하셨던 부모님이 항상 눈물겹게 고마웠지만 그보다 그 은정에 보답해 드리지 못한 것이 항상 죄스럽기만 하다. 나는 지금도 꽃 중에서 살구꽃을 제일 편애하는 편이다. 살구꽃이 나의 천진했던 동심을 너무 일찍 말살해버린 것 같아 야속하면서도 때로는 착각같이 살구꽃 속에서 미소짓는 어머니의 모습을 또렷하게 보는 것 같다. 또한 그럴 때마다 나는 살구꽃을 우러르며 어머니 하며 불러보기도 한다. 살구꽃은 예나 지금이나 계절을 어기지 않고 마냥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옛날에 비꼈던 어둠의 그림자도 구김살도 다 사라지고 순진한 소녀인 양 때로는 수줍어하는 듯 그러나 스스럼 없이 맑고 찬란하게 웃고 있는 것이 천연스럽기만 하다.

자기 형제들의 공부 밑천으로 됐다면서 그런 살구나무를 추억하며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오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습니다.

0: 네. 이어서 김해옥 씨의 수필 고향을 감상하겠습니다.
1: 시간이 아삭한 추억은 다시 되살리기가 힘들다. 시간이란 자는 속절 없는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모든 것을 지워버리기도 한다. 시간의 날개 위에서 지나칠 정도로 안일하게 나아가고 있던 나는 대학 시절의 마지막 여름방학 고향을 느꼈다. 고향이란 단어는 시간의 잔해다. 못 모르고 헤매던 어린 시절을 지나 무섭도록 방황하던 청소년기를 지나서 어른이라면 겪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무렵에 나는 20살. 변화와 성장 사이 끝없는 심연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내 머릿속에 고향을 무조건 떠나야 하는 마을이었다. 연변이란 단어가 이상하게 많지 촌스럽게 들렸고 용정이란 단어가 부끄러울 정도로 싫어났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금이환행의 꿈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가고

첫 번째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작은 도서관에 앉아서 고통을 느꼈고 사랑을 배웠고 존경을 길러나갔다. 그게 내가 느낀 내 고향 연변의 첫 피어나였다. 작은 도서관에 가득했던 회상과 노력과 피곤이 내게는 교훈으로 다가왔다. 이미 3살 떠나버린 친구를 그리워하며 나는 어르신들의 대화 소리, 온갖 시험 준비에 힘들고 지친 어른들의 낯선 모습들이 나는 신기하기만 했다. 대학교를 졸업한다는 게 해탈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한때였다. 그렇게 21살의 내가 느낀 내 고향 연변은 짙은 노력의 냄새와 강한 변화의 향기를 머금고 있던 잠재적인 고장이었다. 두 번째 1년이 흘러 또 한 번의 길고도 긴 여름에 코끝을 간지럽혔다. 사회조사라는 명목으로 항주 도시를 누비고 그로 인해서 처음 겪는 홀대들이 당황하기도 했다. 찜통동이는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란 걸 처음 느끼고 돌아온 이곳은 마치 가을이 온 듯 청량한 공기만이 맴돌고 있었다. 대도시의 빠른 템포와 거친 거절의 어조들의 상처받은 이방인의 영혼은 공기립자마다 숨배 있던 더위가 한순간 사라져버린 시원함과 친근하고 차분한 고향의 따뜻함에 조금은 치유된 듯하였다. 과거보다 훨씬 새로워진 이곳은 전보다 더 이색적으로 다가왔지만 어쩐지 더욱더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 그해 여름 나는 처음으로 연변의 농촌 학교들을 방문했다. 저급항엔 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웃음소리들과 보기보다 의젓한 고급항엔 아이들의 듬직한 미소는 그 나이 내가 가지지 못했던 지금으로서는 더더욱 욕심낼 수 없는 값진 재부들이었다. 아이들이란 예뻐해줄수록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인 것 같다. 귀여운 모습들의 한번 생각보다 대단한 모습들에 또 한 번 감탄하고 또 감탄을 하면서 일주일간의 희망 심어주기 프로젝트를 끝마쳤다. 공부 방법, 고중생활, 대학생활 어떻게 보면 분명 성장이라는 주제의 강연이었는데 역설적이게도 나는 그들이 더 이상 자라나지 말았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다. 나와 같은 성인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고 스마트폰에 빠져 모든 시간을 쏟는 사람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고 입시와 경쟁에 찌들어 지금의 순진한 미소를 잃어가지 말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겪고 나갈 수많은 고민들과 진지한 방황들에 쉽게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자신들은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아주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면서 홀로 진지해지는 아이였다. 그때 투도 삼합초양천 서성 네 곳을 거닐면서 이런 상상을 했다. 이곳들의 과거는 어떤 모습들이었을까? 학생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은 현재가 아닌 인정이 넘치고 도란도란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던 옛날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을까? 내가 이곳을 바꿀 수 있진 않을까? 천천히 또 빠르게 대학 시절의 마지막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무언가 하고 싶다는 욕망과 아무런 일이라도 찾아해야 할 것만 같은 긴장감이 나는 공청단 영정시위원회에서 실습과정을 시작을 했고 왠지 이곳에서의 실천은 값진 수학들로 가득 찰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내가 본 공청단 영정시위원회는 무엇이든 직접 발로 뛰면서 해내야 하는 부분이었다. 적은 인원으로 적지 않은 업무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선배님들은 자신의 열정으로 직업 정신으로 버텨나가고 있었다. 때론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활동을 조직하고 배치해야 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고향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발견했다. 실습을 하지 않았더라면 한 번도 관심 가지지 않았을 농부절 행사도 빙고무축 사업도 맥주음악축제도 농민운동회도 모두 다 이곳의 자랑이었고 풍토였고 실황이었고 시간이 만들어준 변화들이었다. 예전까지 나는 도시란 공무원들이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제든 정치든 사회문화든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은

내가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던 이유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게으름과 자부심 따위밖에 없었던 이런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겠는가. 머물러 있다는 건 언젠가 무감각해진다는 것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잘 모른다는 것을 뜻한다. 3년에는 시간 동안 떠났다 돌아오고 다시 떠났다가 또 돌아오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하고 나니 조금씩 변화가 실감이 났다. 여태까지 잘 아는 척, 나는 연변에서 왔으니까 모든 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척 하였지만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만큼 관심이 없었으니까 내 고향 연변의 발전은 내가 이룰 수가 없다고, 내 문은 그저 언젠가 이루어질 발전을 향유하는 것뿐이라고만 알고 있던 어수룩함이 나의 무심함을 창조해냈다. 단위의 지원자로 나는 하루 종일 행사들을 지켜봤고 실습생이라는 신분으로 빈곤 촌민들의 상황을 엿보기도 하였다. 그러다 나는 문득 정말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잊고 싶은 기억이었기에 다 사라져 버렸을지도 몰라도 내가 다시 산 낯설고도 익숙한 새 추억들은 시간에 힘을 빌려 더 빛날지도 모른다. 나는 내 고향이 시간이라는 구름을 타고 변화라는 바람을 마음껏 만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은 힘일지라도 내가 그 과정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23살에 내가 느낀 내 고향 연변은 3년이라는 시간의 흔적이 역력히 묻어나는 고장이었고 사람이 있기에 외롭지 않은 마을이었으며 잠재된 힘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지만 더없이 빛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도시였다. 시간이 앗아간 추억은 다시 되살리기가 힘들다. 시간이라는 자는 속절없는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모든 것을 지워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부디 내 고향의 아름다운 시간을 앗아가지 말기를, 그리고 이 풍경들이 내게 선사해 주었던 시각적 자극과 그것들로 인해 생긴 심적인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기를, 그렇게 나는 더 나은 우리가 되기를.

작자는 그래서 대학 생활 가운데서 겪은 고향의 변화를 실감을 하면서 고향에 대한 자인식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작은 힘일지라도 고향 건설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고향은 동년의 꿈과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며 우리들의 꿈을 이루게끔 해준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과 사랑이 마음뿐만 아니고 앞으로 더욱 살기가 좋고 고향을 건설하는 데 적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영일, 제작의 정상회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이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3: 연변 장백산 인쇄유한회사에서는 연변 지능제조 제품이 길림성을 벗어나 전국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우리도 경공업 산업의 품질 효율 향상과 외부시장 개척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 인대 대표 리예월은 의료 일선에 입각해 실제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고 책임감을 갖고 민생에 봉사하면서 신시대 인대 대표가 충실히 직책을 이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시상식이 8월 30일 오후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는 이번 대회가 원만히 마무리됐음을 표징합니다. 대회는 축구 운동을 매개로 체육, 상업, 문화, 관광, 융합 발전에 동력을 부여해 경기 수준, 지역 특색과 민생의 온도를 고루 갖춘 변경 체육 성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은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경기 시작 전 각 현시 응원단이 번갈아 등장해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민속 공연을 펼치며 분위기를 달궜고 가무 공연 영산홍 무대가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과 현장감 넘치는 무대가 어우러져 연변의 깊은 문화 저력과 생생한 도시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오후 3시 주심의 호루라기가 울리면서 이번 축구연맹전 마지막 경기가 시작됐고 룡정 등룡팀과 연길 동북범팀이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빠른 공수 전환과 날카로운 패스, 과감한 슈팅 등 플레이를 선보이며 투지와 열정을 불태웠으며 정체로운 순간이 펼쳐질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열렬한 박수 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치열한 경기 끝에 룡정 등룡팀이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연길 동북범팀을 4-1로 꺾고 이번 축구연맹전에 우승을 따냈습니다.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주 지도일꾼과 대회 후원단위 대표들이 수상팀과 개인 수상자들에게 시상했습니다. 룡정, 연길, 훈춘팀이 각각 우승, 준우승과 3위 상배를 받았고 룡정 등룡팀의 7번 선수 리진이가 득점왕상을 수상했으며 화룡, 도나, 룡정, 왕청이 우수 경기구상, 연길, 도문, 안도, 훈춘이 최고 인기 경기구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각 팀과 경기구,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은 올해 7월에 막을 올렸으며 전 과정을 프로리그 운영 기준에 맞춰 규범화, 전문화된 운영 절차로 대회의 고품질 개최를 보장했습니다. 경기는 루게로 7라운드, 28게임의 멋진 대결을 펼쳤는데 경기마다 볼거리가 풍부하고 다채로워 관중들에게 지속적인 체육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열심히 뛰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불굴의 투지와 단결 협동의 정신으로 축구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해석해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예의 진취하고 완강히 분투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플러스 상업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발전 이념을 깊이 실천해 단순한 체육 경기 모식

0: 을 벗어났습니다. 축구 경기를 계기로 지역 문화, 문화관광 자원, 상업 소비 등 다원 업태를 접목해 경기장 인기를 도시 활력으로 대회 인기를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연변이 체육, 상업, 문화관광 심층 융합을 탐색하고 도시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전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통해 대중의 문화, 체육 생활을 더욱 풍부히하고 연변의 체육 문화관광 특색 브랜드를 빛내 도시 인지도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높여 전주 문화체육사업, 문화관광산업, 상업소비의 협동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연변에 있는 주급 지도일꾼, 중앙 및 성, 주 직속 해당 부문과 조직위원회 성원단위 주요 책임자, 후원단위 책임자, 각 현시 당위 혹은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폐막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1: 우리 조 포장 인쇄 업종의 선두 기업인 연변 장백산 인쇄유한회사에서는 지능화 생산, 녹색화 공예, 정밀 품질 관리 통제 의탁해 지역 시장을 확보하고 성외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연변 지능 제조 제품이 길림성을 벗어나 전국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우리 조 경공업 산업의 품질 효율 향상과 외부 시장 개척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장백산 인쇄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지능화 인쇄생산 흐름선이 고속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재판, 인쇄, 금박가공, 모형절단, 품질관리 등 공정이 빈틈없이 이어집니다. 기업은 뛰어난 담배 포장 인쇄 품질에 의탁해 업무 판도를 지속적으로 외부로 확장하고 전국 업종 경쟁에 주동적으로 참여하며 전국 각 대형 담배 공업 기업과 적극 연결해 성외 고급 포장 인쇄 시장을 전력 개척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6년 상반기에만 담배 공업 기업 3개를 새로 확보하고 9개 제품의 입찰에 성공하면서 성외 시장 개척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변 장백산 인쇄유한회사 총경리 맹리입니다. 업무 판도가 끊임없이 확장됨에 따라 우리는 하남 중년, 홍탑 려냥, 중경 중년, 운남 중년, 절강 중년, 내몽골 몽곤 집단, 감숙 중년, 광서 중년 등 근 10개의 담배 공업 관련 고객을 육소 유치했습니다. 이로써 성내외 업무가 결합된 구도를 형성했고 연평균 20% 이상의 판매 장성 실적을 거뒀습니다. 시장 우세를 1층 공고히 하고 장비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백산 인쇄유한회사에서는 인쇄 생산 흐름선 진흥화 승격을 실시했습니다. 대상 총 투자는 2,407만 원으로 진흥화 인쇄 생산 흐름선을 승격 개조하게 됩니다. 대상이 조업하면 담배 포장 생산액 5천만 원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술 개조와 연구개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동화 지능 생산 및 품질 검사 설비를 승격하며 전과정 표준화 품질 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바 제품 정밀도, 위조 방지 공예, 환경 보호 지표, 납품 효율 등 면에서 업종 최고 표준에 맞춤으로써 탄탄한 실력으로 전국 고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맹입니다. 중국 인쇄업종의 권위 잡지인 인쇄경리인에서 2026년 중국 인쇄포장기업 100강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처음으로 100강 명단에 진입해 95위를 차지했는데 동북삼성에서 유일하게 100강에 진입한 인쇄포장기업입니다. 연변 본토시장 확보에서 전국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장백산 인쇄회사는 지속적으로 기술 우세를 발휘해 발전 공간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에서는 공장 건물 확장 대상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에는 총 6천만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부지 면적이 6,300여 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3층 종합생산 공장 한 동을 새로 건설할 계획으로 확장 건축 면적이 16,665 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담배 포장과 담배 필터 용지의 생산 및 저장 공간을 확충해 전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데 힘을 비축하게 됩니다.
0: 령정시 인민병원 당총지 부속이며 원장인 리계월은 의무일꾼, 병원관리자, 인대대표 세 가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30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그는 시종 의사 3명과 대표 직책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의료 일선에 입각해 꾸준히 사업했으며 기층에 불이 내리고 민심을 경청하고 민정을 살피며 인민을 위해 건언했습니다. 리기월은 실제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고 책임감으로 민생에 봉사

0: 하면서 평범한 일터에서 묵묵히 기여해 신시대 인대대표가 충실히 직책을 이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리개월은 주인대 대표라는 신분에는 대중의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으며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그녀는 시종 따뜻한 진료 리듬을 견지해 환자를 인내심 있게 대합니다. 진료와 방문 과정에서 리개월은 주동적으로 대중 목소리 귀를 기울이고 진료 난제를 기록하면서 기층 의료 봉사의 부족점과 대중의 진료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일상 진료 현장을 민정 수집 경로로 전환시켜 인대 대표 직책 이행과 건언을 위해 많은 진실하고 생동한 일선 자료를 축적했습니다. 1996년 리개월은 대학을 졸업한 후 주저없이 고향에 돌아와 림상 일터에 뿌리내리고 진료 일선을 지켰습니다. 30년간 림상 사업에 몰두하면서 그녀는 수백 차의 각종 수술에 참여했고 종종 임신부와 앓는 아이 수십 명을 성공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장기간 림상에 뿌리내리고 기층에서 사업해온 우세를 바탕으로 대량의 일선 의료사업 사례를 축적하고 대중들이 진료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리개월은 인대대표의 책임과 담당을 병원 관리, 의료개혁, 공익봉사 전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그녀는 현역 의료발전 실제에 입각해 의료자원의 부족점을 정확히 보완하고 전문과 봉사 능력을 강화했으며 일련의 실무적인 개혁을 통해 병원 고품질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관할구역 대중들이 집 근처에서 우수하고 편리한 의료위생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룡정시 인민병원 당총지 부서기이며 원장인 리개월입니다. 주인대 대표이자 의무일꾼으로서 의료봉사에 깊이 몰두하고 대중건강을 수호하며 기층 민정에 관심을 돌리고 직책 이행과 담당을 실천하는 것은 제가 시종 견지해온 초심이자 본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문 우세를 발휘하고 적극 건언해 위생건강사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중건강복지를 수호하고 실제 행동으로 인대 대표의 사명과 담당을 실천하겠습니다. 리개월은 시종 당원과 인대 대표의 기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면서 진심으로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착실하고 바른 사업 기풍으로 신시대 인대 대표의 책임과 품행을 보여줘 대중과 동료, 상급 부문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리개월은 선으로 길림성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인물, 연변 본보기, 연변주 우수 의료 관리자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1: 8월 29일 저녁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21 라운드 섬서 연합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룡정 커시안 팀은 1-3으로 패했습니다. 3분도 안 돼 섬서 연합팀의 이란 두스트가 골문 바로 앞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공은 우리 골대에 맞아 나갔습니다. 12분경 섬서 연합팀이 코너킥 기회 문전에 올린 공을 우리 수비수가 걷어냈지만 곧바로 중거리 슛을 때렸고 공은 굴절된 후 골망을 가리면서 섬서팀이 1-0으로 앞섰습니다. 28분경 또 한 번 우리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골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슈팅을 때렸지만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31분경 연변팀은 조반니가 모처럼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수에 맞아 나갔습니다. 38분경 조반니가 박스 외곽에서 그림 같은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을 가르면서 점수는 1-1,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됐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섬서 연합팀 위지휘가 중거리 슛으로 우리 골망을 흔들면서 점수는 2-1, 다시 섬서팀이 앞서갔습니다. 후반전 61분경 황진비가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수의 6탄 방어에 막혔습니다. 84분경 조반니가 찔러준 송곳 패스를 진극강이 때렸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86분경 섬서 연합팀의 강슛이 우리 골대를 강타했고 튕겨난 공은 보충슛으로 이어지며 다시 우리 골문을 파고 들었습니다. 점수는 3-1. 그 뒤 경기는 그렇다 할 내용이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9월 5일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무석 5구팀과 제22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8월 25일 중앙TV 국내외 뉴스는 헤드라인에 새 사상으로 새 로정 인도, 인민을 위해 실적을 쌓고 실제 행동으로 실적을 이루어야를 보도했습니다. 이 종합보도에서는

0: 15차 5개년 전망계획 첫 시작의 해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는 전당을 이끌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당원 간부들은 공익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총체적 요구를 깊이 실천하며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진실하게 검사하며 실제적으로 시정하는 데 힘써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에 견뎌낼 수 있는 실적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중 연결시는 백천사회구역 지하실에 장기간 물이 고여있는 건물에 대해 준설 및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도합 3,000톤에 가까운 오수를 배출해 다년간 주민들에게 위해를 끼쳐왔던 안전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 최근 중앙TV 뉴스 클라이언트 CCTV 계정에서는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 벽의 새로운 체험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올해 여름 휴가철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 벽 일평균 관광객 흐름이 연 8만 명을 돌파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당지 공안 부문에서 현장에 여러 개의 고공 망루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루가 인증사진을 찍는 최적의 카메라 위치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당직 민경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필수 방문 코스로 됐고 민경의 작은 배려로 도시 관리에 온기가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0: 최근 인민일보 해외판은 12면에 길림 연변의 새로운 즐길거리, 한 개현 하나의 경치, 한 지역 하나의 운치를 게재했습니다. 보도는 올여름 우리 주의 여러 관광지의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으며 각 현시에서 자체 우세에 의거해 체육 경기, 무형문화유산 민속활동, 미식과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접목해 특색 문화관광 체험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다각도 전방위로 연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령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곡 중에 각광을 받는 음식의 하나로 옥수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효과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옥수수의 건강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옥수수 조리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고 흔한 방법은 옥수수를 삶아 먹는 것입니다. 옥수수 껍질을 제거하고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 되는데요. 매력적인 향기 풍겨 나오기 시작하면 젓가락으로 옥수수를 꽂아 즐겁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영양학 전문가들은요, 옥수수를 드실 때 흰색 옥수수 배아를 놓치지 말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배아에는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옥수수 속 작은 보물이라 불립니다. 옥수수를 꾸준히 섭취하면요,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혈당 안정에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옥수수를 한 끼 식사에 포함하면은요, 포만감을 높여주고 위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여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끼 식사에서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은요, 포만감을 높여주고 위장 운동을 촉진해주며 변비를 예방하고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옥수수는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이죠. 충분한 칼륨을 섭취하면 체액균형을 유지하고 세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흰쌀 찐빵, 꽃빵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식품과 비교를 했을 때 찐 옥수수는요, 칼로리가 비교적 낮습니다. 주식 일부를 옥수수로 대체를 하면은 총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가 있어서 체중 감량과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옥수수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요, 비타민 A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면서 시력을 부호하고 안구 건조증을 예방을 하며 야맹증 등 눈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청색광으로 인한 눈 손상과 망막 손상을 막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망막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옥수수의 건강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노년기는 인체 기능이 퇴화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특수 시기입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요 질병에 대한 예방지식을 잘 알아둬야 할 뿐만 아니라 영양 섭취도 잘하고 체질에 알맞은 운동도 잘해야 합니다. 자고로부터 양생학에서는요 운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봤습니다. 국내외 대량적인 자료가 증명하다시피 100세 이상 노인들의 대다수가 어린 시절부터 육체적 활동을 해왔으며 또 노년에 이르러서도 힘에 알맞은 활동을 견지했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운동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런 운동은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또 운동 시에는요 어떤 점들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육부 원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근 선생님을 모시고 노년기에 안전하고도 과학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생명은 운동에 달렸다는 말이 있듯이요. 운동은 건강을 유지해주고 노쇠를 지연시키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노인들은요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 장수에도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구체적으로 운동은 노인들의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주는지 운동학적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네, 우리 운동학적 측면으로 우리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인간의 생리적 기능을 어떻게 보면 우리 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생리적 기능인 우리 체력도 환경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생활 습관의 영향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증진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3: 특히 우리 노인들은 나이가 들음에 따라 가지고 우리 노화의한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체력도 함께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적절한 신체 활동과 자신이 몸에 알맞는 규칙적 운동을 하게 되면은 체력이 감소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체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드린다면은 자신이 몸에 알맞는 규칙적 운동이 우리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우리 운동은 호흡기와 순환기 기능을 증진시켜가지고 우리 심폐지구력을 향상시켜줍니다. 특히 우리 노인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이면서도 자신의 몸에 알맞는 적절한 운동은 인체의 동력기관인 심장의 기능은 물론 호흡기인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 우리 규칙적 운동은 노인들이 신경계의 발달과 근지구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신경계는 노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경계는 신체로 하여금 안정성이나 항상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신체 내부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규칙적인 운동은 노인들에게 근지구력 향상을 높여주고 피로를 덜 느끼게 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노년기에 적당한 운동은 신체나 정신상의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우리 대표적인 정신장애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에 알맞는 적절한 운동은 노인들이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면서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동을 규칙적으로 계속하게 되면은 몸속에 우리 코티솔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가지고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신의 몸에 알맞는 규칙적인 운동은 노인들이 만에 고심하는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 그리고 정상적인 관절 가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여 관절이나 인대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노화 방지는 물론 면역력 제고나 정상적인 생활 유지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규칙적으로 자신의 몸에 알맞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노인들은요, 이 자신의 신체 상황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걷기와 같은 운동이 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걷기 운동 외에도 어떤 운동이 노인들한테 적합한지 전문가의 건의를 듣고 싶네요.
3: 네,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노인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우리 노화 과정

한 너님들이 신체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마다 신체 상황이나 운동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운동 목표에 따라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말하자면 자신의 몸에 알맞은 운동을 구슬이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0: 바람직합니다. 지구성 능력이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걷기라든지 뭐 상당히 속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등산, 계단 오르기, 또 수영, 태극권,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 종목들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유연성 증진과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깨나 고관절 부위 회전 운동과 같은 큰 근육군이 사용되는 운동이 적절하겠고요. 여기는 우리 맨손 체조라든지 태극권이라든지 수영 종목과 같은 운동 종목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중에서도 효과가 제일 좋은 운동 종목은 남성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자전거 타기가 제일 운동 뭔가 뭐 저 효과가 좋다고 볼 수, 네. 나와 있고요. 여성은 등산 운동으로 이런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 노인들은 보게 되면 등산이라든지 걷기라든지 테니스, 체조, 근력 운동, 수영 수로 건강 척도 점수를 유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반영된 반면 우리 남성 노인들한테는 우리 자전거가 제일 최고인데 그 다음으로는 우리 수영이라든지 등산, 골프, 탁구, 걷기, 달리기, 테니스 그 외에도 우리 근력 운동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전거 타기나 등산 운동이 노인님들한테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노인님들의 관절 때문에 등산 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운동학적 측면에서 볼 때 걸으면서 실시하는 가벼운 팔다리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나 유연성을 개선시켜주고 근력과 근질량을 증가시키기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또 골연화증 예방이나 치료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걷기 운동이나 계단 오류와 같은 운동을 노인들에게 많이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100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건강 장수하려면 자신 몸에 알맞은 적절한 운동과 근지구력이나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이 느리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이 수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이가 40대를 넘어서게 되면 매년 한 대략 한 1% 정도의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볼 때면 우리 100세가 되면 한 40%밖에 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또 근력을 키우는 것이 하나의 장수 비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육을 키우는 것이. 그래, 위에서 소개한 운동 종목들은 우리 몸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하나하나 상세히 또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네, 우리 노인들이 많이 즐기는 우리 등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가면서 등산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체 근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의 조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우리 대자연과 접촉해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육체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정화 효과도 우리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등산을 하게 되면 뭐 머리가 맑아진다든지 뭐 기분이 상쾌해진다든지 뭐 이런 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원인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고혈압이나 협심증이 있는 노인들은 등산 시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심장에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몸에 불편한 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을 줄이려면 일반적으로 한 30분 정도의 산행을 진행한 후에 중간중간에 한 10분 정도씩 휴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등산 중에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기능을 떨어질 수 있으므로 땀이 많이 나는 시기라고 한다면 등산에 앞서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고 가급적이면은 운동 중에는 물을 적게 마시고 운동 직후에 일정한 양의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전거 타기는 무릎이나 발목에 실리는 중륙 부하가 비교적 적어가지고 체중이 많이 나가고 관절이 좋지 않은 노인분들한테 적합하다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은 척추에도 아주 좋은데요. 이는 우리 페달을 밟으면서 척추가 이상적으로 위로 굽어져가지고 골반을 들리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적당한 운동은요, 건강 장수에 도움을 주지만은 과한 운동은 오히려 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뭐 이런저런 소식을 또 접하잖아요. 뭐 중청년들도 좋고 노년층에서도 갑자기 운동을 경연을 하다 보니까 뭐 운동 그저 헬스장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밖에서 뭐 이런저런 체력 활동하다 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우도 간혹씩 보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과한 운동해서. 그래서 노인들은 어떤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을까 싶은데요.
0: 우리 런님들 운동도 그렇고 우리 운동에 있어서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신이 몸에 알맞는 운동이가 제일 최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네. 이걸 찾는기가 참 쉽지 않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뭐 조언을 받는다든지 이런 도움을 받는 게 그거든요. 운동하자 처음에서 본다면 런님들이 건강장수 운동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에는 노화 과정에 한 런님들이 신체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0: 원인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우리 노화 현상에 인해 가지고 많은 신체적인 약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래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골질량, 골밀도가 감소해가지고 청년이나 중년에 비해가지고 골절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은 운동이나 장시간의 운동은 노인님들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결합조직이 밀도가 높고 인대와 근이 탄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관절의 가동 부위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하루에 여러 가지 운동 종목보다는 한두 가지 간단한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 근질량 감소되고 신경계 기능이 퇴화해가지고 자극에 대한 반사와 반응이 시간이 좀 느리게 됩니다. 노인님들은 이와 같은 노인성을 인해가지고 또 이런 약점 때문에 노인들이 젊었을 때 유연성과 탄력성을 감소되고 조직이 허약해지며 조그만 사건에도 상해 같은 우리 이런 위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움직임의 일정하지 않다든지 운동 강도가 지나치게 너무 갑작스럽거나 또 불규칙적인 이런 운동은 노인들에게 운동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안전함에서도 비교적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한다면 낮은 강도의 저충격적인 운동이나 큰 근육군이 동원된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루에 한 가지 정도의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비교적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적절한 운동, 뭐 노인들의 운동 시간대라든가 또 시간 길이 그리고 강도 등 면에서도 참 주의해야 할 점들이 꽤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우리 몸이 좋은지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운동화 처음에서 볼 때 노인들이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반드시 개인이 체력 수준을 체크한 후 운동 종목이라든지 운동 강도라든지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시간, 운동 기간 이런 또 운동 단계를 이렇게 우리 뭔가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운동 강도를 말씀드린다면은 운동의 강도는 대상자의 하루 칼로리 섭취량의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열량을 소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대 운동 능력이 한 50% 정도의 뭔가 하면 강도를 활용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노인들은 최대 운동 능력을 측정하거나 이런 것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정시 심박도수와 연령으로 우리 최대 심박수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 목표 심박도를 우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목표 심박도수는 최대 심박도수의 한 60%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되는데 우리 운동할 때 우리 심박도수를 말씀드린다면 보통 한 1분에서 130에서 140 정도의 심박도수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운동 시간이나 우리 운동 빈도를 말씀드린다면 운동 시간과 빈도는 운동이 강도에 따라 조정되는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 운동할 때 러닝들이 중등 강도 예를 들어서 60% 정도의 우리 운동 강도를 우리 실시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일주일에 최소 3회로 하되 더 낮은 강도를 실시할 때는 하루에 1회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목표 심박동수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최소한 한 30분 정도 많게는 50분 정도로 일주일에 3회 정도로 수행하는 것이 우리 적절한 운동 빈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적절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실시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운동 전에 관절과 근육을 서서히 풀어주는 준비 운동을 하되 소요 시간은 대략 한 15분 정도로 구성하고 운동의 유형은 가벼운 걷기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가벼운 체조 형태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때 사용하는 근육은 본 운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근육군과 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고 강도는 지치지 않고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운동은 우리 신체를 안전하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으로서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우리 낮은 강도의 운동을 적합한데 일반적으로 준비 운동은 준비 운동이 역순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고요. 운동의 강도와 속도를 서서히 낮추어 가지고 심박동수가 분당 우리 정리 운동 가운데서 그저 100회 정도 또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이 우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우리 본 운동에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린다면은 본 운동에서 우리 접촉성 운동, 경쟁적 신체 활동, 심하게 신체를 뒤트는 운동, 돌발적인 출발이나 정지, 우리 갑작스러운 방향을 전환하는 이런 운동은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배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가능하면은 운동 강도의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본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에 일반적으로 일정한 휴식 시간이나 낮은 강도의 동작을 중간중간에 삽입함으로써 피곤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더울 때는 우리 탈수나 탈진, 일살병을 유발

0: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야외에서의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추울 때는 우리 고혈압이나 협심증, 뇌졸중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시간, 길이, 강도 등 면에서 주의해야 해 주시고요. 노년기에 또한 보게 되면은요,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어떻게 혼동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만성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래가지고 노인들 가운데서 우리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분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우선적으로 전문 의사회 상담을 거쳐가지고 또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을 정확히 평가한 후에 운동 형태나 운동량을 결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운동으로 볼 때 우리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운동 형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무리하거나 국부적인 부위 운동보다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없이 즐겁게 향할 수 있고 전신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산소 운동 형태가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런 우리 운동 종목들을 우리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우리 맨손 체조라든지 우리 가벼운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라든지 또 등산 오르막이 높지 않은 이런 가벼운 등산이라든지 또 수영 그리고 계단 오르기라든지 태극권 요가와 같은 이런 운동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당뇨병 환자들에 있어서 운동 강도는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스로 우리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 운동 강도를 말씀드린다면은 인지할 수 있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이마에 땀이 약간 흐를 정도라든지 등에 우리 땀이 약간 배일 정도라든지 약간 숨이 찰 정도 이런 수준에서 향하는 게 좋겠고요. 그 위에도 우리 근력 운동을 겸해가지고서 하면서 인슐린 민감도가 증가로 인해가지고 당대사도 잘 되고 기초대사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수치를 내려준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인님들도 근력운동 또 특히는 우리 당뇨병 환자들도 우리 근력운동을 계속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에 따른 현상들은 어느 정도 개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운동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220에서 본인 나이를 들어주게 되면 최대 심박수를 구할 수 있는데 최대 심박수의 우리 얼마 정도를 하게 되면 되느냐면은 한 40% 정도 우리 당뇨병 환자들은 또 우리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보통 보게 되면은 우리 운동 시 우리 심박도 수를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는 일반인들은 130에서 14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120 정도라도 뭐 상당히 뭐 운동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만성질환에 따른 우리 지속 가능한 운동 형태를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간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가벼운 산책이나 맨손 체조이 적당하겠고요. 우리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 운동 전 체중과 혈압을 측정한 후에 산책이나 가벼운 달리기와 같은 심폐지구를 향상시키는 운동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 빨리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등산이라 조금 힘이 약간 들어가는 이런 느낄 정도의 우리 운동 종목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만성질환 경우는 좀 운동 강도도 스스로 잘 조절해야 되지요. 자기 신체 소질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이 나이가 들다 보게 되면은요, 노인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앓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운동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렸으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심장이 건강하지 한지 아닌지 사실 운동으로도 우리 일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운동 중에 종종 명백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놈들은 운동 시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장 건강과 운동은 불가피면이 우리 인연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은 생명의 엔진으로 불리며 그 건강 여부는 우리 삶의 질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운동은 심장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천연약으로서 둘 사이에 관계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우리 나타나 있습니다. 심장의 우리 범부작용은 인간의 생명유지의 근원이 됩니다. 심장은 우리 지속적인 수축과 이완을 통해 가지고 산소와 풍부한 열을 전신의 각 부위로 전달하여 생명의 정상적 작동을 유지하게끔 하는데요. 건강한 심장은 이 임무를 능률적으로 완수하며 몸 구석구석이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우리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운동환자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적당하고 기술적인 운동은 심장이 작업 능률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빨리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등산이라든지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근의 수축력을 향상시키고 심장이 뛸 때마다 더 많은 혈액을 수송할 뿐만 아니라 운동은

0: 관상동맥이 확장을 촉진하고 심장근육의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운동 중 여러 가지 시료를 보내는데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 전형적 증상을 보게 되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숨이 막혀 지나치게 헐떡헐떡거리는 이런 증상들이거든요. 운동할 때 호흡이 곤란하며 가벼운 움직임에도 숨이 차게 되고 이는 심장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심장기관이 전화되어 폐의 혈액순환이 차단되어 호흡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 무거운 물건을 누른 것처럼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운동으로 인해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은 심장문제의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심근 허혈로 인해 발생하는 운동 중 심근이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고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통증이나 압박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체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피로 회복을 아주 느리게 됩니다. 운동 후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회복 시간이 현장이 길어진 현상은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심장은 신체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어가지고 근육에 저산소증이 나타나 생기는 피로감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심장 박동수가 이상이 생기면서 리듬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운동 중 심박동수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려져 운동 강도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심장 전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징후라고 볼 수 있는데 운동 중 자주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또 부정맥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우리 운동을 잠시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지 부종이나 혈액 정체와 같은 우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운동 후 우리 하체라든지 특히 발목에 부종이 발생하는데 이는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한 혈액순환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들은 운동 종목 선택에서 뿐만 아니라 운동 강도 면에서 중등부하 이하로 운동을 해야 하며 계절이나 날씨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운동 시간과 시간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하며 건강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노인들을 보면 운동 시 수분 보충에 있어서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우리 연구대상에 얘기하게 되면 겉보기에는 우리 건강해 보이는 우리 노인이 무더운 우리 여름철에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뇌출혈로 사망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따라 혈관이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탄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온후 갑자기 찬물을 마시게 되면 혈관이 반사적으로 갑자기 수축하게 되는데 이때 혈압은 콜로로스를 탄 것처럼 심하게 변화되면서 생기는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혈압 변화는 노인이 연약한 혈관의 엎친데 덮친 격으로 흔드는 것으로서 우리 벽에다 다시 한번 우리 강하게 차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일부 노인들은 여름철에 온도가 비교적 높은 지나치게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것도 우리 여름철에 잘못됐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여름철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은 식도와 위점막을 우리 불에 굽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하여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이런 병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름철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은 원래 약한 심장에 심장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과 같아서 뇌출혈 위험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운동하자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노인들이 물을 마실 때는 균형 잡힌 수분 섭취 습관을 길러줘야 될 뿐만 아니라 매번 적게 여러 번 마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또한 냉수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한 15도 이상의 온도 그리고 우리 온수라고 한다면 40도 이하의 온수 뭐 이런 정도의 우리 뭔가 물을 마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할 때 맹목적으로 하기보다는요. 요령을 장악하고 해야 스스로 뭐 자기 몸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운동 전에는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네. 어느 계절이든 우리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계절에 따른 우리 날씨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쾌적한 운동 복장을 선택해가지고 착용한 후에 준비 운동과 같은 우리 사전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 운동은 우리 계절의 변화와 날씨 변화에 따라가지고 달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여름철은 다른 계절보다 비해가지고 아침에도 그렇고 낮과 저녁에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근육이나 관절이 상대적으로 빨리 풀리기 때문에 준비 운동 내용과 준비 운동 시간이 다른 계절보다 좀 적게 서요.

0: 됩니다. 여름 소운동에서 비행하는 우리 준비운동은 대략 한 5분 정도로 하되 주약의 근육과 인대 그리고 관절을 서서히 풀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신체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신체 활동을 위주로 하여 여러 가지 스트레칭으로 물론 우리 발목이나 무릎, 허리, 어깨, 목 요하든 신체의 주요 관절이나 발다리, 허리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 관절에 관련된 질환이나 우리 성인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기 전에 전문의사와의 상담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우리 스포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몸에 알맞은 운동 종목이나 운동 강도,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여름철에는 우리 땀 흡수가 잘 되는 쾌적한 운동 복장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운동 전이나 운동 과정 그리고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가지고 운동 시에 많은 땀 배출을 생기는 우리 탈수 현상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 네. 그리고 또 보면은 노인분들이 운동을 마치고 난 뒤에도 이 정리 운동 마무리 운동이 참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운동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계절이든 물러나고 운동 전 준비 운동을 해야 하지만 본 운동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우리 마무리 운동도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예, 왜냐하면 우리 정리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 몸이 운동 중에 변화된 혈액순환이나 심장박동수나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안정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정기운동도 우리 계절이나 날씨 변화에 따라 가지고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름철으로 한다면 정기운동은 본 운동 과정에 생긴 열이나 피로물질을 안전하게 배출하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으로서 다른 계절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짧겠고요. 대략 한 5분 정도로 시간을 하게 되면 또 적겠고요. 운동화적 측면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정리운동은 준비운동이 역순으로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준비운동을 신체 부위에 따라 가지고 위로부터 아래로 했다면 정리운동은 아래로부터 위로 하는 이런 신체 리듬을 회복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운동은 일반적으로 우리 가벼운 체조라든지 그리고 부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정리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은 운동의 강도와 속도를 서서히 늦춰가지고 우리 심장 박동수가 우리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게 심장박동수인데 심장박동수가 한 바퀴 정도 또 그 또는 그 이하로 다시 말하면 우리 안정시 우리 심박동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이게 우리 정리운동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그리고 또 뭐 비가 온다든가 실병을 앓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실내운동을 또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까요?
0: 네, 우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 조건이나 경제 조건이 뭐 허락되면은 우리 헬스 클럽에 가가지고 우리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은 우리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우리 조건이 허락되지 않아도 우리 가정집과 같은 우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운동화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실내에서 하는 간단한 운동으로도 노인들이 건강을 충분히 챙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 한 가지 방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집에서 한다고 할 때 우리 책상이나 책상 모서리를 잡고 우리 할 수 있는 우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일의 우리 다리 운동도 있는데 이 같은 우리 운동 보게 되면은 우리 하체 근력을 단련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게 우리 이런 운동 보게 되면은 우리 종아리와 우리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걸음걸이가 온전하지 못해서 좀 비틀거리는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걷는 분들은 두 손을 허리를 잡고 두 발로 곧게 선 자세를 해가지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런 운동을 반복하는 기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틀거림에 걷는 분들이 우리 이런 뭔가 걸음 자세를 우리 교정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0: 이게 한 가지였고요. 네. 그 외에도 우리 무릎이 좀 뻐긋하거나 우리 아프다든지 또 무릎을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무릎을 우리 선자리에서 뭐냐면은 허리에 우리 손을 잡고 선자리에서 뭐냐 무릎을 폈다 굽혔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무릎 통증이 완화되거든요. 이런 것이 있겠고요. 또 계단을 오를 때 힘들다고 한다면은 또 계단을 오면 물론 다 힘들죠. 그러니까나 이럴 때 좀 오르기 때는 오르기 전에 다리를 옆으로 들었다. 옆으로 이래서 벌렸다 뭔가 가뒀다 벌렸다 가뒀다 이런 운동을 몇 번 한 후에 또 올라가게 되면은 좀 덜 힘듭니다.
1: 네.
0: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면은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운동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노인님들이 뭐 앉았다가 또 일어날 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뭘 잡아야 또 뭐 일어나가는 일이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좋기는 뭘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하면 좋으냐면은 뭐 벽을 짓고 뭐 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뭐냐면은 꼬타퇴 다리를 높이는 네.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뭔가 뭐 저 힘이 드는 걸 좀 뭔가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허리가 불편하면서 또 뭔가 뭐 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또 허리가 뭐 지부들하다든지 허리가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뭐 양팔을 뭐 허리에 대고 뭐냐면은 허우 뒤투이 허우 뒤투이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네네. 좀 뭔가 뭐 저 허리 통증이 좀 완화되고 그렇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런 실내 운동을 자주 하는데 간단한 운동에도 하고 우리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강력 추천하는 바인데 네. 저도 이런 운동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동작들은 한 번에 한 20회 정도로 반복해서 해주는 게 좋겠고요. 하루에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아침 식사 전이나 점심 식사 후나 또 저녁 식사 후에 하루에 한 세 번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은 효과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노인들은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 건강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체 기능이 점점 퇴화되고 있는 만큼 운동 시는 조심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노인들은 운동 시 어떤 점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노인들은 운동을 뭐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게 좋겠는데 본 운동에서는 보통 우리 접촉성 운동이라든지 경쟁적인 신체 활동이나 심하게 신체를 뒤트는 운동이라든지 돌발적인 출발이나 정지, 갑작스러운 방향을 전환하는 운동은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배제하는 게 좋겠고요. 가능하면은 운동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다면서 하는 운동을 계속 견지하는 게 좋습니다. 본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에 일반적으로 일정한 휴식 시간이나 낮은 강도의 운동 중간중간에 우리 삽입함으로써 우리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탈수나 탈진, 일살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급적이면 야외에서 운동을 피하는 게 좋겠고요. 또 추울 때는 고혈압이나 혈중 열증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노년기 운동 요령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 잘 듣고 갑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연부 원 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권 선생님을 모시고 노년기에 적합한 운동과 이러한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운동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노인들은요, 이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게 되면은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에도 아주 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인체 여러 기능이 퇴화되고 있는 시기에 처해 있는 만큼, 우리 노인님들은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운동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쾌한 하루, 늘 즐겁고 웃는 시간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로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0: 네,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입니다. 국가급 모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입니다. 네,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에서는 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 변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찾아오신 학생분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그래요. 정말 또 오랜만에 저는 뵌 것 같습니다.
1: 자,
0: 오늘 또 어떤 테스트 하실 거예요?
1: 언제 봤었죠, 우리가?
0: 몇 달 전에.
1: 아, 몇 달 전에.
0: 반년 전에 봤었죠.
1: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자, 시간도 참 빨리
0: 길죠. 지났는데. 이렇게 긴 시간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네. 바로 아리랑이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자, 이제 본조 아리랑을 네. 가르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어떻게 아셨어요?
0: 듣는 말에 따르면.
1: 어, 소문이 예. 거기까지
0: 소문이.
1: 갔구나.
0: 예. 어,
1: 본조 아리랑 우리 지금 1절을 완전히 다 끝내고 그렇죠?
0: 네.
1: 네. 또 2절을 할 차례가 됐는데 아마 뭐 2절은 금방 배우실 것 같아요. 1절을 너무 잘하셔서.
0: 네.
1: 네. 오늘 뭐 그런 저기 우리 최명옥 선생님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0: 음악 감상 시간으로 저는 곱게 앉아 있을게요.
1: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예. 또 노래도 좀 해봐야지. 그 전에 뭐 어떤 노래 배우셨던?
0: 아, 전혀 못 배웠어요.
1: 했잖아요.
0: 아니, 노래, 못
1: 배웠어요. 노래를 했잖아요. 그때.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셨나 봐. 시킬까 봐 지금 겁나가지고.
0: 아무것도 못해봤다고 지금.
1: 네. 그래요. 항상 뭐 바쁘시다 보니까
0: 네.
1: 또 배우신 지도 오래됐고 잊어버릴 수도 있죠. 뭐.
0: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들과 같이 저도 학생의 신분으로
1: 그렇죠.
0: 네, 초보자의 신분으로 열심히 네. 배워보겠습니다.
1: 배우고 나면은 또 불러야 돼요. 우리는.
0: 아, 그래요?
1: 네. 그렇죠. 네. 그냥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0: 아, 기대가
1: 네.
0: 됩니다.
1: 네.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제 네. 이따가.
0: 네. 네.
1: 자. 1절 한번 해볼까요? 그럼
0: 네.

0: 잘하시네요. 들으셨죠?
1: 네, 듣고 있어요.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아, 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0: 네. 자, 2절 해봅시다. 2절 한마디씩 따라해보겠습니다.

0: 옛날에는 수심이 많았어요. 예. 근데 요즘은 좋은 세월이니까 예. 예, 희망이라고 이렇게 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가슴엔 희망도 많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네, 아리랑 그 고개를 넘으면서 그 숱한 고생을 했잖아요. 그 네. 예전에
1: 그렇죠.
0: 네, 그때는 이제 뭐 수심도 많았어요. 어떤 수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세월이 좋아졌잖아요. 네, 먹는 것도 걱정 없고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세월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오.

자, 보십시오. 네, 좋아요. 우리의 가슴. 자, 다시 한번 시작.

0: 아시
1: 후다
0: 아. 희망이 많다
1: 크다
0: 어, 많다로 고쳐주세요. 예. 희망이 크다라는 말은 없어요. 희망도 많다.
1: 예.

0: 예, 자, 가사를 우리가 어떻게 붙이냐 보십시오. 청청 여기까지 세 박을 차지하죠. 청청까지 청청 그다음 하늘엔 하늘엔 하늘엔 또 한 삼각이고 그다음 잔별도 만 잔별도 만까지 한 삼각이에요. 잔별도 만 그다음 코 고 고가 한 삼각입니다. 고가 네 고 그다음 우리네 우리네가 한 삼각 우리네 그다음 가슴에 가슴에 한 삼각 그다음 희망도 만 그다음 한 삼각 다 다가 또 한 삼각 뭐 한 삼각이면 몇 박자죠?
1: 세 박자
0: 세 박자입니까? 한 삼각이면 세 박자입니까?
2: 한 삼각이 세 박자
3: 세 박자인가요?
0: 한 삼각이면 세 박자인가요?
3: 맞잖아요.
0: 세 박자 맞죠?
3: 네 그렇죠. 네. 저도 음악을 모르는데 세 박자는 맞는 것 같아요.
0: 아니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돼. 세 박자죠. 한 삼각이면 세 박자죠. 삼각이니까 삼.
3: 근데 그게 기초적인 걸 물어봐갖고 어머님들 지금 다 당황하시죠.
0: 아니 지금 예. 좀 재밌게 해보려고.
1: 아, 놀리네한다 지금.
0: 네. 조금 재밌게 해보려고. 예. 네. 왜냐하면 이 시간이면은 조금
3: 졸리잖아요.
0: 네, 좀 졸리기도 하고. 저는 또 이제 밥을 금방 먹어가지고 예. 지금 막 졸음이 막 쏟아져거든요.
3: 그래요.
0: 왜 밥을 먹고 나면 이렇게 졸리죠.
1: 원래 그랬어. 동안으로 맥이 들었어.
0: 아 그래요.
3: 게다가 예. 음악 프로가 아니고 과학 상식 프로로. 아,
0: 아리랑으로부터.
3: 네, 이제 의학 상식으로.
0: 네, 의학 상식.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막 소화를 시키는 중이네요. 예. 아, 그러니까 이렇게 졸리는 건가요?
3: 네, 소화시킬 때 음악을 감상하고 노래 부르면 또 다르게 더 좋게 몸이 들 것 같습니다.
0: 네. 어떻게 더 좋게?
3: 네, 기분 좋게 듣고, 기분 좋게 또 어머님들 더 젊게 승화하시고, 예뻐지시고.
0: 그렇구나. 네. 오늘 점심 그 영양은 네. 아주 제대로 다 흡수가 될 것 같습니다.
3: 그래요?
0: 기분이 좋아서.
3: 기분이 좋았어?
0: 네네네. 자. 그래서

0: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거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자신 있게. 예. 청청 하늘에까지 몇 박자죠?
1: 세 박자래요.
0: 청청 하늘에까지 세 박자입니까? 그렇지, 여섯 박자지. 맞습니다. 청천 하늘에. 예, 청천 하늘에까지 여섯 박자. 예, 요렇게 아셔야 돼요. 예. 자. 자. 청천 하늘에. 자. 네, 가운데를 자르지 말고 꼭 한 호흡에 해야 됩니다. 한 호흡에. 청천 하늘에. 그리고 숨을 쉬어야 돼요. 네. 그 전에는 아무리 쉬고 싶어도 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딱 참으세요. 청천 하늘에. 시작.

0: 만까지 몇 박자입니까?
1: 여섯 박자.
0: 여섯 박자 맞아요. 아, 수학 계산 잘하시네.
2: 독창 가수들이 있는데요.
3: 예, 아, 뭐 그래요.
0: 뭐 독창 가수가 뭐 수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2: 그 너무 접촉하니까 뭐.
3: 아, 수학도 잘하시네.
0: 아, 그렇구나. 네, 저는 또 무슨 회계 예. 일을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 너무 수학 계산 잘하시네. 네. 잔별도 많자.
4: 잔별도 많고.
0: 코가 몇 박자?
5: 세 박자.
0: 세 박자. 네, 세 박자입니다. 그럼 잔별도 많고는 몇 박자?
1: 여섯
2: 박자.
0: 잔별도 많고. 네, 여섯 박자. 자, 저도 막 제가 물어보고 헷갈립니다. 그 다음 우리네. 우리네 가슴에.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해야 됩니다. 자.

0: 희망도 많다 몇 박자?
1: 6박자입니까?
2: 아빠 9박자 한거
0: 희망도 많 희망도 많다 9박자입니까 이게? 6박자지
3: 헷갈리네요 더욱더
0: 네 자 그러면 청선 하늘에부터 희망도 많다까지 모두 몇 박자인지 한번 부르면서 쉬어보겠습니다 자 청천 시작

0: 장어도 몇 박자?
1: 뭐도 안 먹는 사람 몇 박자야? 15박자 넘지.
0: 다시 한번 시작.

0: 몇 박자 모두?
1: 18박자.
0: 24박자죠. 어떻게 8박자?
2: 네네. 아니, 오늘 시간이 음악 시간인지 지금 수학 시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0: 아니, 제가요.

0: 그 아리랑 우리가 번조 아리랑을 배우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치유를 시켜드리려고
1: 예.
0: 네 여러 가지로 이러면은 수학계산을 막 네 하도록 유도를 하면
1: 네,
0: 네 치매 예방이 더 돼 네 그렇죠
2: 네네 세 박자 여덟 번 스물네 박자
0: 그럼요 38이 24 네 38이 26은 아니죠 네 뭘 찾으세요 계산기를
3: 아니 연필
0: 아 저는 또 혹시 지금 막 계산하려고 계산기 찾으러 자 천천 시작

0: 자,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20분 동안 줄곧 지금 방송 시작된 지가 21분인데 앞에 1분은 뭐 인사말 나누고 20분 동안 줄곧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동안을 어떤 사람은 지금 앉아서 듣고만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해봐야지.
1: 예. 어머님들은 같이 자라, 제가 네. 후연 전학생이잖아요. 네네. 전학생이 원래 혼자 하는 법은 없잖아요.
0: 있어요.
1: 누군가 또 반의 학생 끼고 해야 돼요. 아니,
2: 선생님, 마십시오.
0: 항상.
1: 곰을 못 올라가가지고.
0: 아, 곰을? 그럼 제가 낮춰드릴 수 있어요.
1: 이제 제일 오른쪽 편에 앉아 어머님이랑 같이 부를게요.
0: 아, 되지요. 네. 네.
1: 파트너 괜찮겠죠? 네. 네.

0: 근데 조금만 소리를 더 높게 안 될까요?
1: 제가 낮춰놨거든요.
0: 아,
1: 제가.
0: 그렇구나. 아, 조금만 더 크게 네, 해보세요.
1: 한 번만 할게요.
0: 한 번만 더.
1: 어머님 같이
2: 하는데요.
1: 파트너로 가요.
0: 아니,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1: 안 될 것 같습니다.
0: 안 될 것 같아요. 네. 시작.

0: 박수. 네.
1: 아니, 노래 이렇게 하고도 박수를 받아야 돼요? 이 속도로
2: 잘한다.
0: 항상 보면은 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1: 어떤 사람들?
0: 아, 저는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면서 먹을 걸 다 먹는 사람이죠.
1: 제가 그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요?
0: 아, 저는 싫습니다. 싫습니다 하면서 가질 거 다 가지고. 에이,
1: 지금 네. 음을 못 올라가잖아요.
0: 아, 근데 보면 그 아, 모른다 모른다 하면서 다 하시면서 네.
1: 네. 네.
0: 안 봐도 뻔한 그 뻔하지 않습니까? 그 밖에 나가서 꼭 그럴 것 같아요.
1: 그런 사람들 꼭 있죠. 어. 네.
0: 안 먹는다 안 먹는다 하면서 다 먹어버리는 사람이지.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학생분들 한 분씩 한 분씩 다 해봅시다.
1: 와.
0: 네 잘합니다.
1: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박수.
0: 네. 박수. 반장부터 시작해서 쭉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2: 오늘 배운 거
0: 네 그렇지. 오늘 배운 거.
2: 그 어디? 그 함에
0: 얘기
2: 되는
0: 거. 네.
2: 아, 이름 쓰고 좀.
0: 오늘 배운 것만.
2: 네.
0: 오늘 배운 것만 쭉 하면 됩니다.
2: 후렴도 하고?
0: 후렴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2: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0: 잘하셨어요. 무슨 저렇게
1: 저도 잘하니까 아래 사람이
0: 부담이 되시죠.
2: 엄청 부담스럽죠.
3: 목소리 좋아.
1: 선이 막 떨리는
2: 선이 떨리시대요.
3: 원래 잘한 사람이

0: 잘하셨어요.
1: 재밌어.
0: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조금 이제 막 급해가지고 조금 예, 빨리 속도를 예. 빨리 셨는데 뒤에는 너무 잘하셨어요.
2: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너무 네. 없어요.
0: 자, 그다음 분.
3: 목소리가 없어.

0: 다시 한번 다시 음이 안 맞죠? 음이 청 시작
1: 청
0: 높아요?
1: 예.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네 가슴에 네. 네. 심리도를 할 뻔했네. 그렇죠.

0: 잘하시네.
1: 너무 잘하셨어요.
2: 그러니까요.
1: 네. 저 계속해서 수학 잘하시는 분이에요.
3: 네. 커플하신다. 두고 있다.
2: 아 그러시네.
1: 아 그러네. 오늘 색상이 우리가 커플이네.
2: 누가 사주셨어요?
1: 어, 네?
2: 누가 산 거예요?
1: 모르지 뭐. 누가 사주는지.
3: 정말 내 같은 똑같은
1: 언니. 네. 그러니까. 아, 그래도 뭐 같은 색이 있긴 있네요.
2: 있네요. 어. 흔한 색이 아닌데.
1: 흔한 색이 아닌데.

0: 잘하셨어요. 네,
1: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0: 왜 다들 이렇게 잘하시죠?
2: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3: 그니까.
0: 그런가요?
2: 그 말 듣고 싶어요.
1: 그래. 야, 아나운서 딱이다.
0: 아니, 그 말도 듣고 싶기도 했겠지만.
2: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1: 뽀복했습니다. 서세 뽀복했다.
0: 아니, 더운데다가. 네. 날씨가 워낙 더운데. 더 덥네, 지금.
2: 그렇죠. 우선 선생님 같이 어떻게 좀 남은 시간 노래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모두. 예.
0: 다 같이? 얼마 남았습니까?
2: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이
0: 10분?
2: 있어요.
0: 아, 많이 남았네.
1: 자, 같이 한
0: 1, 2절을 연속. 네.

0: 네. 지금까지 모두 몇 박자였죠?
1: 아, 그걸로 다시 계산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 1, 2, 3, 24박자.
0: 48박자. 그 다음에 후렴은 몇 박자?
2: 후렴도 비슷하니까. 걔 나이 봤지만.
1: 아니, 그걸 알아서 뭐 하시게요?
0: 아, 그냥 궁금해서.
1: 궁금해서요.
3: 선생님, 나머지 시간.
0: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3: 선생님께서 톡창해 주십시오. 아, 제가.
0: 제가요?
3: 예.
0: 캠보다가 할 텐데, 예. 아직 예.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1: 근데 네, 선생님 할 때 우리가 저 카메라를 들고 또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0: 아, 마음껏 찍으세요.
3: 하다 우리 집 가장 하면 되지.
1: 그니까, 선생님 맞아. 네.
0: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1: 톡창부터 하겠습니다. 톡창.
4: 선생님 먼저 하겠왜
0: 이렇게 더워요, 오늘?
1: 많이 더우실 겁니다.
3: 꺼나 그렇습니다.
0: 네. 아니 끝 아예 끄지는 안 하는데
1: 몸이 후끈후끈 지금 네, 그렇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3: 저 안담 소세.
0: 네
3: 떡장
0: 제가 한번 예. 그 이게 본조알이랑은 그 느린 새마치로
3: 예. 예.
0: 덩덩따쿵따 이렇게 느린 새마치로 가야 돼요. 아

0: 지금은 지갑 것인데.
1: 아니 제가요 이 정도는 못하면
0: 네. 학교에서 학점에서 떨어지죠.
2: 그래요. 감정이 어떻게 다 우리 그렇게 사람 네. 맞아.
3: 뭐 안 그래야지.
0: 그렇죠. 선생님 이렇게 멋진 독창 딱 들어봤으니까 네. 저희도 그대로 따라하면 네. 또 1차 잘할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네. 잘하죠. 한번 해보실래요?
0: 네. 네. 네.
2: 그렇게 못한다. 네. 누구나 아니, 뭐. 미쳤댄다.
1: 아니야. 할 수 있는 방법.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0: 네, 시간. 한 번만 같이 해줘요. 다 같이. 예.

0: 따스하게 해야 되는데.
1: 예, 소리친. 애간 잠을 태워요. 애간 잠.
0: 눈물 나긴.
1: 즐기면서.
2: 눈물이 납니까?
0: 즐기면서. 예, 아, 소리 진짜다.
1: 진짜다.
0: 하게 잘한다. 죽어도 우린 못한다.
2: 잘해요.
1: 교수님이신데.
3: 우리 잘하시라고. 교수님하고 제가
0: 공부를 했지.

0: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1: 왜 이렇게 잘하시죠?
2: 네. 선생님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들로 해서 그렇죠. 이 시간이 아마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함께 부르는 날이란 코너 네. 이제 본조리랑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예, 그래요.
3: 네. 감사합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2: 네. 앞으로도 아리랑이 이제 더 많은 곳에 잘 올려 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마을 사람들 몇이 큰 말뚝을 들고 왔다. 부철초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는 말뚝을 받아 천사들과 함께 철문을 마스기 시작하였다. 곧 커다란 자물쇠가 땅에 떨어지더니 철문이 쿵 하고 열리었다. 안으로 커다란 감방이 쭉 늘어서 있었다. 문어구에 들어서기 무섭게 기분 나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쇠창살을 따라 안을 들여다본 두철추는 깜짝 놀랐다.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다들 겨룹대처럼 말라서 귀신인지 사람인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머리는 어찌나 긴지 한 발은 돼 보였다. 겨우 헝겊조박을 걸친 사람도 있고 알몸인 사람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직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꼼짝 않고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두철주가 다급하게 외치었다.
1: 우리는 홍군입니다.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0: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두철주는 전사들에게 감방문을 부수라고 소리치고는 자신도 쇠몽둥이로 자물쇠를 내리쳤다. 감방에 들어가 보니 어둡고 눅눅한 바닥에 오줌똥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구리고 썩은 냄새가 어찌나 진동을 하는지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감방의 사람들은 멍하니 두철추를 쳐다보았다.
1: 여러분은 이제 자유몸이 됐습니다.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0: 두철추가 몇 번이나 소리쳐서야 죄수들은 족쇄를 절그럭절그럭 거리면서 천천히 감방문을 나섰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리에 누운 채 꼼짝하지 않았다. 여일대로 여의어 얼굴이 손바닥만해진 노인이었다. 뼈에 가죽만 남아 족쇄를 끌 힘이 없었다.
2: 어르신, 제가 업어드리죠?
0: 노인은 굉한 눈으로 두철추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었다. 두철추는 노인을 등에 업었다. 전사들은 크고 작은 감방문을 모두 열어 젖히었다. 갇혀있던 사람들은 우르르 광장으로 몰려나왔다. 이족들이 200여 명도 넘었다. 홍군 전사들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업고 나왔다. 리소후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몸을 놀리었다. 갇힌 사람들이 모두 광장에 모이자 홍군 전사들은 죄수들이 발목에 차고 있던 족쇄를 망치로 끊어주었다. 오글시키던 간수가 열쇠를 가지고 달아나 버렸기에 별 수 없었던 것이다. 구경 나온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들을 겹겹이 돌려쌌다. 역시 두철추는 망치질 솜씨가 좋았다. 그는 업고 나온 노인의 발에 묶인 족쇄를 힘있고 정확하게 끊어냈다.
2: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3: 예순이 다 됐네.
0: 그 노인은 한쪽 말을 아는 것 같았다.
2: 감옥에는 오래 계셨습니까?
3: 10년은 좋게 될 테지.
2: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3: 죄는 무슨 죄겠나? 세금을 못 바친 죄지.
0: 두철추는 족쇄를 멀리 던져버리고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키었다.
2: 어르신, 이젠 집으로 가십시오.
0: 노인은 산대처럼 후들후들 떨면서 휘청휘청 몇 발짝 걷더니 멈추어 섰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걱정스럽게 물었다.
3: 정말 집에 가도 되나?
2: 네, 괜찮습니다.
0: 두철주가 웃으며 대답했다.

0: 잡아 가두지 않겠죠?
1: 그럼요, 어르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철출을 바라보다가 덜썩 꾸르앉더니 엉엉 울음을 터뜨리었다. 두철출은 얼른 달려가서 노인을 일으키었다. 그러고는 사람을 불러 부축하여 데려가도록 하였다.
2: 홍군 여러분, 고맙습니다. 홍군 만세! 홍군 만세!
3: 사람들 사이에서 우렁찬 함성이 터져나왔다. 한정말을 모르는 이족들은 홍군이라는 소리를 정확히 내지 못해 홍군에 가깝게 들렸으나 그 소리가 오히려 거짓없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전사들은 마음이 푸근해지었다.

0: 철추는 다른 사람의 족쇄를 끊어주려고 서둘렀다. 누군가 발을 들이미는데 어린아이 같았다. 고개를 쳐들고 보니 눈이 크고 15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다. 너 몇 살이냐? 15살이에요. 무슨 죄를 짓길래 여기까지 왔니? 죄는 없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소년이 큼직한 눈을 깜박이며 말했다. 차례? 아버지가 인질로 들어갈 차례인데 그만 돌아가셨거든요. 몇 년이나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5년씩이요. 이름이 뭐지? 알무사라고 해요. 넌 어느 가문인데? 국이 가문이에요. 도철출은 한숨을 쉬며 족쇄를 힘껏 내리쳤다. 족쇄가 툭 끊어지자 돌려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함성을 올리었다. 소년은 펄쩍 뛰어오르면서 싱긋 웃어 보이고는 총총총 뛰어갔다. 곧바로 누군가 도철추 앞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1: 홍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웅굴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은 두 손에도 쇠고랑이가 채워져 있었다. 머리는 한 발이나 되고 거친 얼굴에 수염이 더부룩하였다. 오직 까만 눈만이 반짝 빛났다. 두철주가 물었다.
1: 당신은 왜 여기에 갇혔습니까? 그놈들을 죽였거든요.
0: 그는 아주 시원하게 웃었다.
1: 그놈들이라니 누구를 죽였단 말입니까? 한족 관리를 해치우고 한족 병사도 여러 끝장내줬죠.
2: 언제요?
1: 지난 3월에 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나도 갔었거든요.
2: 폭동이라니요?
1: 그래요. 4천여 명이 성 안으로 쳐들어갔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2: 그런 일이 있었군요.
0: 도철추는 망치를 몇 번 휘둘러 족쇄를 부숴버렸다. 이족 장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굵고 힘있는 두 팔을 쭉 펴서 쇠고랑과 족쇄를 주워들더니 힘껏 땅에 내 동댕이 치었다. 그리고는 팔을 쭉 벌리고 소리를 쳤다.
1: 고맙습니다. 홍군! 고맙습니다. 홍군!
0: 돌려선 사람들도 힘차게 따라 외쳤다.
1: 홍군 만세! 홍군 만세!
0: 그는 돌아갈 생각을 안고 도철추의 망치를 빼앗더니 다른 사람의 쇠밧줄을 끊어주기 시작했다. 도철추가 웃으면서 말했다. 이젠 돌아가세요. 그러자 그는 가슴을 치며 소리를 쳤다.
1: 나도 홍군이 될까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0: 사람들 틈에서 환성이 터져나왔다. 손병으로 격려하는 이들도 있었다. 감옥을 나온 사람들은 식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광장을 떠났다. 광장에는 피 묻은 족쇄와 쇠고랑이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부치들이 부둥켜안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철추가 부대를 거느리고 막 광장을 나서려는데 흰신을 신은 아낙네가 사내의 돌과 계집의 돌을 데리고 찾아왔다. 홍군을 보자 아낙네는 풀썩 주저앉았다. 아이들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다. 아낙네는 손에 쥔 종이 쪽

0: 턱을 높이 축혀들고는 말을 꺼내려다가 눈물부터 줄줄 흘리었다. 아이들도 따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광장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길을 막았었다. 도철출은 종이를 받아들고는 제대로 표볼 새도 없이 아랑네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십시오. 어서요.
1: 홍문 선생님, 제 남편은 장판장 손에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남편은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0: 안하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 한 분도 꿇어앉으며 두 손으로 청원선을 내밀었다.
2: 홍군 은인들, 내 억울함도 풀어주세게.
3: 어르신께서는 무슨 일을 겪으셨습니까?
2: 이 청원서를 보시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얘기라네. 요촌 파크놈이 우리 딸을 끌고 갔어. 개자식 이놈이.
0: 여기저기에서 순식간에 청원서 수십 장이 날아들었다.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들어 두철추만 바라보고 있었다. 비록 소베트 주석 자리에 며칠 앉아있기는 했지만은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두철추는 당황스러워났다. 자신이 왜 지도원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기도 했다. 마침 리 소후가 뒤에 서 있다가 두철추의 옷소매를 당기며 나직히 말했다. 패장동지, 돌아가서 상급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세요. 도철주가 얼른 손을 내저며 외치었다.
3: 이족동포 여러분, 이족동포 여러분, 우리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의 대워입니다. 우리는 꼭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줄 겁니다. 저는 돌아가는 대로 상급에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보고를 할 겁니다.
0: 둘러선 사람들 속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도철초는 자신감이 솟았다.
3: 이족 동포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한족이나 이족이나 다 형제입니다.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뭉쳐서 국민당을 물리치고 사천 군부를 몰아내야 합니다.
4: 홍군 만세! 홍군 만세!
0: 사람들은 크게 외치면서 환성을 올리었다. 밖은 여전히 엄청난 인파로 북적거리었다. 고작 한 개패밖에 안 되는데도 홍군 전사들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오느라고 무척 힘이 들었다. 주둔지로 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았다. 호수처럼 맑고 선열처럼 진실하다. 이것은 중국 근대 역사의 로맨스로서 무산계급의 한 장군이 노예제 사회의 한 불악 수령과 비의 동맹을 맺는다.

골짜기는 갈수록 좁아지었다. 산은 높고 숲은 울창하였다. 골짜기는 쥐죽음도 조용하였다. 발소리도 냇물소리도 조심스러웠다. 산비탈에는 붉고 희고 자주 빛나는 진달래가 활짝 피어있었다. 신기하게 생긴 산봉우리와 바위도 눈길을 끌었다. 경치가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이제 이족들이 사는 땅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족 지역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은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샘물 이야기만 해도 여러 가지였다. 마시기만 하면은 봉오리가 된다는 봉오리 샘물,

자살이 물려져 죽는다는 죽음의 샘물. 닿기만 해도 손발이 새까맣게 변한다는 검은 샘물. 얼음처럼 차가워서 마시기만 하면은 몸에서 온기가 사라진다는 얼음 샘물. 이야기를 들을수록 전사들은 불안해 났다. 오늘 운이 좋을지 나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었다. 숱한 전사를 얻어들은 탓인지 눈앞은 흐릿하고 어지러워 났다. 숲은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도발만 떨어져도 앞에 뭐가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노백승과 서병진도 대호 속에 있었다. 두 사람은 얼마 전 선두부대 사령원과 정치위원이 되었다. 이족 지역을 지나 대도하를 건너야 하는 임무 때문에 둘은 마음이 무거워났다. 그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둘레를 살펴가면서 가끔 한두 마디 말을 나누었다. 백성 얼마나 왔습니까? 서병진이 물었다. 아마 30리는 왔을걸? 노백승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원토포와 오와야 골짜기는 벌써 지났어요. 여긴 아마 일완소일 겁니다. 서병진은 모자를 벗고 땀을 닦은 뒤 다시 단정하게 모자를 눌렀었다. 제갈량이 5월에 로수를 건너 깊이 들어가되 서두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지금쯤이겠지요. 그럴 겁니다. 오늘이 5월 22일이니 대체로 음력 5월이 맞겠지요. 료백성이 땀을 훔치며 대답을 했다. 가파른 비탈을 내려가며 서병진이 말고삐를 잡았다. 아무리 제갈량이라도 이런 길에서 술에 앉아 지휘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거야 소설이니까 부풀린 거겠지. 갑자기 대호가 뚝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또 외나무 다리를 만나나 보군. 료백승이 한숨을 쉬었다. 두 사람은 말에서 내려 앞으로 나가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외나무 다리였다. 깊은 골짜기에 가느다란 나무 두 개로 다리를 놓았는데 바닥까지 수십 미터는 좋게 돼 보이었다. 내려다 보니 아찔해 났다. 다들 조심조심 건너르라 걸음이 몹시 느리었다. 더구나 쥐사병들은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춤이라도 추듯 휘청거리었다. 서병진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가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백성 눈도 불편한데 호위병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습니다. 됐어요. 혼자 힘으로 해보지 뭐.

장편 소설 대장정 6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전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내일까지입니다.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이 이게 내일까지입니다. 예. 아, 이번 우대 활동이 참 좋았습니다. 예, Q10도 더 드리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권원씩 빼준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내일까지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런 우대 활동은 잘 이용한다 할 때 우리 그렇게 치료가 잘 안 되고 많은 약을 써봐도 효과 보지 못했던 이런 만성질병 치료에서 현저하게 효과를 본다 이 말씀입니다. 예. 특히 요즘 제가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알아듣기 쉽게 그냥 로백성들이 말이 치매지 우리 보통 이런 그 노망이요 치매하는 병들 우리 의학적으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총 치매 가운데서 50% 내지 80% 자원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것은 주로 이 대뇌에서도 대뇌 겉에 바깥 부분 쪽에 뇌세포가 이 위축이 오고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오는 치매를 말합니다. 금방한 일을 쉽게 잊어먹습니다. 옛날에 이르는 기억 잘하는데 최근에 일어난 사람이 이름이라든가 또 어떤 사연이라든가 이런 금방한 일을 잊어먹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 약을 먹었는데 네, 이제 금방 약을 먹었던가, 냉장고에 갔는데, 내가 뭐 가지러 왔는데, 뭐 가지러 왔든지 모른다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딸한테 다 전화합니다. 야, 뭐 깨야. 난 오늘날 지금 내 이 핸드폰을 찾는데, 핸드폰이 어디 간지 모르겠다. 이러죠. 그 다음에 딸이 말하죠. 엄마 지금,

0: 이 엄마 핸드폰으로 지금 나한테 전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정말 어기찬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도 그렇고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 노화에 의한 치매, 또 유전적인 치매, 음주와 흡연으로 오는 치매,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 모두 뇌세포에서 신경세포가 죽어나가고 뇌세포에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세포 위축이 오면서 사령부라는 이 뇌조직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가 그렇게 심통치 않습니다. 치매 치료 잘 된다는 소리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 원인을 따져야 됩니다. 원인이 이제 치매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원인은 우리 간하고 콩팥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 남은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저는 전북에 와서 지금 건립보현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2: 미래에 경력이 없고 그래서 아침 먹어도 해. 아침 먹는 거에 조선 먹어도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다.
0: 네.
2: 그래서 그냥 집치고 있는데 지금 오더니 전력이도 돌아왔고 그래서 맥이 미네 없어서 자기가 걸지 못한다 피곤하다 그런데 이거 쓰니까 맥이도 있습니다 지금 뭐. 네. 효과도 같아 써서 쓰라고 그랬나.
0: 네. 이번 의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독특합니다. 이번 의대 활동. 특대 의대 활동입니다.
2: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우리 이 콩팥이나 간에서 문제를 찾는가? 먼저 이 콩팥이 작용을 봅시다. 콩팥은 우리 골수를 만들어내고 전기를 저축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를 공급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우리 어머니 지금 치매 와서 병원에가 비호과에 치매 시터랍니다. 그래서 이 건립보시안은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약을 그렇게 써도 아이 되던 게 이번에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당에 와서의 말도 좀 얼물무리던 게 어떤 많이 나사지고 정신 상태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던 게 지금 정신 좋으니까 자식이 와도 말도 할 수 있고 이래고 바깥으로 영색이 나갔댔습니다. 근데 서로 어디 아는지 바깥으로도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약을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활동 좋을 때 먼저 번에 원래 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회 없대 그 뭡니까? 오늘이 또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 드립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이야기.
0: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0: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네. 뇌수가 충분히 보장돼야 뇌조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런 그 신진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진대사란 것은 새 영양 성분이 흡수되고 그 노폐물이 빠지는 걸 말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4: 이 건립보시안 우리 아빠분이 두 달 열흘 썼습니다. 그런 게 기억력이 없어 다 못 자는 게 특별했습니다. 전에 다 못 자는 밤에도 소변 또 대여섯 번 오거나 경기 한 벌써 한 달을 쓰고 나니까 벌써 어린 지나고 이 머리 기억력이 좀 달아서고 그 다음 밤에 뭡니까 그 소변 자주 오는 게 어서 두 시간 밖에 안 오고 내봉수를 했은 게 이제 25살 썼는데 나중에 좀 거리 좀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자꾸 자는 게 조금 꿈이 홍망을 했는데 꿈이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0: 맞습니다.
4: 예, 꿈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난 게 거의 거뿐하고 좀 정신 안 감이 나고, 조금 이야기가 좀 맥이 납니다. 심장 든든해지, 어르신들이 애들이 든든해지는 감도 나고, 그 전번에, 나는 전번에, 전번 주일에 왔는데, 우리 오빠도 오늘 싸겠단다요. 어서는 낮자 의미 없으니까.
0: 우리 하여튼 내일까지입니다.
4: 예, 압니다. 예, 오늘 싸겠습니다. 압니다. 우리 엄마는.
0: 그렇게 하십시오.
4: 예, 수고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주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대뇌는 전체 체중이 2%밖에 안 합니다. 대뇌 무게가. 그런데 피를 수요하는 량은 전체 우리 몸속의 혈액이 20%를 수요라 합니다. 그만큼 대뇌에서 많은 신진대사가 진행된다 이거 말합니다. 신진대사가 진행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노폐물도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 잘 소화가 하이된 나쁜 단백질이 많이 쌓이면서 치매가 오는 원인,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치매 원인을 많이 찾고 있는데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단백질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콩팥이 기능이 나쁘다 이런다 할 때에는 이런 나쁜 단백질을 빠져내보낼 뇌수가 적어집니다. 뇌수가 우리 그 대뇌에서 산생된 많은 노폐물을 가지고 순환한단 말입니다. 뇌수, 척수, 그 다음에 골수, 이게 순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골수를 어디에서 만들어내는가? 선주구성수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콩팥이가 골수를 만들어내고 뼈를 주관합니다. 이 원리는 누구도 반대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고 이거는 우리 5000년 역사를 내려오는 중국 중의학에서 우리 콩팥이 기능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 보신환, 왜서 우리 보신하는가? 보신이라는 게 콩팥이 허한 걸 딱 뭐 콩팥이 뭐 신염이 생기고 뇌독증이 생기고 쇠지간이 올라가고 이래야만이 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콩팥이 허하다,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다 이거 말합니다. 이런 걸 치료하고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제를 꼭 써야만이 이 골수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딱 골수가 만들어지면은 얘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우리 골과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골수가 많아지면은 빈혈이 해결됩니다. 혈이 부족하던 사람들이 혈이라는 거는 많은 우리 몸에 영양 성분을 공급하는 한 개의 이런 영양 성분이고 혈을 이용해서 우리 몸 각 세포에다가 영양 성분이 공급될 수 있는 이 교통 도구가 한 가지입니다. 혈이 부족하다 하면은 몸에서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각 조직 기관 세포들이 다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골수는 우리 혈세포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 근원입니다.
0: 네, 재료입니다. 땀뿐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소변이 작고 손발이 말아 안 되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있거든요. 보시관 썼는데 지금 하나하나 소실돼 우선 먼저 이 머리가 흐릿흐릿하게 맑아지고 그렇게 터진 것 같은 게 좋아지고 있고 건망질 심하던 게 지금 하나하나 생각이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소변 그리졌던 게 좋고 그리고 그런 저 당나의 백이 그렇게 두껍던 게 그것도 지금 입이 뜨겁던 것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밤잠 잘 해라도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밤잠 잘 자니까는 소화가 잘 되고 밥을 잘 먹을까 몸이 헷갈아진다. 그렇게 천구만 거 된 게.
1: 네.
2: 예, 그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활동도 내일까지라는데 배달 받다 그랬는데.
1: 예,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까지기 때문에 우리 501-2797 이 약국 전화인데 여기에다가 쓰려는 전화하셔서 나는 돈이 아직 뭐 한 이틀 있어야 나오는데 3일 있어야 나오는데 이런 분들 다 먼저 예약해 놓으십시오.
2: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콩팥이 좋아지면 골수가 잘 만들어진다. 이 도리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파키슨병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파키슨병이라는 게 뭔가 우리 대뇌에는 흑질이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흑질 대뇌하고 손의 그 중간에 있는데 이 흑질이라는 게 기실 그 해부 구조로 보면은 그 손톱끝만큼 그 정도로 큽니다.
0: 네.
1: 크지도 않단 말입니다.
0: 땅뿐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언니 보시면 저도 지금

0: 전화 효과가 해줬습니다.
1: 여보세요?
2: 네.
1: 여보세요?
2: 네, 말씀하세요.
1: 예. 그래던 게, 이건 이제 세안 지금 쓰니까, 예. 심장도 도와주고, 진짜 소리 잘 되네. 어디 염두야 하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0: 네.
1: 그리고 예. 맥이 난다, 이 건의보시 안 쓰니까,
0: 예. 예, 맥이 나는 약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 여기 맥이 나용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때 이제 하급밖에 없다니까, 오늘이 15가구 배달 받자고 그런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를 잘 이용하십시오,
1: 예.
2: 네.
1: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이 흑질이란 부분이가 우리 대뇌에 있고 이 흑질이란 대뇌 세포에서 도파민이란 거 분비한다. 이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운동신경이 움직일 수 있게끔 연결하는 이런 호르몬입니다. 내가 화장실 가겠다 일어나겠다 하면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일어나야 돼야 됩니다.
2: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그래도 근데 버스 안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나쁘게 서변이 어떤 때는 잘 나가고 좀 막 자주 보고 어떤 때는 서변이 잘 아예 나갔습니다.
0: 예.
3: 네, 이 약 쓰면 서변 잘 짧고 서변 용 시원하게 잘 나간다.
0: 예.
3: 그리고 허리 다리 쪽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날 때 우감 지고 일어나고 이런데 아, 이, 골까지 용도 없습니다. 잘 일어납니다.
0: 예.
3: 그런데 영역이 없어서 빙산을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왔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영역이 회복됐습니다.
0: 예.
3: 그래서 생각하면 혈지 높은 것도 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영역이
3: 예. 이용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내면의 효과 효과, 예. 이 중풍에도 효과네, 우리 남편을 사서 잘 지킨데, 이 걸음걸이 방송치한테 너무 잘 걸어댕깁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얘도 중풍학 경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예. 능력도 돌아왔습니다.
0: 예.
3: 그 예, 나머지 근무는 예, 이렇게 걸음걸이 이제 방송치 하는데도 자꾸 들거리면 한대 나가더라 말입니다. 그 동안에 예. 나머지 자꾸 문을 두드리던 게 이건 나머지 문을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0: 네.
3: 봐봐, 중심에 띠약 쓰기 때문에 치매하고 했던 중심이 있던 아이한테 드렸습니다.
0: 그렇죠.
3: 네. 중심이 치매 때는 그렇지 않고 뭡니까?
0: 예. 네.
3: 내일까지 우대 활동한다고, 우린 둘이 쓰기래 이야기는 것도 오늘도 많이 대답 받겠습니다.
0: 네, 중풍도 그렇습니다. 다 머리에 있는 혈관이 막히고 그로 인해서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배란 말입니다. 예. 이래서 이 근뇌보신환을 쓰게 되면 중풍 후유증 치료에서 뚜렷한 현저한 효과를 봅니다.
3: 예, 딱 네, 이용 좋습니다, 선생님.
0: 의대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드리겠습니다.
1: 네. 아,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구복 예거는 천년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교거람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예,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거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교거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교거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거라면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 작용, 그 다음에 청열 작용. 그래서 이 교거람은 중약제 가운데서도 우리 혈진 높은 사람들, 혈진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0: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지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2: 예, 입간구복에 지금 쓴다. 야, 이거 좋습니다. 난 이 방역인에서의 소리 나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니 깡치도 많이 나가지고 폼도 나가지.
1: 예.
2: 예, 섭외 시월이 달라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스부스하게 다.
1: 예.
2: 네. 우리 헤라도들이 잘 되고.
1: 예.
2: 그러면 올로 좋습니다. 식사도 또 이거 잘하고, 예.
1: 예.
2: 먹이라면 막, 이 말라들고 이래서 것도 지금, 예. 말은 붙인다 해나고, 가래도 없어지고, 이런 거 좋아.
1: 예.
2: 그래, 내게 이게, 당뇨하던 중에는, 액상 많다. 어머, 또 배달받아, 그냥 쓰자, 그런다.
1: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 네. 예.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0: 예. 네, 맞습니다.
2: 예. 예,
1: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교거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거람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이럴 때가 많았죠.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헝겊치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의꾼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0: 네.
1: 그래서
0: 땅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3: 네, 이 간구복의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난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등이 내려오면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려면 어느 것도 자도 되네. 그래 너무 피곤하다만 눈등이도 그렇고 눈이 들이 자꾸 피드지네. 까까라고 가서 자꾸 이제 가는 문제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했네. 이거 진짜 어디 있는 습관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밤낮이 있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또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뭐니까 자꾸 눈이 피곤한다. 우리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눈이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 간에 대한 건 있어라 그랬거나 썼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남은 건 좋답니다. 그래.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고 그런 것을 좀.
1: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집니다.
3: 예. 네. 술 좋아진다까? 예. 어제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사는

0: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포를 뜯어다 계속 가시를 먹는다 말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딱 여기 한 가지 있죠. 예?
1: 네.
0: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아이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뭐죠?
1: 네.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연기 깜고 보게 좀 쓰고 있습니다.
0: 네.
2: 뒤에서 눈나 아직 거기서 다리 아프면 아니 그때 조금 다수가 달아가지고 이래서 내가 좀 쓰는데 조금 또 많이 벗습니다 지금.
0: 그렇죠.
2: 제가 조금 많이 좀 그래도 많이 나고 늘다 거기 다리 아프니 아니 지금 다수가 다수 다수를 좀 많이 늘어들었습니다 지금.
0: 예.
2: 그 다리 아프고 무슨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2: 이 약 좀 더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12각 싸도 12각 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2: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예, 저고람이라는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아이 걸렸으니까, 예, 온 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자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죠, 기시르는. 우려먹는데 그 약재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재 때문이고 이 약재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후에 이 약재를 찾아보니까 겨고람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겨고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겨고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정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약재 자체도 겨고람이란 약재, 구기자 약재, 오색영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제약기술입니다. 제약기술이 똑같은 약재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 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아사한 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영면들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곡은 최관석 작사 박승철 작곡의 어머니 구슬땀입니다. 이마에 맺힌 구슬땀에 어머니 삶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순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각 현시의 관광 경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길시에서 관광객들은 낮에는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여행 사진을 찍고 저녁에는 연변대학 맞은편 인기 탄막벽에서 사진을 남겼으며 밤에는 유람선을 타고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거나 미식거리에서 조선족 특색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이어서 훈춘시입니다. 훈춘시에서는 신선한 속살이 통통한 좋은 왕게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중로조 삼국 국경이 맞닿은 독특한 입지 조건 덕분에 한눈에 세 나라를 바라보는 국경 풍정과 짙은 러시아 풍정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용정시에서는 비암산 온천 옛마을의 편교산 고불소 온천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고불소 온천을 즐긴 후 경군의 NPC 인터랙티브 게임에 참여하고 조선족 무형문화재 기예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룡시입니다. 화룡시에서는 광동촌의 농가들이 민박으로 개조돼서 관광객들이 조선족 큰 온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벼 재배와 떡치기 등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벼밭 사이로는 논을 가로지르는 작은 기차를 타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왕청현의 난가대협곡 국가삼림공원은 여름 평균 기온이 21.2도에 불과하며 공기 중 음이온 함량이 매우 높아 명실상부한 삼림산소바로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서늘함을 만끽하며 마음껏 산소를 마시는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안도현에서는 관광객들이 장백산 주요 풍경구에 오른 후 마계 래프팅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7월 장백산은 외국인 관광객 수용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장백산에 오르고 연변을 여행한다는 것이 동북아 국경 간 관광의 황금 로선으로 자리 잡았고 연변은 동북아의 인기 국경 간 관광지로 성공적으로 도약했습니다.

여름방학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지금 연변을 방문하면 여전히 시원하고 맛있는 음식과 풍정을 체험할 수가 있겠고 여기 한층 여유롭고 편안함이 더해져서 가슴 설레는 여행을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의 끝자락에서 즉흥적인 성수기 피하기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미녀풍의 가요 류은종 작사, 리창훈 작곡의 장백산천가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박소연 가수가 불러드리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사랑인 장엄한 장백산천을 가슴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모습과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사랑을 노래한 가요. 문춘산 작사, 문령덕 작곡의 부모님의 그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리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이 되어도 마음은 청춘일 수 있습니다. 최근 작사 최동혁 작곡의 70 청춘 111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새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학 동안 느슨했던 생활 리듬을 다시 학교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매번 이때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무겁고 아이들도 낯선 긴장감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하여 오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잔뜩 긴장이 된 주부님들과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꾸며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새학기를 맞아 아이에게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를 강조해주라고 합니다. 아래 이 다섯 가지 부탁을 다섯 가지 선물로 꾸리미를 만들어 우리 주부클럽 분들에게 하나하나 전달할까 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 선물이 아이들에게 용기와 사랑을 심어주고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 따뜻한 오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건강질, 체육 단련 강화를 강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성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신체에는 모든 성장의 처석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유지하고 강한 체력을 키워야 지식을 탐구하고 꿈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근시 저령화와 중증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간한 2026년판 근시방지지침에 따르면요. 항경전기 아동부터 정기적인 시력검사와 안축길이 측정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특히 취학 전 0세부터 6세 사이에 굴건 기록을 작성해 아이 시력의 성장 경로를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근시 예방을 위해 매일 2시간 이상의 야외 활동을 강조하는데요. 야외에서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시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국가 차원에서 무속재일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 때문만이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 아이들은 성취감을 맛보고 친구들과 협동하는 법을 배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요. 주부님들께서는 이제 계약하면 매주 주말 아이와 함께 가벼운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등산 등 가족 운동 시간을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요? 운동이 아이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지식은 인생에 더 많은 가능성 선사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읽은 책, 배운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말투와 태도 그리고 미래의 길 위에 고스란히 남는데요. 지식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고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죠.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방학 동안 쇼폼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은 장기간 무절제한 쇼폼 시청이 기억력 저하, 주의력 분산, 정서 불안정 등 인지 기능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죠.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뇌 부패라고 부릅니다.

중남대학교 신경외과 전문가 리아꾼 교수는 오랜 시간 쇼폼을 보면 뇌를 자극해 자기 통제와 결정을 책임지는 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약화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쇼폼 시청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하고요. 기억 저장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주부님들께서는 일단 자신부터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이의 하루 쇼폼 시청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대신 종이책 읽기, 야외 활동, 가족과의 대화로 여가 시간을 채워주시길 권합니다. 지식은 천천히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데요. 주부님들께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읽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게 쇼폼의 유혹에서 아이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번째 선물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허용하되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라고 합니다. 인생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죠. 모든 일들이 순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일시적인 성패에 얽매이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 마음가짐인데요. 그런데 일부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수학학습에서 유난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또 우리 주부님들께서는 아이가 똑똑하지 않은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수학장애라는 하나의 증상일 수 있는데요. 국제질병분류에서는 수학장애, 읽기장애, 쓰기장애 등을 모두 학습장애로 분류하는 신경발달성 장애로 봅니다.

청력장애의 특징으로는 숫자 감각이 약하고 숫자를 인식하거나 세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계산이 어렵고요. 추상적 개념 혹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공간적인 사고능력이 결여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학습장애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교육의 실패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숫자 감각이 낮은 아이들에게 생활 속 물건 세기, 시계 읽기, 숫자 장식 활용 등 게임 형태의 학습을 추천하는데요. 공간 감각이 부족한 아이들은 7교판, 퍼즐, 블록 쌓기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부님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건 아이에게 실패를 허용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넌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때 그 끈기가 결국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번째 선물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력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라고 하는데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담담하게 마주하고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채워나가는 것이죠. 새학기가 다가오면 많은 아이들이 개학 불안을 경험합니다. 주의력 부족, 기억력 감퇴, 감정 저하, 불안과 초조 등으로 나타나고요. 일부는 복통, 두통, 구토 등 신체적인 반응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이 아이 몸에 병이 난 것도 또 게으름 때문도 아닌 불안한 감정으로 인한 신체적인 반응이라고 설명을 하죠.

계약불안은 식사와 수면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지만 밥을 먹고 싶지 않아 하거나 밤새 잠을 자지 않거나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자해 같은 극단적 행동을 보인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죠. 전문가들은 부모님께 안정, 유도, 내려놓음 이 세 가지 비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안종입니다. 계약 일주일 전부터 하루 15분 내지 30분씩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생체 리듬을 서서히 학교 모드로 전환하세요. 둘째는 유도입니다. 아이의 부정적 감정을 비판하지 말고 왜 학교에 가

하기 싫은지 그 이유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겁니다. 셋째는 내려놓음인데요. 아이가 스스로 책가방을 정리하고 학용품을 고르게 하며 내 계약은 내가 만든다는 주체성을 키워주세요. 네, 주부님들의 평온한 마음이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섯 번째 선물입니다. 언제나 고마움을 알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하는데요. 남을 도울 때는 닌색하지 말고 도움을 받았을 때는 보답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만 정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법은 점점 서툴어가고 있어요. 주부님들께서는 아이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주변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통해 배우거든요. 또한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아요. 아이의 학교 생활, 친구 관계, 고민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먼저 나는 내 생각이 정말 궁금해라고 표현하고 귀로만 듣지 말고 눈을 맞추며

네, 지금까지 새학기를 맞아 주부님들이 아이들에게 전달했으면 하는 다섯 가지 선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강조한다면 건강 제일, 체육 단련 강화하기, 지식은 인생에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함을 깨닫기, 너 자신의 실패를 허용하되 쉽게 포기하지 말기,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기, 그리고 언제나 고마움을 알고 착한 사람이 되기입니다. 사랑하는 주부님들, 이 다섯 가지는 단순한 경력가 아니에요. 아이의 전인격적 성장을 위한 내정표입니다. 우리 가족의 자녀들마다 용기와 사랑을 품고 새학기에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나길 바랄게요.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믿음이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아이에게 이 다섯 가지 선물 중 한 가지라도 진심을 담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였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천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맛이라는 책입니다. 장품성이 쓴 이 책은 주황홍색 교통선이라는 은밀하고도 위대한 혁명 역사를 배경으로 창작된 장편 아동소설입니다. 아이의 순수한 시각으로 혁명 세월 속의 열혈과 따뜻한 정을 서서히 펼쳐 보입니다. 소녀란란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비밀 교통원으로서 위험한 일상을 겪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암호 연결, 은밀한 정보 전달, 비바람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 차양진에서 보낸 세월 속에서 란란은 부모님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진 신념과 지조를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린 시절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한다는 책입니다. 이는 작가 심석계의 자서전적 단편 소설로 내가 나를 한 번 더 보게 하기 위해 한잠 자고 눈 떠보니 아침이다. 웃는 것보다 우는 게 좋다.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로 부축하게 하지 마. 아들의 반전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심석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배경으로 섬세한 필치와 애틋한 감정에 대한 서술을 통해 그의 유년 시절 순수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과 친구, 선생님에 대한 깊은 정을 보여줍니다. 전체 작품은 낡고 누런 흑백 색의 기조 속에 약간의 순수하고 밝은 색채를 화면에 가볍게 배치해놓은 듯 겹겹이 쌓인 기억의 먼지 속에 가려져 있던 맑고 밝은 색채가 스며나옵니다. 정보가 폭발하는 요즘 시대에 청소년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길을 안내해주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동영상과 패스트푸드 문화가 우리 주위를 가득 채울 때 진정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성장 이야기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책은 어린 독자들에게 강인함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창을 열어줍니다. 다음은 자크 어보의 부름이란 책입니다. 작가 류호가 쓴 사실주의 장편 아동소설인 자크 어보의 부름은 서장 지역의 생활과 변천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크 어보 설사는 서장 유목민들 마음속의 신성한 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가장 경건한 사람만이 그의 참모습을 볼 수 있으며 무릇 자크 어보 설산의 참모습을 본 사람이나 동물은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루가와 아버지 라오, 어머니 다와, 할머니 양초일 가족은 자커브 초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품은 소녀 루가의 가족과 장족 사자개와의 운명이 엮인 이야기를 통해 자크오보 초원의 자연 생태, 유목민 문화와 현대 문명의 충격에서의 갈등과 융합을 선보입니다. 이 소설은 섬세한 필치로 장족 거주 지역의 풍토와 인정을 묘사함과 아울러 사람과 동물, 전통과 현대 충돌을 통해 생명의 존엄과 자연을 경외하는 깊은 사고를 전달합니다. 다음은 여기는 아주 좋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가 소아정정이 창작한 생명력이 충만된 장편 동화입니다. 로정일 가족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는 제비, 도마뱀, 쥐 등 작은 동물들을 둘러싸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양 철학적 사고가 담긴 존은 풍경을 생동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품의 언어는 맑고 담담하며 여유로운 리듬으로 순박한 시골 풍속을 감칠맛나게 들려주면서 인생에 대한 저자의 사색, 누구나 자기에게만 속한 가장 좋은 여기를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합니다. 다음은 엄마의 백납 이불이라는 책입니다. 아동문학작가 당지자가 쓴 이 작품은 호남성 장사의 금정 옛거리에서 4대에 걸친 여성들의 성장 및 변화를 시점으로 교묘하게 백납 이불을 정서적 매개체로 하여 가족의 우정과 고향에 대한 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이 개혁개방 이래 겪은 발전과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자녀 교양과 여성 자기 성장이라는 핵심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이 책은 어머니가 인내와 지혜로 특이한 발달을 겪고 있는 딸 록광을 위해 사랑으로 감싸며 엮어가는 동년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포용과 끈기를 해석하고 새 시대의 소년 아동들에게 진정을 이해하고 차이점을 받아들이며 아름다운 품성을 전승해가는 양질의 독본을 제공해줍니다. 다음은 청동신수라는 책입니다. 왕년생 남자아이 목가수의 여름방학 여행이 할아버지 목중복의 문물 복원에 관한 옛날 이야기를 이끌어내며 고고학 연구 일꾼인 아버지 목이평의 업무 일상에 녹아듭니다. 디테일이 풍부하고 생활의 토양에서 자라는 자각과 천연을 가지고 삼성퇴 발견 및 발굴의 역사, 문화재 복원의 기술, 절차와 난이도, 그 과학성과 전문성, 관련 발전 역사를 흔적도 없이 서사의 구성과 인물 형상 부각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작가 리산산이 창작한 이 작품은 동년을 핵심으로 하며 왕성한 시대 정신의 핵심과 사실주의 질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오스트리아의 작가 로베르트 제탈러가 쓴 한평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편 소설은 오스트리아 서부 텔록 산악지역의 휴양지 개발을 주요 배경으로 허구의 인물인 안드레아스 에거의 한평생을 덤덤하지만 세밀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평생은 티롤 지방의 풍경 묘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정취를 간직했던 이 지역은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스키 휴양지로 개발되는 과정을 통해 중대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에거의 시점에서 정교하게 묘사되며 이 작품의 핵심을 이룹니다. 어찌 보면 자연인에 가까운 존재인 에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문명화 과정에 연루되면서 자신의 노동가치와 인생의 의의를 제대로 부여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평생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에거의 곁에는 항상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그렇다고 죽음은 불행하거나 느닷없는 형태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으니 바로 아내 마리의 죽음입니다. 에거의 주변 사람들은 죽음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만 그렇다고 애써 피하지는 않은 채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결국 에거 자신도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산악지역이라는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고독으로 점철된 남자 에거의 삶에 오묘한 색채를 드리웁니다. 에거의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는 죽음이 산악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설처럼 그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마음을 졸이며 하는 고공작업, 샤워만 해도 독감에 걸려 목숨을 잃는 동료, 에거가 독일 국방군으로 2차 대전에 참전했을 때 러시아 눈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병사들의 시신 등 죽음은 마치 냉정한 여인처럼 호시탐탐 그의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책 속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 등에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에거는 이렇게 말하고 어깨에 맨 가죽끈을 고쳐매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잠시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의 소리를 들으며 귀를 기울였다. 고요함은 완벽했다.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심장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산의 침묵이었다. 제 등에서는 안 된다고요. 에거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 사실 이 책에서 작가는 여러 차례 죽음의 이미지를 대설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에거는 35살 되던 해 대설 속에서 친구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짜고짜 친구를 업고 산날의 마을로 내려가 구조를 요청하기로 합니다. 두터운 눈으로 덮인 3km가 되는 산길을 힘들게 걷고 있습니다. 이때 친구가 갑자기 맑아진 정신 상태를 보여줍니다. 친구는 에거의 등에서 내려 어느새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눈보라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후 친구의 얼어붙은 시신이 발견됐을 때 에거는 이미 70세가 넘었습니다. 삶과 죽음, 느림과 빠름의 상징과 비유는 이 장면에서 무한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친구의 짧고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는 에거의 길고도 여유로운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 에거는 참으로 딱한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고 오른쪽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살지만 그래도 그는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에거가 사는 삶을 따라가 보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사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한 에거에게도 사랑은 찾아오고 그는 아내가 죽은 뒤에도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갑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사랑을 믿고 있을까요? 한 남자, 산, 고독, 죽음의 사중주로 이 작품에서는 고독 속에서 존엄과 아름다움을 찾는 내용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루는 크고 작은 순간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제 탈레의 절제된 산문 속에서 예리한 관찰과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을 지닌 남성의 이야기를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탄력 있으며 우아함이 깃든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극도로 시적인 작품이다. 무뚝뚝하면서도 예민하다. 사소하고 주변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책이기도 하다. 일단 이 책의 첫 장을 읽게 되면 절대 손에서 놓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은 독일에서 출간되자마자 많은 언론과 문학계 인사들의 주목을 받으며 세계의 독자들에게 소개됐습니다. 출간 후 독일에서만 55만 부가 판매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계 25개국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7월 19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1: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0: 라디오 문화산책.

인생이란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던 역경에 처해 좌절을 당하고 쓰러지고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문제 해결의 연속적인 과정으로서 누구에게나 다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은 백신과도 같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면 그만큼 성숙해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전춘식의 수필 나무는 구슬을 탐내지 않는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집에서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편리와 불편과 늘 상종하게 된다. 불편 중에서 첫째를 꼽으라면 아마도 창문 유리 닦기를 꼽아야 할 것 같다. 워낙 고공 작업이라 하면 지레 소리만 들어도 어질어질해 나는 나에게 있어서 이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허니 일꾼을 청해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빨간 지폐 석장을 내밀고 벼르다가 끝낸 일인데 불과 며칠 난가 흙비가 내리거나 먼지바람이 일어 원래 상태로 환원되면 신경이 쓰이다 못해 머리에 쥐가 올라올 지경이다. 하여 올해에는 여름철에 한번 마가을에 한번 닦는 걸로 결정을 해두었다. 이제는 립동이 당금 눈앞인지라 더는 미루적거릴 수가 없으니 당금 행해야 했다. 로무시장에 가서 이리저리 살피다가 그중 깔끔해 보이면서도 몸매가 왜소해 보이는 한 아줌마를 짚었다. 아니나 다를까 일하는 솜씨를 보니 내 눈썰미와 딱 맞아떨어진다. 왜서 혼자만 왔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일솜씨가 재서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일을 번개치듯 단숨에 해낼 수 있다며 자신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일을 하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사말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측은해서 건네인 말에 아줌마는 예사롭게 응수를 해온다. 매일같이 하는 일인데요 뭐. 이렇게 걸싹이 일을 한 날이면 저녁에 온몸이 노그라지겠네요.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뼈가 물러나게 죽도록 일을 한 날이면 귀가할 때 덜썩거리며 흥에 떠서 걷지만요. 종일 서서 일이 차려지기를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날이면 두 다리를 질질 끌며 걷는데요. 우습죠? 네? 잠깐 생각에 묻히고 나서야 겨우 그 말에 담긴 뜻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았다. 하도 그저 보아주기가 안쓰러워 물을 나르는 건 내가 담당을 하겠다고 자진하여 나서자 그는 도리어 손사래를 친다. 일꾼을 청했는데 왜 주인이 거들어야 해요? 내가 이렇게 마른 명태 같아 보여도 우리 집에서 고동마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줌마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알고 보니 아줌마는 아이돌을 키우는데 큰 딸에는 고중에 작은 아들에는 초중에 다니는 중이란다. 게다가 남편은 당뇨병으로 고생한 지가 10년을 넘다 보니 바깥 일에서 손을 뗀 지가 옛날이란다. 온 집 식구가 자기 한 손을 바라고 산다나 들어보니 짐작이 갔다. 그 궁색한 살림살이를 멍에처럼 떠매고 앞만 향하여 내 천의 굽을 놓아야 하니 명실공히 고동마라고 불리울 만도 했다. 아줌마는 어림잡아 50대에 가까워 보이는데 나이와는 무관한 듯 그렇게 아찔한 장턱에 올라서서 능란하게 걸레질을 쓱쓱 해나갔다. 처음 이런 허들의 일에 손을 댔을 때만 해도 서툴고 맥만 빠졌는데 후에 일을 사려 물고 한가지 한가지 일들을 눈에 손에 익혀냈다. 일도 마음먹고 살손을 붙여 배워내니 되더란다. 게다가 손나귀가 드세요. 지금은 막히는 일이 없다고 한다. 과연 그 아줌마의 손에 번개가 일더니 언뜻 그 많은 겹창문들이 새 유리처럼 멀쑥하게 목욕을 마치게 되었다. 유리 닦기가 끝나자 청소를 하는데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섞는다. 이같이 고된 노동에 찌들려오면서도 이런 헐거운 마음가짐으로 삶을 영위해 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인가. 일이 마무리되자 수고했다며 약간한 팁을 건넸다. 혹여 이 보잘것없는 건네임이 아줌마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라고 할까봐 돌아갈 때 택시나 타라며 밀어주었다. 택시는 무슨 택시예요? 솔로 버스가 바글거리는데요. 그나저나 더 얹어주니 잘 쓰겠습니다. 아줌마는 가방에서 깨끗한 옷을 꺼내어 툭툭 털고 입고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문 밖을 나선다. 오늘은 운이부터 또 다른 집으로 일하러 가게 된단다. 층계를 내려가는 아줌마의 어깨가 방불이 춤을 추는 듯했다. 창 너머로 그분의 뒷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느라니 문득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가 떠오른다. 왕비의 자리가 욕심이 나서 숱한 처녀들이 몰려들어 유리구두를 신어본다. 신이 발보다 작거나 크거나 하여 도저히 걸음이 안 된다. 그 신에는 적임자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발과 신이 딱 어울릴 때에라만이 맵신은 물론 그 자신도 편하게 느껴지게 된다. 맞든 안 맞든 기어이 신으려는 그런 단순한 염원에 의해 발을 깎아내거나 크게 만들 수는 없지 않는가. 허니 아무리 큰 욕심이 생기더라도 자신의 발에 맞는 그런 신을 고르는 수밖에는 달리 대책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발은 본이라 하고 신은 그에 따르는 분, 즉 그에 대응되어 일치를 이루는 상대로 된다. 보건대 그 아주마는 적어도 본분에 충직하는 분임이 틀림이 없다. 허니 탄식을 하거나 울음을 울어도 모자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연스레 적응을 하며 여유자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사람들의 의욕을 자아낼 만치나 유별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필경 그 아주마는 현실을 도피하려고도 원망하지도 않고 태연스레 그 험하고 늘찬 고개를 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이 가녀린 몸으로 고동마의 고시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본분에 어긋남 없이 살아가려는 그 하나의 든든한 신조가 곧바로 뒤틀림없는 받침돌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리라. 우리말에는 전미사로 쓰이는 답다라는 단어가 있다. 부모답다, 아들답다, 아내답다, 남편답다, 스승답다, 제자답다, 국민답다, 지도자답다. 여기서 답다는 홀로서는 뜻을 가지지 못하나 어느 한 단어가 붙게 되면 본분에 맞게 뜻으로 전달이 된다. 본분에 맞으면 일이 순리에 따르게 될 것이고 본분에 안 맞으면 일이 비뚤어지게 될 수도 있으렸다. 본분을 떠나 생각과 자세는 자칫 곁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지도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찌 보면 본분이란 이 두 글자를 떠날 수 없는 것 같다. 본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내 발에 딱 맞는 신을 선택할 줄 안다. 밭에서는 가죽 구두보다 헝겊신이 좋고 물에서는 양복보다 곰옷이 생색을 내게 되는 이치와 같다. 들의 박에는 금박질이 필요치 않고 소신에는 꽃 리봉이 가당치 않다. 딱히 명문으로 규정이 돼 있지는 않지만 나한테 주어진 운명이라고 보면 그에 따르는 하나의 테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불평스럽지만 그게 바로 현실이다. 바로 이 안가닥으로 하여 나는 나무가 돋보인다. 나무는 인내에 능하다. 여름은 더운 대로, 겨울은 추운 대로 용케 감내하면서 사철 연가를 부른다. 또한 나무는 자기가 생긴 나름대로 자기한테 주어진 제한된 공간 속에서 말없이 묵묵히 자랄 뿐이다. 나무는 하루 사이에 쑥덕 커서 하늘을 덮으려고 서두르지도 않는다. 나무는 만리창공을 날아여는 새들을 부러워한 적도 없다. 더 나아가 나무는 현란한 빛을 내는 구슬을 탐내지 않는다. 그것은 나무의 머릿속에 아무리 현란한 구슬이라도 자기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슬기로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무를 부러워하고 숭앙하는 이유라 하겠다. 어느 한 명인의 말이 새삼스럽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구슬을 탐내지 않는 그런 나무로 되고 싶다. 오늘 내가 만났던 그 아줌마도 구슬을 탐내지 않는 나무여서 그렇듯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선에 안겨왔으리라.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임향숙의 귀향길로 시작해봅니다. 아련하고 따뜻한 선율 속에서 고향의 풍경과 소중한 추억을 떠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공원에 가고 싶어서 명절을 기다리던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는 가요입니다. 연길공원의 노래를 김양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성문 작사 김창근 작곡의 인생은 보내드립니다. 인생은 정해진 답이 없고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힘든 날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소중한 추억이 되고 앞으로의 걸음이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량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한 가요. 박장길 작사 조인길 작곡이 어머니의 팔베개 보내드립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 따뜻한 배려가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겠죠. 윤영민 작사, 김광춘 작곡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보내드립니다. 김훈아, 김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닌 소중한 인연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오랜 시간 함께하는 인연도 우리 삶의 의미를 남깁니다. 만남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모든 인연에 감사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인연 보내드립니다. 최경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0: 본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 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알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냈죠? 매주 재미있는 이야기와 따뜻한 교훈을 전해주는 콩콩콩 이야기방. 오늘은 평소와 다른 아주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어요.
0: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고향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성립 74돌을 맞아 오늘은 옛날 연변의 모습부터 지금의 멋진 변화까지 알아보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리가 매일 뛰어놀고 행복한 추억을 쌓는 고향 연변이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은 얼마나 멋지게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보자고요.
1: 네, 많은 친구들이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은 알지만 고향에 깃든 따뜻한 역사와 발전 이야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고향의 역사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보자요. 먼저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연변 소녀들은 진달래꽃을 보내드립니다.

0: 우리 연변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소중한 땅이에요. 무려 5만 년에서 1만 5천 년 전에 화룡 대동 유적은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고 가장 넓은 구석기 시대 유적인데요. 많은 옛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1: 그리고 약 2만 6천 년 전에는 안도인이라는 옛 사람들이 연변에서 살았는데요. 안도인의 유적은 지금 안도현 명월진에 있는 석회암 동굴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0: 세월이 흘러 진 한 시대에는 부곡 저족이 이곳에서 살았고 이들의 생활 문화는 단결 문화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당나라 시기에는 또 발해국이 연변에 도읍을 정하면서 농업, 수공업, 무역이 모두 발달하고 문화도 크게 활발해졌다고 해요. 특히 청나라 시대에는 개간 정책이 펼쳐지면서 두만강 주변을 연변 사람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구역으로 정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논밭을 개척하고 벼농사를 지으며 연변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입살 고장으로 만들었습니다.

0: 세종국이 성립되면서 우리 연변에는 갈수록 행복한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어요. 1952년 9월 3일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정식으로 성립되고 1955년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구를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이름을 바꾸며 자치제도가 더욱 완벽해지고 여러 민족 인민들이 평등하고 화목하게 어울려 살아가는 행복한 고장으로 거듭났어요.
1: 예전의 작은 마을들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로 달라졌고 사람들의 생활도 훨씬 편리하고 행복해졌어요. 넓고 깨끗한 도로가 사방으로 뻗고 편리한 버스와 교통시설이 잘 갖춰져 어디든 안전하고 쉽게 다닐 수 있어요.
0: 곳곳에 푸른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공원과 산책로도 점점 늘어나 어른들은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고 친구들은 방과 후에 이곳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어요.
1: 우리가 다니는 학교도 정말 멋지게 변했는데요. 밝고 깨끗한 교실, 특색이 다분한 도서실, 각종 체육시설은 물론 서예와 과학실험, 인공지능 등 다양한 활동실까지 갖춰져 친구들이 공부하며 재능을 기르고 꿈을 키울 수 있어요.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새 연변 좋구나를 보내드립니다.

0: 연변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사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우리 고향은 천의 명소라고 할 수 있어요. 봄에는 진달래와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여름에는 푸른 숲과 맑은 강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하면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풍년이 찾아오고 겨울에는 또 하얀 눈이 내려 산과 들이 아름답게 변하고 우리는 눈싸움도 즐길 수 있어요.
1: 자연 풍경만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꿈과 열정을 가진 멋진 분들이 많이 계신 고향이기도 한데요. 농민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은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어 맛있는 연변잎살, 사과배, 김치, 냉면 같은 특산물을 내와 전국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어요.
0: 또 많은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 발전에 힘쓰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생태 관광 산업을 꾸준히 키워가며 우리 고향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요.
1: 무엇보다 연변의 가장 큰 자랑은 여러 민족이 따뜻하게 어울려 사는 모습인데요. 한족, 조선족, 회족, 만족 등 여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우러져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의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데요. 명절이면 이웃끼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서로 축하 인사를 주고받으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죠.
0: 이 따뜻한 화합의 정신, 서로 나누고 돕는 마음은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연변 사람들의 소중한 마음인데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깨끗하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연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우리는 연변을 사랑합니다.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이런 변화와 발전은 그저 겉모습만 멋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따뜻한 마음과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인데요.

0: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고향에서 자란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할 일이에요. 고3 명절을 계기로 고향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자고요.
1: 작은 배려와 따뜻한 정을 이어가면 우리 주변은 더욱 화목해지고 연변은 더욱 밝고 아름답게 빛날 거예요.
0: 오늘은 우리 연변의 역사와 발전 모습을 보고 고향 사랑의 소중함과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 민족 화합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옛 조상들의 따뜻한 정신을 이어받고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서 이 고향 발진에 힘을 보태는 멋진 어린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따뜻한 마음을 늘 간직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홍영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환자들이 진료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구산 명절에 휴식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문진을 합니다.
0: 네.
1: 요즘에 길태종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골관절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강철수 선생을 많이 찾고 있어요.
0: 네.
1: 이 강철수 선생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춘중약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끝에 조약에는 화룡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북경의 이름난 뚱주먼 병원이라든가 장춘중의학대학 부속병원이라든가 이런 큰 병원에서 말이죠. 몇 년간 연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0: 네.
1: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강철수 선생이 치료하는 범주가 비교적 높습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 심교통, 중풍으로 나타나는 말이죠. 반신불수라든가 그리고 면풍의 멘탈이라 합니다. 이러한 말이죠.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하고요. 또한 소아내과 방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밀환성위염,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 등들을 잘 치료합니다. 호흡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흉막염, 인후염, 여러 가지 류형의 비염, 특히는 말이죠. 과민성 비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비뇨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 하늘로 쓴 지혜라는데 물이 찬다는 이런 질병에 그리고 말이죠. 결절의 종류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결절, 폐내 결절에 수공지류, 림파선종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또 골관절계통 질병의 치료에서 말이죠. 아주 말이죠. 소문을 넣고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도 좋고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좌골신경통, 접근통 이러한 말이죠.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이분이 말이죠.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을 말이죠.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특점을 살려가지고, 예, 예,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 하는 방법으로 환자들 말이죠. 진찰한 다음에 처방을 내드리는데, 예, 그 처방이 효과가 좋다고 환자들이 말이죠.

0: 이렇게 등에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몇 가지 질병을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교대를 하겠습니다.
1: 네.
0: 첫째로 우리 경추병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경추병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조약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경추에 있는 간판이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왕왕의 퇴행성 개변을 가져오면서 주위에 있는 말이죠, 조직들을 자극을 주거나 말이죠, 압박을 줄 때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는 신경근이고 하나는 또 주동맥 그리고 척수, 교감신경 이러한 말이죠, 조직들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면 환자들이 일련이 말이죠, 임상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말이죠, 목을 놀리기 바쁘고 고개를 말이죠, 수그리거나 젖히거나 다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 말이죠, 경추병으로 인해서 말이죠, 팔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마비되거나 절연하거나 말이죠, 심지어는 움직이기 바쁜 이런 증세도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하나 풀어나갑시다. 신경근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면 환자들이 어떠한 증세가 나타나는가. 하나는 말이죠, 목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부위에 있는 근육이가 경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이죠, 활동 저해를 받는데 목을 놀리거나 젖히거나 수그리거나 다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신경근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기 때문에 다리가 말이죠, 방사성 통증을 나타낼 때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줄이 쫙쫙 붙이면서 아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동맥을 말이죠, 또 자극을 주거나 하게 되면 압박을 하게 되면 말이죠, 목에 있는 관절낭 부위가 말이죠, 부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중장, 그리고 아통점이 나타나고 심할 때는 말이죠, 목을 놀리거나 할 때에 졸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운증이 심해서 끊어진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사람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저는 그냥 진주에서 오름지 나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수술 선생님께서 치료받아서 효과 좀 아긴다 말입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2: 오늘이 그러니까 약도 짓고 침도 맞고 이래서 오늘 가보려고 그랬다.
0: 그러도록 합시다. 연결시켰습니다.
2: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1: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이 주동맥형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졸도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때 확진을 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를 말죠,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죠, 청결을 오르나, 특히 말죠, 쇠잔 그 로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이죠, 현운증이 심하게 되면 번져지기 못하니까 구부러 떨어지면 사고 난단 말입니다. 골절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교감신경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추병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심혈관 계통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가슴이 늘상 답답하고 두근닥거리고 맥이 떨어지고 이런 말이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씨입니까?
0: 예, 맞습니다.
3: 예. 그런 경추병에 대해서, 거기에 그런 강주민에 가서 치료받은 환자인데, 늘상에 말이야, 그 경추병이랄까, 만나 무슨 일을 다 귀찮고, 맥이 없고, 이래서 근데 지금 그것까지 침을 맞고 약은 먹고 하는 게 효과 있습니다. 좀 좋아지니까, 내게 좀 가서 좀 침도 맞고, 그 약도 비워서 하고 그랬는데, 이거 먼저 어떻게 무슨 예약해야 되니까.
0: 예. 근심하지 마세요.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아, 저기 이제 오전에 가야겠는데 오전밖에 시간이

0: 없습니다.
1: 예, 예, 시름 넣으셔, 예, 예.
0: 예, 아, 알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저는 저 기태중년의 그 박창호 지임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는 예. 위병 환자입니다.
1: 예, 어떻게 증상이 나타납니까?
3: 예, 이 위가 항상 더부룩하면서 소화도 안 되고 밥을 먹은 후이면 막 배가 짱하고 예,
1: 예.
3: 트름이 너무 올라온단 말입니다. 트름이 올라올 때마다 식후물이 올라오면서 예, 사람이 막 이 여기 영양거지도 예, 막 손상 그런게 치질을 받고 예, 막 이래갖고 아무튼 병원에 가 검사하면 위축성 위염이라고 왜 그렇습니다.
1: 예.
3: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니까 약을 계속 팔고 있었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서약은 먹을 때 뿐이지 효과가 없습니다.
1: 예.
3: 먹을 때 뿐이지 약만 끊으면 또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사모님 박창호 선생님께서 위병 잘 치료한 데서 내가 가서 완전 두 번 먹었습니다. 약을 두 개를 좀.
1: 예.
3: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 소화도 잘 되고 밥맛이 좀 땡기고 예.
1: 예.
3: 식후물이 올라온 것도 여기서 막 자수가 많이 적어지고
1: 예. 예.
3: 이래서 예. 나도 계속 지금 치료로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정호 선생님한테 가서 약을 더 지우려고 그럽니다.
1: 예, 연계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예.
3: 가면 오전에 가야 되죠.
1: 예, 예. 오전 오후 시간단에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4: 어깨 아프고, 목이 아프고, 아마 경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 예.
4: 그 두 번 보인 게 허전히 좋아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치료하려고.
1: 예.
4: 드린 건데.
1: 예, 실험 넣으셔. 연결됐습니다. 네. 그냥 오세요.
4: 네.
1: 예. 예.
4: 알겠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오늘 좀 없으니까 좀 병원 가서 박창호 선생님 좀 예약하자고 합니다.
1: 예, 무슨 상황입니까? 예.
5: 저는 지난 겨울에 좀 뭔가 감기로 하면서 이렇게 목 감기처럼 그렇게 목이 아픈 게 기침, 그때부터 시작한 게 기침 떨어진다. 약을 아무리 무슨 대량약 다 먹어도 그랬는 게 전번에 어느 장소에 가서 기침하고 그랬까 누구 친구 소개하는 게 기태중의원에서 뭐니까 박창호 선생님께서 약 쓴 게 많이 났다며 그랬대다. 그래서 오늘 예약하자고 그랬다. 이 감기 목이 좀 간질간질 하는데 기침 못지 않습니다. 지네요. 이렇게 저녁이라면 잘 수 없습니다.
1: 예. 그러면 연락합시다. 그냥 예, 오시면
5: 오늘,
1: 됩니다.
5: 오늘 예. 오전에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연결됐어요.
5: 시간 되니까.
1: 네, 됩니다. 됩니다.
5: 예,
1: 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네, 저는 자골 신경통을 많이 앓고 있어요.
1: 예.
6: 그래서 예. 그런 먼저 번에 거기 박윤도 교수님이 진찰을 받고 많이 효전됐습니다.
1: 예.
6: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1: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6: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7: 나는 수건자의 오래된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7: 요즘에 이래 날이 차지면서 입술도 마르고 이 피부가
1: 예.
7: 마르면서 막 가려움증도 있고
1: 예.
7: 머리도 뻥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어떤 때 일어나게 되면 입안도 쓰고
1: 예.
7: 이래서 오늘은 좀 가서 보이려고 그랬다.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7: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예전에니까
1: 예, 맞습니다.
8: 나 원장님이 저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8: 예, 고리에 불실에 어림줄이 쫙 나던 게, 막 빙빙빙빙 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던 것이, 한 며칠 좀 치료를 받고 이러니까 좀 정신이 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8: 예, 그래 밥맛이 없더니 밥맛이 좀 나가지. 왜 이래서 그 약수 이래서 약

0: 오늘까지 쓰구나. 요새 없어진다. 그래서 또 그냥 계속 쓰려야겠는데 원장 선생님.
1: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0: 예.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수고합니다.
1: 예.
3: 예, 저는 예, 이 머리가 항상 이렇게 어지럽고, 뭐, 땡하고 이래고, 그리고 손발이 자꾸 저기, 저리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1: 저기, 예.
3: 자꾸 이게, 짱, 저기, 붓기입니다. 짱하고 이래고, 예.
1: 예.
3: 저래나고, 예, 이래가지고, 특히, 허리로부터, 예, 이 아래, 다리, 이쪽은, 그래서 쥐도 자꾸 올라오고, 그래서 뭐, 이래가지고, 저기, 그, 전번에, 뭐, 며칠 전에, 그, 기태 그 광고 방송을 듣고 가서, 강철수 선생님 배웠습니다.
1: 아, 강주인, 예, 예.
3: 예, 강주인 배워가지고, 저기, 침도 맞고 그 청약제다 이래 먹고 어서는 한 주 정도 지났는데 아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1: 좋은 일입니다. 예.
3: 예, 예 뭐 손발도 다 움직이 바쁘고 이래 힘들던 게 저리는 것도 슬저리고 이래가지고 오늘 또 가서 더 배우려고 전화하는 길입니다.
1: 예. 예. 연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3: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시죠.
1: 예.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오늘 경추부터 아이 잡고 자꾸만 아픈데 목이 둘이 붙이고 경사검사 해서,
1: 예.
4: 그, 길대병원 최선생님한테 침을 대세밖에 안 맞았는데 효과가 과연 좋습니다.
1: 예, 예, 최선생님, 예, 예.
4: 그래서 오늘 좀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5: 예.
1: 예.
5: 예, 사례인가요?
1: 예,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5: 예. 저는 길태병원에 장철순 선생님이 환자예요.
1: 예, 어떤 병원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5: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많이 좋아졌는데,
1: 예.
5: 또 위 아파서 중약도 먹고, 진도 맞고, 혹감감. 아, 요즘 또 별나게 다르지도 못하겠어.
1: 예, 예.
5: 이렇게 자꾸 아프면 사는 게 이게, 아이, 정말 말이 아니에요.
1: 예.
5: 그래서 예약을 부탁하는지.
1: 예.
5: 미안하지만 예. 해주세요.
1: 예. 이미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예.
5: 네, 알았어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6: 나는, 예, 김두염을 넣어, 예, 어깨, 발이 저리고, 예, 통쇠 납니다.
1: 예.
6: 깨고 밤이면, 예, 자도 못한다. 예, 강철수 그러면, 치료를 받고, 예, 허리, 다리 저리고, 예, 그리고 초약도 쓰고, 침도 맞고, 많이 좀 났습니다.
1: 예. 예.
6: 나올 때 조금 예약하다 그랬는데.
1: 예. 지금 넣으셔.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예. 오세요. 예.
6: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저는 예, 고혈압에 뇌경색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예.
7: 고혈압이 예, 한 30년 되고요.
1: 예, 병사 오라고만요. 예.
7: 예, 뇌경색이 10년입니다.
1: 예, 무슨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7: 예.
2: 네, 무슨 그, 증상인가요?
7: 몸이 불편하고, 예.
1: 예.
7: 혈압이 이게 안정적이 되지 못하고.
1: 예, 부원님. 예.
7: 그리고 어떤 때는 예, 숨이 쿡쿡 차기도 하고.
1: 예.
7: 그리고 예, 이 고리가 예,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예, 어지럽습니다. 예.
1: 그렇죠. 심하구만요.
7: 예. 예. 그래서 예, 이, 지금 생활은 자립하고 있는데
1: 예.
7: 대풀이 두렵습니다.
1: 예.
7: 그래 하마다 갈봄으로 지금 중약을 써서 예. 있는데
1: 예.
7: 이 올해도 조금 어떻게 풍을 좀 예방하려고 좀 거기 길태 중에 그 저 박윤덕 그 주인님이 좀 중약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1: 예. 그러면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7: 오전이에요.
1: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7: 예, 알겠습니다요.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2: 네.
7: 예.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 경추병에 또 척수형이란 이런 유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간판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척수를 말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로의 지장리라 하는데 이것이 말죠. 높아집니다. 수치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장리라 무엇인가에 우리 인체의 근육이가 느슨한 상태에서 어떤 말이죠. 긴장도가 있는가에 이걸 말하는데 이것이 말이죠.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목에 있는 말이죠. 근육들이 뻣뻣해집니다. 파잉. 예? 그리고 말이죠. 활동 범위가 많이 말이죠. 축소됩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 질이라는데 희미가 말이죠. 내려갑니다. 젠투에. 그리고 반사가 항진되고 하늘로 챔판서라는데 이것이 말이죠. 감퇴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9: 네. 저는 원래는 고혈압을 해서 용고상 했는데 거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바쁜 게 밥을 먹으면 소화 안 되고 배불고 그다음에 그 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좀 저기 뭐 설사도 나가고 그리고 저기 밥을 먹으면 어쨌든 좀 이렇게 식후물도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전번에 그 길태중이 박윤덕 선생님인데 가서 진찰을 하니까나 그 소약을 많이 먹었는데 효과 없을까 그다음에 중약으로 치료를 했는데. 지금 한 두 번 계단 먹었는데 지금 소화 잘 되고 그다음에 식후물이 올라오던 게 이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기 약을 지금 한 번 두 번 더 먹으려고 이제 구삼도 띄우지 해서 그 선생님 저기 약 질러 가자고 예약하자고 전화했습니다.
1: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우리 구삼이는 휴식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문제랍니다.
9: 그렇습니까?
1: 그래요.
9: 쉬는 거 아니어서 알았습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 챔판서라기 되면 주약의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피부라든가 점막이 말죠. 자극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이런 반사현상인데 이 척수형을 놓고 본다 할 때 이 환자분들이 챔판서가에 감퇴되는 이런 말이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골관절 교통의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경관절낭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활낭에 인대, 힘줄 이러한 연조직들이 말이죠. 손상을 받아가지고, 1년이 말이죠.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질병을 갖다 견주염이라 하는데, 하나는 말이죠. 어깨 부위가 말이죠. 부어나거나, 아파나거나,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견주염으로 인해서 어깨만 아픈 것이 아니고, 팔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발을 말이죠 놀리거나 말이죠 바깥으로 말이죠 돌리거나

0: 다 영향을 받습니다. 아프면서에. 그리고 어깨로부터 말이죠. 목이라든가 우파리라든가 이러한 부위가 말이죠. 방사성 통증을 나타냅니다. 특히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전하게 말이죠. 잠을 청해져도 전하게 아픈 것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도저히 말이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치료가 잘 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깨라든가 팔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위축 현상이 말이죠. 많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치료가 정말 잘 되지 않거든요. 우리 중요하게 문헌기제 이야기 때문에 견주염을 갖다서 50견이라 합니다. 어째서 이 50이라는 숫자를 쓰는 이런 말이 원인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50세 전후에 말이죠. 이 견주염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다른 연령 단계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그건 어째 그런가 하게 되면 이 말이죠. 견주에는 조직들이 본래는 말이죠. 수복능을 하늘로 슈후 능력이랍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요 연령 단계에 보게 되면 이 능력이가 말이죠. 감퇴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항력이 내려가고 말이죠. 이 견주염 같은 말이죠. 질병들이 인기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겠는데 성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50세 좌우의 분들 속에서 여성분들이 말이죠. 이 질병에 걸릴 기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호르몬 수평이가 이 연령 단계에 말이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이죠. 강철수 선생을 소개를 하면서 골관절 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교대를 했는데 치료도 치료겠지만은 특히 우리 견주염 같은 이런 질병을 본다 할 때 예방에 말이죠. 모를 박아두는 것이 더 좋다 이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숭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환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이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3: 연변 장백산 임세유한회사에서는 연변지능제조 제품이 길림성을 벗어나 전국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우리조 경공업 산업의 품질 효율 향상과 외부시장 개척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 인대대표 리예월은 의료 일선에 입각해 실제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고 책임감을 갖고 민생에 봉사하면서 신시대 인대대표가 충실히 직책을 이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시상식이 8월 30일 오후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는 이번 대회가 원만히 마무리됐음을 표징합니다. 대회는 축구 운동을 매개로 체육, 상업, 문화, 관광, 융합 발전에 동력을 부여해 경기 수준, 지역 특색과 민생의 온도를 고루 갖춘 변경 체육 성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은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경기 시작 전 각 현시 응원단이 번갈아 등장해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민속 공연을 펼치며 분위기를 달궜고 가무공연 영산홍 무대가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과 현장감 넘치는 무대가 어우러져 연변의 깊은 문화 저력과 생생한 도시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오후 3시 주심의 호루라기가 울리면서 이번 축구연맹전 마지막 경기가 시작됐고 룡정 등경팀과 연길 동북범팀이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빠른 공수전환과 날카로운 패스, 과감한 슈팅 등 플레이를 선보이며 투지와 열정을 불태웠으며 정체로운 순간이 펼쳐질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치열한 경기 끝에 룡정 등경팀이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연길 동북범팀을 4-1로 꺾고 이번 축구연맹전에 우승을 따냈습니다.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주 지도일꾼과 대회 후원단위 대표들이 수상팀과 개인 수상자들에게 시상했습니다. 룡정, 연길, 훈춘팀이 각각 우승, 준우승과 3위 상배를 받았고 룡정 등동팀의 7번 선수 리진이가 득점왕상을 수상했으며 화룡, 도나, 룡정, 왕청이 우수 경기구상, 연길, 도문, 안도, 훈춘이 최고 인기 경기구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각 팀과 경기구,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은 올해 7월에 막을 올렸으며 전 과정을 프로리그 운영 기준에 맞춰 규범화, 전문화된 운영 절차로 대회의 고품질 개최를 보장했습니다. 경기는 루게로 7라운드, 28겜의 멋진 대결을 펼쳤는데 경기마다 볼거리가 풍부하고 다채로워 관중들에게 지속적인 체육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열심히 뛰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불굴의 투지와 단결 협동의 정신으로 축구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해석해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예의진취하고 완강히 분투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회는 체육 플러스 상업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발전 이념을 깊이 실천해 단순한 체육 경기 모식을 벗어났습니다. 축구 경기를 계기로 지역 문화, 문화관광 자원, 상업 소비 등 다원 업태를 접목해 경기장 인기를 도시 활력으로, 대회 인기를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연변이 체육, 상업, 문화관광 심층 융합을 탐색하고 도시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전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통해 대중의 문화, 체육 생활을 더욱 풍부히 하고 연변의 체육, 문화관광 특색 브랜드를 빛내 도시 인지도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높여 전주 문화체육사업, 문화관광산업, 상업소비의 협동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연변에 있는 주급 지도일꾼, 중앙 및 성, 주 직속 해당 부문과 조직위원회 성원단위 주요 책임자, 후원단위 책임자, 각 현시 당위 혹은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폐막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3: 우리주 포장 인쇄 업종의 선두 기업인 연변장백산 인쇄유한 회사에서는 지능화 생산, 녹색화 공예, 정밀 품질 관리 통제 의탁해 지역 시장을 확보하고 성외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연변지능제조 제품이 길림성을 벗어나 전국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우리주 경공업 산업의 품질 효의 향상과 외부시장 개척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장백산 인쇄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지능화 인쇄생산 흐름선이 고속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재판, 인쇄, 금박가공, 모형절단, 품질관리 등 공정이 빈틈없이 이어집니다. 기업은 뛰어난 담배 포장 인쇄 품질에 의탁해 업무 판도를 지속적으로 외부로 확장하고 전국 업종 경쟁에 주동적으로 참여하며 전국 각 대형 담배 공업 기업과 적극 연결해 성외 고급 포장 인쇄 시장을 전력 개척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6년 상반기에만 담배 공업 기업 3개를 새로 확보하고

0: 9개 제품의 입찰에 성공하면서 성외시장 개척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변장백산 인쇄유한회사 총경리 맹리입니다. 업무 판도가 끊임없이 확장됨에 따라 우리는 하남 중년, 홍탑 려냥, 중경 중년, 운남 중년, 절강 중년, 내몽골 몽곤 집단, 감숙 중년, 광서 중년 등 근 10개의 담배 공업 관련 고객을 륙소 유치했습니다. 이로써 성내외 업무가 결합된 구도를 형성했고 연평균 20% 이상의 판매 장성 실적을 거뒀습니다. 시장 우세를 1층 공고히 하고 장비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백산 인쇄 유한 회사에서는 인쇄 생산 흐름선 진흥화 승격을 실시했습니다. 대상 총 투자는 2,407만 원으로 진흥화 인쇄 생산 흐름선을 승격 개조하게 됩니다. 대상이 조업하면 담배 포장 생산액 5천만 원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술 개조와 연구개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동화 지능 생산 및 품질 검사 설비를 승격하며 전과정 표준화 품질 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바 제품 정밀도, 위조 방지 공예, 환경 보호 지표, 납품 효율 등 면에서 업종 최고 표준에 맞춤으로써 탄탄한 실력으로 전국 고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맹리입니다. 중국 인쇄 업종의 권위 잡지인 인쇄 경리인에서 2026년 중국 인쇄 포장 기업 100강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처음으로 100강 명단에 진입해 95위를 차지했는데 동북 삼성에서 유일하게 100강에 진입한 인쇄 포장 기업입니다. 연변 본토 시장 확보에서 전국 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장백산 인쇄 회사는 지속적으로 기술 우세를 발휘해 발전 공간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에서는 공장 건물 확장 대상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에는 총 6천만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부지 면적이 6,300여 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3층 종합생산 공장 한 동을 새로 건설할 계획으로 확장 건축 면적이 16,665 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담배 포장과 담배 필터 용지의 생산 및 저장 공간을 확충해 전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데 힘을 비축하게 됩니다.
1: 명정시 인민병원 당총지 부속이며 원장인 리계월은 의무일꾼, 병원관리자, 인대대표 세 가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30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그는 시종 의사 사명과 대표 직책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의료 일선에 입각해 꾸준히 사업했으며 기층에 불이 내리고 민심을 경청하고 민정을 살피며 인민을 위해 건언했습니다. 리기월은 실제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고 책임감으로 민생에 봉사하면서 평범한 일터에서 묵묵히 기여해 신시대 인대대표가 충실히 직책을 이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리계월은 주인대 대표라는 신분에는 대중의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으며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그는 시종 따뜻한 진료 리듬을 견지해 환자를 인내심 있게 대합니다. 진료와 방문 과정에서 리계월은 주동적으로 대중 목소리 귀를 기울이고 진료 난제를 기록하면서 기층 의료 봉사의 부족점과 대중의 진료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네는 일상 진료 현장을 민정 수집 경로로 전환시켜 인대대표 직책 이행과 건언을 위해 많은 진실하고 생동한 일선 자료를 축적했습니다. 1996년 리계월은 대학을 졸업한 후 주저 없이 고향에 돌아와 림상 일터에 뿌리 내리고 진료 일선을 지켰습니다. 30년간 림상 사업에 몰두하면서 그네는 수백 차의 각종 수술에 참여했고 중증 임신부와 앓는 아이 수십 명을 성공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장기간 림상에 뿌리 내리고 기층에서 사업해온 우세를 바탕으로 대량의 일선 의료사업 사례를 축적하고 대중들이 진료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리계월은 인대대표의 책임과 담당을 병원 관리, 의료 개혁, 공익봉사 전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그녀는 현역 의료발전 실제에 입각해 의료 자원의 부족점을 정확히 보완하고 전문과 봉사 능력을 강화했으며 일련의 실무적인 개혁을 통해 병원 고품질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관할구역 대중들이 집 근처에서 우수하고 편리한 의료위생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룡정시 인민병원 당총지 부석이며 원장인 리계월입니다. 주인대 대표이자 의무일꾼으로서 의료봉사에 깊이 몰두하고 대중 건강

0: 건강을 수호하며 기층 민정에 관심을 돌리고 직책 이행과 담당을 실천하는 것은 제가 시종 견지해온 초심이자 본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문 우세를 발휘하고 적극 건원해 위생 건강사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중 건강 복지를 수호하고 실제 행동으로 인대 대표의 사명과 담당을 실천하겠습니다.
1: 사명 담당.
0: 리개월은 시종 당원과 인대 대표의 기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면서 진심으로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착실하고 바른 사업 기풍으로 신시대 인대 대표의 책임과 품행을 보여줘 대중과 동료, 상급 부문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리기월은 선으로 길림성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인물, 연변 본보기, 연변주 우수 의료 관리자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2: 8월 29일 저녁 이승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21라운드 섬서 연합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룡정 커시안 팀은 1-3으로 패했습니다. 3분도 안 돼 섬서 연합팀의 이란 두스트가 골문 바로 앞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공은 우리 골대에 맞아 나갔습니다. 12분경 섬서 연합팀이 코너킥 기회 문전에 올린 공을 우리 수비수가 걷어냈지만 곧바로 중거리 슛을 때렸고 공은 굴절된 후 골망을 가리면서 섬서팀이 1-0으로 앞섰습니다. 28분경 또 한 번 우리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골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슈팅을 때렸지만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31분경 연변팀은 조반니가 모처럼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수에 맞아 나갔습니다. 38분경 조반니가 박스 외곽에서 그림 같은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을 가르면서 점수는 1-1,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됐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섬서 연합팀 위지휘가 중거리 슛으로 우리 골망을 흔들면서 점수는 2-1, 다시 섬서팀이 앞서갔습니다. 후반전 61분경 황진비가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수의 6탄 방어에 막혔습니다. 84분경 조반니가 찔러준 송곳 패스를 진극강이 때렸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86분경 섬서 연합팀의 강슛이 우리 골대를 강타했고 튕겨난 공은 보충슛으로 이어지며 다시 우리 골문을 파고 들었습니다. 점수는 3-1. 그 뒤 경기는 그렇다 할 내용이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 룡정 커시안 팀은 원정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9월 5일 연변 룡정 커시안 팀은 원정에서 무석 5구 팀과 제22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8월 25일 중앙TV 국내외 뉴스는 헤드라인에 새 사상으로 새 로정 인도, 인민을 위해 실적을 쌓고 실제 행동으로 실적을 이루어야를 보도했습니다. 이 종합보도에서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첫 시작의 해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는 전당을 이끌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당원 간부들은 공익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총체적 요구를 깊이 실천하며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진실하게 검사하며 실제적으로 시정하는 데 힘써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에 견뎌낼 수 있는 실적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중 연결시는 백천사회구역 지하실에 장기간 물이 고여있는 건물에 대해 준설 및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도합 3,000톤에 가까운 오수를 배출해 다년간 주민들에게 위해를 끼쳐왔던 안전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 최근 중앙TV 뉴스 클라이언트 CCTV 계정에서는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 벽의 새로운 체험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올해 여름 휴가철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 벽 일평균 관광객 흐름이 연 8만 명을 돌파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당지 공안 부문에서 현장에 여러 개 고공 망루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루가 인증사진을 찍는 최적의 카메라 위치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당직 민경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필수 방문 코스로 됐고 민경의 작은 배려로 도시 관리에 온기가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0: 최근 인민일보 해외판은 12면에 길림 연변의 새로운 즐길거리, 한 개현 하나의 경치, 한 지역 하나의 운치를 게재했습니다. 보도는 올여름 우리 주의 여러 관광지의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으며 각 현시에서 자체 우세에 의거해 체육 경기, 무형문화유산 민속활동, 미식과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접목해 특색 문화관광 체험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다각도 전방위로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데로부터 흐리겠으며 적은 비가 있겠습니다. 이 훈춘 왕청에는 비가 많던데로부터 큰 비가 내리겠으며 부분적 지역에는 폭우가 있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6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5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주 정원경제 실천 성과와 미래 발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왕청현 배초구진 중흥촌에서는 입살 재배를 기반으로 재배 가공 판매를 아우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이루면서 산업으로 향촌진흥에 힘을 실어주는 경로를 탐색했습니다. 배초구 병원은 연변의 8대 핵심 입살 생산기지 가운데 하나 수질이 깨끗하고 토양이 비옥합니다. 중흥촌은 주요 재배구역에 위치해 있지만 전에 입살 정밀 가공 능력이 부족해 량질의 배열을 주로 극곡 상태로 외지에 판매해 부가가치가 낮았습니다. 자원을 활성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초구진에서는 현대화 입살 가공기지인 왕청현 간전농작물 재배 전문 농장을 세웠습니다. 2019년에 생산에 투입된 이 농장은 하루에 100톤을 가공할 수 있는 현대화 입살 가공 생산 라인을 갖추고 도화향 2호, 송갱 22호 등 량질의 뼈 품종을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한 입살은 국가량질뼈 1급, 2급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간전농장 상표를 등록해 현지 브랜드의 시장 인지도를 안정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배초구진의 뼈 재배 총면적은 865헥타르에 달하며 그중 간전농장의 표준화 재배 면적은 380헥타르에 이릅니다. 완전한 입살 산업사슬은 촌집체의 안정적인 경영성 수입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진의 재배농가의 알곡 품질 향상과 소득 증대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극곡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던 단일한 모식에서 벗어나 정밀 가공으로 입살의 부가가치를 크게 높였으며 자체 생산, 판매에서 표준화 재배, 정밀 가공, 브랜드화 판매에 이르는 전면적인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내일 전 왕청현에서는 귀주대학 교수 장련생을 왕청현 향촌진흥 발전전략 고문으로 초빙하는 계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장련생은 귀주대학 박사생 지도교수이자 국가만인과학기술혁신선도인재로 장기간 해충생물예방치료 곤충생태학 및 자원곤충산업화개발연구와 응용 등 분야를 연구해왔으며 여러 개의 과학 연구기술이 전국 량식생산구역에 착지 보급되었고 농업 친환경 발전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학술연구 수준과 풍부한 실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초빙 기간에 장련생은 국가농업 친환경 발전 7위자원과 접목하고 왕청현의 콩, 옥수수, 벼 3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자문, 기술적 인도, 대상 견인 등 사업을 펼쳐 왕청현의 흙토지 보호와 경작지 질 향상을 기반으로 다지고 농업 생산 방식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며 향촌의 전면 진흥과 농업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예정입니다. 일전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한 G331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가 정식으로 개업했습니다. G331 국도 1314km 지점에 위치한 이 풍경구는 변경 풍경과 낭만적인 사랑을 주제로 하고 관광 촬영 레저 체험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료에 따르면 도문시 중점 변경 문화 관광 대상인 이 풍경구는 일생일세의 낭만적인 내포에 입탁해 변경 풍경 민속 문화 혼인 연애 주제를 요소로 역사 플러스 민속 플러스 혼인 연애를 아우르는 몰입형 문화 관광 새 시나리오를 조성합니다. 풍경구는 청년 군체의 감성 소비 취향을 겨냥해 경관 요소와 창의적 요소가 설계됐습니다. 해당 대상은 우리 주 혼인연애를 주제로 한 문화 관광업 생태의

비상 공백을 메우고 련인 및 청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필수 방문지를 제공하며 지331 연변 구간에 복합형 문화관광 새 시나리오를 더해줄 전망입니다. 특색 양봉 산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규모를 키우고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증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최근 주 농업농촌국 축산본소는 기술팀을 조직해 변경 현시에서 량질의 왕벌을 무료로 나누어주고 양봉 기술 방문 지도 봉사를 펼쳤습니다. 조농업농촌국 축산본소에 따르면 이번에 훈춘도문 활용룡정 안도 등 다섯 개 변경 현시 루개로 252마리의 우량종 왕벌을 나누어줬습니다. 왕벌 품종은 극동, 흑벌, 송단이호, 카르파티아, 카니올라, 황환기, 동북 흑벌 등 여섯 개 우량 품종을 포함하며 모두 길림성 양봉과학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선정 육종한 것으로 우리 주 산간 기후와 양봉 환경에 적합합니다. 우량종 발급은 시작에 불과하며 기술을 실질적으로 보급하고 생산량을 안정시키며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양봉산업은 우리주 변경향촌의 독특한 부민산업으로 다음 단계의 주축산본소에서는 상시적인 기술하향 방문지도 봉사를 펼쳐 우리주 양봉산업이 조방형 양봉에서 표준화 우량종화, 량질화로 전환 승격되도록 추동하고 작은 꿀벌이 변경군중이 소득 증대와 치부를 이끄는 황금날개가 되게 할 방침입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마당은 비록 작지만 대천지를 품을 수 있고 방치된 땅에서도 부귀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네, 근래 정원경제는 국가향천진흥전략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부민산업으로 2023년 조항 1호 문건의 국가전략으로 포함된 이후 분산적이고 자발적인 소농 모델에서 정책이 뒷받침을 받아 전역에 보급되고 다원화로 발전하는 고품질 발전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정원경제 실천 성과 어떠하며 미래 발전 전망 어떨까요? 네, 오늘은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의 윤철우 박사님을 모시고 정원경제를 둘러싸고 우리 주의 실천 성과와 발전 전망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정원경제라면 바로 뜨락경제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정원경제 현황에 대해 말씀 주시겠습니까?
1: 네, 정원경제의 개념은 일찍 우리나라 그 경제학자인 왕원이 1984년에 처음 제출한 것입니다.
0: 네.
1: 바로 농민이 집뜨락을 기지로 가정에서 생산 경영을 주체로 하면서 자신과 그 사회에 상응한 농산물로 봉사를 하는 그런 경제 형식입니다.
0: 네.
1: 지난 40여 년간 뜨락 경제는 남방, 연해, 내지에서 빨리 시작되었고 그 발전이 빠릅니다.
0: 네.
1: 우리나라 정원 경제를 보게 되면 최근 내내 그 발전이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네. 그 2023년 중앙 1호 문건에서 처음으로 국가 전략에 포함된 것을 시점으로 정책 주도 전력 보급 모델 다원화의 그 고품질 발전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0: 네.
1: 네. 2025년이 그 시장 규모는 약 850억 원에 달하며
0: 네.
1: 분산된 개별 농가에서 규모화 집단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리 주 정원 경제 발전 현황 어떠합니까?
1: 네, 우리 주 정원경제도 이런 정책적인 지도하에 시작되었으며
0: 네.
1: 우리주는 정원경제를 그 향촌진흥이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0: 네.
1: 기재혁신과 정책지원을 통해 규모화, 특색화, 다원화된 발전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0: 네.
1: 우리주 정원경제를 보게 되면 설계가 명확하고 정책 보장이 튼튼합니다.
0: 네.
1: 우리 주에서는 발전 사상을 정원경제 발전 사상을 담가하여 변력 연동 리익 연계 모델 장신을 통해 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아울러 소액 신용 대출으로 그 보조금을 대체하는 등 금융 정책이 강렬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이미 누적 소액 신용 대출 발급액은 1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그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0: 네.
1: 농가 참여도가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0: 네.
1: 2025년 전주 그 전체 정원경제 규모는 2만 천모에 달해 동기에 비해 2%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0: 네.
1: 그리고 발전 모델이 다원적으로 융합되었습니다.
0: 그렇네요.
1: 우선 재배, 축산, 유진 그 겨울버섯, 고추, 목이버섯 재배와 네. 가금사육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0: 네.
1: 왕청년 서유사촌 겨울버섯 프로젝트 예상 판매액은 생산액은 4만 건이며
0: 네.
1: 빈곤 탈출 그 가구의 소득 증대를 직접적으로 견인하였습니다.
0: 네.
1: 초량진에서는 3년 연속 빈곤 탈출 가구에게 그 병아리를 지급하였습니다.
0: 네.
1: 다음 그 정원 플러스 혁신 모델인데
0: 네.
1: 정원 불고기, 농가 체험 등 정원을 보급하여 향촌공원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켰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정협위원이 제1호 수공예와 그 정원 경제를 융합하여
0: 네.
1: 특색 브랜드를 육성하였으며
0: 네.
1: 농가 연계, 이익 공유와 생산 판매를 연계한 이런 기업 플러스 전집단 플러스 농가 주문 농업에 의하여
0: 네.
1: 판매 통로를 확보하였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제1석이 홍보대사, 라이브 판매, 클라우드 슈퍼마켓 플랫폼을 활용해 판매 채널을 높였으며
0: 네.
1: 2025년 소비지원 제품 판매액이 3,618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 정원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 주 농업, 농촌 해당 부문과 각 현시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아 정원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지요?
1: 예, 우리 주 농업농촌국과 향신진흥국에서는 일찍 2023년 4월에 연합으로 정원경제를 발전시킬 때 관한 실시 방안을 내놓았으며 네. 재빈곤 발생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상응한 목표 임무를 명확히 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0: 네.
1: 바로 중앙 1호 문건이 그 전면 포착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네요.
1: 일부 현실에서는 재정한 좋은 방안을 정원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서 특색이 있고
0: 네.
1: 성과가 돌출하여 전령으로 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일부 현실을 보게 되면 정원경제 발전이 규범화되고
0: 네.
1: 규모화되고 있으며 양식업을 주선으로 하는 농가 정원경제가 좋은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안도현의 경우 정원경제 발전이 비교적 빠른데 현, 양 두 부문에서

0: 나라는 전통경제 발전에 많은 총치를 돌리고 있습니다.
1: 네.
0: 안도현에서는 안도현이 그 산업 항목 발전 수익금을 전통경제 발전을 또 지원하고 있는데
1: 네.
0: 1차 성적인 보조금으로 먼저 건설하고 후에 지불하며
1: 네.
0: 전통경제

0: 실시되고 있으며
1: 네.
0: 예, 정원 경제를 발전시키는 농가가 예, 1만 1천여 호에 달합니다.
1: 네.
0: 예, 우리 주를 보게 되면 예, 안도현, 명월진, 봉립촌이 그 곰취 종식업,
1: 네.
0: 예, 도나시 강남진이 팽패모 종식업,
1: 네.
0: 도나시 그 관지진이 호수향 사양,
1: 네.
0: 왕청현 배초구진이 고추 재배 등 그 네. 향진 춘톤으로 예, 대폭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그 정원 경제는 농민 수입 증가에 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그리고 안도현을 보게 되면 이도 백화진이 그 두산촌이
1: 네.
0: 예, FAO 유엔 식량 농업기구 시범촌으로 선정되는데
1: 네.
0: 우리 주 정원 경제의 그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예. 네.
0: 다음 정원 경제 브랜드를 예, 적극적으로 창출해
1: 네.
0: 시장 경쟁을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안도현에서는 예, 장백산 그 흑토지라는 그런 상표를 등록하고
1: 네.
0: 예, 적극적으로 광범한 농호들 이끌어 예, 상표를 면비로 그 사용하게 하여 농산물 부가가치와 시장 경쟁을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근년에 안도 령림 부추, 령증시 로투구진 오얏,
1: 네.
0: 도나 추리구 전병 등 그 정원 경제 예, 브랜드가 나왔는데
1: 네.
0: 지금 시장에선 예, 수요가 넘쳐나 예, 공급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0: 예, 그 다음으로는 농업과 관광이 결합된 향촌 전원 정원 그 민박업이 빠른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안도현 그 만보 홍기촌,
1: 네.
0: 화룡 광동촌,
1: 네.
0: 도나 소석산,
1: 네.
0: 훈춘 맹릉촌 등 민속 그 특색 관광이 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예,
0: 이외에도 예, 연길 도나 등 현시에서는
1: 네.
0: 주변이 그 촌, 툰의 농가 뜨락을 충분히 이용하고 확장하여
1: 네.
0: 예, 그 제3방과 합작해서 건설된 조선 민속 특색이 갖춘 그런 특색 민박과 민박 관련 항목으로 예, 수입을 창출해 정원 경제 발전에 예, 새로운 활력을 예, 주입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조항 1호 문건을 그 기초로 해서 지금 나라적으로도 정원 경제 발전에 많은 조치를 따라 세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이 정원 경제 발전에 관련해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요?
0: 예, 네, 지금 그 정책 등급이 예, 뚜렷하게 제고되고 있습니다.
1: 네.
0: 2023년 처음으로 중앙 1호 문건에 수록되어
1: 네.
0: 예, 빈곤 탈출 지역이 발전을 장려했으며
1: 네.
0: 2025년에는 예, 지역 실정에 맞춰
1: 네.
0: 민가 그 뜨락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1: 네.
0: 농민 소득 증대의 그 중요한 통로로 예, 자리 잡았습니다.
1: 그렇네요. 예.
0: 2026년에는
1: 네.
0: 에, 감숙 고랑, 흥룡강 집현,
1: 네.
0: 길림 연변 등 여러 지역에서 에, 전문적인 장려 보조 방안을 내놓았으며
1: 네.
0: 에, 재배업, 사양업, 에, 수공예, 문화공간 등 여러 가지 그 업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네.
0: 에, 그리고 그 규모와 보급 범위가 예, 빠르게 확정되고 있습니다.
1: 네.
0: 에, 전국 그 빈곤 탈출 인구 취업 규모가 3,300만 명을 달하여
1: 네.
0: 또 그 배경 속에서는 그 민가 뜨락 경제가 현지 취업이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우리 주 그 투도진 등 사례를 따르면 그 한 진에서 700가구 이상을 동원하여
1: 네.
0: 10만 평방미터 이상이 그 재배의 면적을 확보하고
1: 네.
0: 가구당 연간 3,000원에서 4,000원이 그 소득 증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한 모델이 끊임없이 진화 그 승급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 전통적인 작은 그 채소밭
1: 네.
0: 소규모 사양장에서
1: 네.
0: 민가 드락
1: 네.
0: 플러스 무형 문화 유산, 민박, 전자상 거래, 주문식 이런 융합 형태로
1: 네.
0: 변화하고 있으며
1: 네.
0: 예, 한 마을, 한 품목이 그런 집단 효과가 예,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예,
0: 또한 그 합작사 플러스 기어 플러스 네. 농가 형식이 생산 판매 연계 메커니즘도 예, 점차 성숙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1년의 조치를 취한 데서 우리 뜨락 경제 발전, 정원 경제 발전이 좋은 현황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에서 정원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어떤 우세가 있는지요?
0: 네, 첫째는 그 유리한 그 조건과 비교 우세가 있습니다.
1: 네.
0: 정원 경제의 발전은 빈곤 해탈 공백 발전 성과를

0: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1: 네.
0: 빈곤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치하고 천민들이 수입을 효과적으로 높이며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매력 향촌을 건설하는 데 유리하며 더 나가서 그 흥변 부민 변방 공고에 이롭고 우리 주 그 향촌 건설 진흥전략과 농업 농촌 현대화를 조력하여 새로운 그 경로 새로운 증가를 이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네.
0: 여기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2022년 9월 농업농촌부 국가향촌진흥국에서는 빈곤 해탈 지역을 고무 경계하여 고차원의 정원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그런 지도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1: 네.
0: 여기에는 정원경제의 그 고질량 발전으로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고 창업하여
1: 네.
0: 향촌 그 특색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농민 수입원을 늘리는 중요한 경로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1: 네.
0: 2023년 중앙 일원문건에서는 처음으로 빈곤 탈퇴 지역에서 조건이 되는 농가에서는 정원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그 고무 경제한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1: 네.
0: 이에 맞춰서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뜨락경제 발전을 지지하는 문건을 내놓아 정원경제 발전이 새 시대 새 여정이 중요한 의사 일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둘째는 그 형식 발전에 따른 추세라고 봅니다.
1: 네.
0: 2022년 국무원 방공청에서는 량식 생산을 온당하게 발전시키자는 그런 관련 문건과
1: 네.
0: 2024년 중앙 이론 문건 등 중요한 그 정책 문건에서
1: 네.
0: 경작지를 농작물로 생산하는 위해 다른 작물 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1: 네.
0: 이런 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작지를 이용한 그 재배업과 종약재 재배업, 식경궁 등 여러 네. 가지 재업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1: 네.
0: 이런 형세의 측면에 어떻게 해야 하고 출구를 어떻게 하는가를 연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드라게 종약재 재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1: 네.
0: 재배업으로 하는 새로운 출구를 실현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실제로는 정원경제 발전은 그 농민 수입 증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주에서는 농민 수입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1: 네.
0: 그 정원경제를 적극 발전시켜 농민 수입을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그 경작지에 따른 그런 그 재배업으로 수입을 올리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1: 네.
0: 지금은 그 토지 그 면적이 어느 정도 고정되다 보니 수입도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 하여 농가의 그 뜨락을 이용해 정원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그 하나의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주를 보게 되면 농가 뜨락 면에서는 조건이 우라합니다.
1: 네.
0: 우선 농가마다 거의 그 500평방미터 이상이고 어떤 그 농가에서는 그 한 두모 정도 밭이 있다 보니까 그
1: 네.
0: 발전 공간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1: 네.
0: 통계에 따르면 그 전주 22만 3천여 호 가운데서 토지를 이전한 농가가 10만 400호에 이르고 총 농호의 그 44%를 차지합니다.
1: 네.
0: 전주 농어의 뜨락 경제는 지금 뜨락 경제 면적은 지금 4,586헥타르인데 지금 유휴 면적이 1,000헥타르에 달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농촌에 남아 있는 노동력으로 뜨락 경제 발전에 한몫할 수 있는 내 특히 그 간단한 그 재배업 양식업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네.
0: 네. 우리 주는 농업 특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그 기여하고 있으며
1: 네.
0: 이미 선두 기업을 형성하고 있고
1: 네.
0: 농업 산업화 기업이 1,400여 개이고
1: 네.
0: 그 가운데 그 선두 기업이 300여 개가 있습니다.
1: 네.
0: 네. 한마디로 그 농촌 그 집체 경제를 그다니 부단히 그 발전 상대하고 있는데
1: 네.
0: 그 수입은 루계로 7억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레저 농업과 향촌 관광에서 그 성급 이상 기업이 63개,
1: 네.
0: 주급 이상 일촌 일품 시범촌이 62개,
1: 네.
0: 지역 중 그 브랜드 기지가 18개,
1: 네.
0: 물류 종합 그 봉사 중심이 800여 개이며 현 양급 3급 전자상 공중 공공보사 그 봉사 중심이 85개 있습니다.
1: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리 주 정원 경제 발전에서 어떤 모식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0: 네, 정원 경제 발전에서 인력, 재력, 물력, 생산, 공급 판매 등 몇 개의 그 핵심적인 문제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0: 특히 그 농호, 중개인, 기업, 시장, 정부 등 리그 해당 부문을 통합하여 네. 여러 부문이 참여하고 배합하면서 리스크를 함께 감당하고 리익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산업 사슬 링크 메커니즘 기제와 리익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데
1: 네.
0: 산업 사슬 모식은 다른 한계 모식보다도 자체 실정에 맞는 그런 정원 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0: 여기서 그 몇 가지 그 참고 가치가 있는 모식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 네.
0: 첫째는 바로 선두기업 모식은 선두기업 모식인데
1: 네.
0: 회사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호입니다.
1: 네.
0: 두 번째는 그 전자상 그 플랫폼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호이고
1: 네.
0: 세 번째는 그 중개인 조직과 플러스 농호입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 모식은 상업 슈퍼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호이고
1: 네.
0: 다섯 번째는 법인 플러스 농호 이런 모식입니다.
1: 네.
0: 여섯 번째는 건강회사 플러스 농호이고 일곱 번째는 노동력이 없는 이런 비어있는 그런 농호 이 집을 이용한 이런 농호와 제3자 간이 그 플러스 모식입니다.
1: 네.
0: 이런 모식들을 취할 수 있는데 반드시 여기서 중시를 돌려야 할 것은 자체 실정에 맞게 그런 정원경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1: 그렇네요. 네, 금방 정원경제 발전에 필요한 모식들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정원경제의 쾌속적인 그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특색을 돌출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0: 네, 정원경제 발전에서 입체식 그 재배, 양식업이 그런 종합 개발을 돌출해야 합니다.
1: 네.
0: 농가들에게 그 농가들하기 그 지상, 지하 및 정원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여
1: 네.
0: 적극적으로 립채식 재배업, 양식업을 발전시켜 밭에는 과일나무를 심고
1: 네.
0: 중약재를 재배하며 그 과수원에서는 포도나 이런 기타 그런 과수를 재배하고
1: 네.
0: 또한 그 밑에서는 달기나 게사의 벌들을 키워서
1: 네.
0: 그리고 또 검정기 보수를 재배해 그 드라기 그 립채식 개발 리용을 다그쳐 정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함으로써
1: 네.
0: 종합적인 생산액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1: 네.
0: 예를 들면 한 농가에서 마당에 50그루의 과일나무를 심고
1: 네.
0: 닭을 사용하고 또한 그 과일 저 수확량으로 한 근에 뭐 40 저 한 번에 40그루 쳐도 한 근에 30원일 경우에는 1년에 과수원에서만은 6천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토달갈을 판매할 수도 있고
1: 네.
0: 여러 가지 부가적인 수입을 올려서 많은 그런 경제적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과일나무 밑에는 버섯을 자료할 수도 있고
1: 네.
0: 그것을 이용하여 버섯 재배로 하고
1: 네.
0: 또 거기에서 기타 그 토닥 사양까지 합치면
1: 네.
0: 정원경제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 효율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우리 주 농촌 마을에서는 정원경제 발전 모델을 양성해서
1: 네.
0: 정원이 녹음이 우어지고 꽃향기,
1: 네.
0: 과일향기가 그윽한 그런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려놔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0: 다음은 그 선도기업이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1: 네.
0: 정원경제 발전에서 선도기업은 떠날 수 없습니다.
1: 네.
0: 선도기업에서는 그 농민들에게 원자재를 공급해주고
1: 네.
0: 가공과 같은 산업사슬을 제공해서 그 정원 경제와 산업 사슬이 그 효과적인 결합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더 많은 수입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1: 네.
0: 다음으로 그 판로 해결을
1: 네.
0: 돌출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1: 네.
0: 정원 경제 발전에서 시장 수요를 중심으로
1: 네.
0: 주문식 그런 모식을 통해 기업에서 회수하고 농호들이 자체로 판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1: 네.
0: 에, 그 판도 문제를 해결해 전국 경제의 그 계속적인 발전을 에,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에, 그리고 또한 그 품질 관리를 조촐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1: 네.
0: 에, 품질은 생명이고
1: 네.
0: 에, 품질 관리는 에, 관건입니다.
1: 그렇죠.
0: 예. 전국 경제의 발전에서 에, 농산물의 품질 제1 책임자는 농민입니다.
1: 네.
0: 에, 때문에 에, 농민들에게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
1: 네.
0: 에, 장기적인 효과를 보장해 줌으로써
1: 네.
0: 에, 시장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에,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1: 네.
0: 이외에 그 산업 모식 정신을 에, 돌출함과 아울러
1: 네.
0: 전형적인 에, 그런 시범화의 길을 에, 두드러지게 하며 에, 규모화, 산업화, 어, 그런 표준화, 브랜드화, 주문화, 시장화, 차별화, 조직화 등 여러 가지 전략을
1: 네.
0: 돌출함으로써
1: 네.
0: 그런 정원 경제의 그 계속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정원 경제 발전에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예. 당이 그 20차 대회에서는 향촌 진흙 전량을 전면적으로 포치해 그 향촌 특색 산업을 발전시켜 농민 수입 증가 경로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 네.
0: 정경경제 발전은 농업, 농촌 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1: 네.
0: 고도로 집약화된 그런 근원 경제 업태로 발전 잠재력이 있고
1: 네.
0: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1: 네.
0: 때문에 우리는 그 정원경제 발전에서 연변 특색이 농민 수입 증가의 길을 개척해
1: 네.
0: 향촌 진흥이 새로운 경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1: 네.
0: 첫째로는 조직 영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
1: 네.
0: 발전 전략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1: 네.
0: 정원경제의 발전은 하나의 종합적이고
1: 네.
0: 개통성이 강한 공정으로
1: 네.
0: 농업 부분에만 의거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각급 그 당위 정부의 그 고도의 중시와 강유력한 추진, 정책적 추진하에 각 현시 정원경제를 향촌진흥 전략과 농민 수입 증가의 중요한 돌파구로 삼아야 합니다.
1: 네.
0: 하나는 그 사업적인 그런 전략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네.
0: 이것은 큰 국면을 돌보는 전략적 문제로 꼭 지켜야 할 그런 규정과 지침입니다.
1: 네.
0: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향촌 진흥 전략을 조력하는 것을 목표로 농민 수입 증가를 핵심으로 하는 그 농업 농촌이 새로운 산업을 배역하고
1: 네.
0: 산업사슬을 새 코스를 동력을 하는 농업 현대화 발전을 촉진하며
1: 네.
0: 시장을 주도하는 농민이 주체가 되어 정원 경제를 계속적이고 빠른 발전을 이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정원 경제 발전에서는 반드시 네. 여러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네.
0: 하나는 그 정부의 인도하에 시장을 주도로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1: 네.
0: 정부에서 계획하고 정책을 내놓고
1: 네.
0: 조직하는 그런 경로로 정원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다른 하나는 실사구시적으로 당지 실정에 맞게 분류하고
1: 네.
0: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우리 주 그 자원 우세에 입각해서
1: 네.
0: 우리 주 실정으로부터 출발해 실사구시적으로 향촌 농가에 이르기까지 그 재배업이 적합하며
1: 네.
0: 재배업을 추진하고 사양업이 적합하면 사양업을 추진하는
1: 네.
0: 그리고 관광업이 적합하면 관광업을 추진함으로써
1: 네.
0: 촌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네. 일촌 일품 일향 일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1: 네.
0: 정원경제의 규모화, 산업화, 집약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전형을 수립하고
1: 네.
0: 시범을 선도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1: 네.
0: 정원경제 발전에서 그 전형을 선정해 촌민들이 이끌어 질서 있게 발전시키며
1: 네.
0: 조건이 좋은 촌, 툰, 향진을 시범으로 해서 그 시범호가 시범촌을 이끄고
1: 네.
0: 시범촌이 시범진, 시범현을 이끄면서 정원경제를 크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1: 네.
0: 이와 함께 그 종합적인 정책으로 부축력도를 강화해서 정원경제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중점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1: 네.
0: 발전 모식을 창신해 연변 정원 경제의 계속적이고 고질량적인 발전을 구축해서 또한 거기에 산업 사슬을 구축해야 합니다.
1: 네.
0: 우리 주 그 정원 경제 발전에서
1: 네.
0: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1: 네.
0: 우리 주 실정에 맞춰 거기에 네. 맞는 여러 가지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여기에서는 뭐 재배업, 양식업,
1: 네.
0: 관광 민박업,
1: 네.
0: 수공업,
1: 네.
0: 뭐 서비스업 등인데 네. 그 재배업에서는 우리 주 그 농가 뜨락이 큰 그

0: 실제 전망으로 출발해서 중약재, 재배, 네. 네. 과수, 균류, 남채, 산나물 등 경제작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농가 뜰락을 그 수입으로 증가하는 하나의 경로로 해야 합니다.
1: 네. 네.
0: 양식업에서는 네. 가금, 소, 양, 토끼, 꿀벌 등 네. 경제동물이 포함되고 있는데 네. 이런 양식업으로서 일촌 일품을 형성해 작은 정원으로 큰 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관광 민박업에서는 왕홍 도시로 알려지고 있는 그 J331도로 네. 연선 관광업이 좋은 발전 기회를 틀어지고 네. 주변구 주민과 정원 민박, 가정료관, 향촌공항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네. 정원 경제와 문화 관광 사업이 융합시킴으로써 관광 공항의 관광객들이 방을 얻기 쉬운 관광객 바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또 남아도는 민박으로 정원 경제를 조력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봉사업에서는 네. 농가락, 레저 농업, 정원 경제 네. 등 특색 유람업을 전개하여 농촌 정원이 도시 작은 텃밭, 화원, 작은 농장으로 건설해 개성화, 차별화된 시장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농촌 농업 발전이 실증으로부터 출발해 네. 농기계소리, 양식, 기름 가공, 식품 가공업, 전자상 물류 등 봉사업을 전개하여 작은 정원도 하여금 큰 봉사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업태를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방금 유근철우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정원 경제의 거시적 현황을 상세히 짚어주시고 우리 주 자원 우세와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의 발전 강점을 심층 분석해 주셨으며 특색 부각 모델 도입 및 대책 방안 등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각 부분에 유력한 정책적인 지원 아래 연변의 모든 농가 마당이 더 찬란한 빛을 발하고 연변 향촌지능과 고품질 발전에 원천적인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